트함이 지난달 27일 중동으로 출항했고 제13 해병 원정대 소속 병력을 태운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단도 다음날 출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시사 전문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선거 뒤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세척의 미 항모가 배치되는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결정할 경우 더 많은 선택지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들은 매우 공정한 합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핵 위협을 단 하룻밤 만에 제거했다며 지금은 그 상태를 확실히 하는 중이라고 썼습니다. 국제유가가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소식에 이어 미국이 중동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런던 ICA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4.37% 오른 배럴당 102.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2.71% 오른 배럴당 92.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유업체들이 당국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으로의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5926.56에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19% 상승한 7666.45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4% 오른 26871.60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채권 시장의 매도세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2%까지 올라 2002년 4월 3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6%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현지 시간 1일 장중 한때 전장보다 7.5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6.029%까지 뛰어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개장과 함께 5.5%를 잠시 넘어섰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장기채 금리가 6%를 넘은 것은 유로존 재정 위기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2.8%에서 8월 3.1%를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0.3% 하락한 가운데 농산물은 4% 떨어졌습니다. 공업제품은 4.2%가 올랐고 석유류는 14.8% 상승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문 상어 북항이를 먼 바다로 돌려보내는 구조작업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진행됩니다. 구조작업은 수로 중앙에서 선박 한 척이 그물을 끌고 양끝에서 5명씩 그물을 잡아 이동하면서 그물 뒤쪽에서는 다른 선박 한 척에 필요하면 물대포를 쏴서 수로 바깥으로 북항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여자 유도의 간판 허미미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몽골의 테르비시를 유효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1교포로
지난

0: 2021년 국적을 취득했고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가운데 오늘부터 개천절 연휴까지 서울 등 내륙에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3도, 습도는 4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놓은 호실적이 금리 급등 속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름세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 정도에 그쳤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도 강하게 가고 있네요. 어제 오전에 많은 분들이 당황 내지는 분노하셨을 것 같은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대미 투자 내용을 발표하면서 합의가 되지도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포함했죠.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간 선거 판세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동맹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은 지표상으로는 참 탄탄해 보입니다. 역시 반도체 호황이 참 고마운데요. 지난달 수출 기록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세수도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 인사도 있었는데요. 경제 라인에 관심이 쏠립니다. 변화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좀 애매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중요한 경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태인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날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어땠습니까?
1: 네. 아, 예, 드디어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하늘 보면서 왔습니다.
0: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이런 건?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이 90년대 학번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나이가. 90년대 아니죠?
1: 아, 네. 저희 2000년대 학번입니다. 다행히. 네.
0: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자, 이번 주 탑3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역대급 세수 미래 대응 기금 200조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83%? 80%가 넘게 늘었네요.
1: 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9월 120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게 지난 6월인데 이때 1020억 달러였습니다. 이때를 뛰어넘은 역대 1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였던 게 지난해인데 지난해가 7093억 달러니까 9달 만에 지난해 역대 전체 실적을 추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600억 달러 수출하는 일본 수출액의 두 배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그리고 세계 최고 제조 수출 강국인 독일을 지금 뒤쫓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해서 일평균 수출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한 전년 대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6억 3천만 달러로 집계를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워낙 잘 팔려서 비싼 값에 잘 팔리고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9월 반도체 수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2% 폭증한 6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0: 단일 품목이 600억 달러. 전체 수출에서 거의 절반, 49.9%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관료 생활도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하셨잖아요. 수출 1조 달러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 또 이제 세수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이제 AI 어떤 수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이 이제 늘어났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1조 달러라는 어떤 금액 수치도 우리가 뭐 기뻐할 부분도 있지만 항상 이제 장단 우리가 양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듯이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너무 이제 어둡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너무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렇게 편중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과연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내수 시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외 이제 경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우호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꺾였을 때 사실 이제 AI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망이 아주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호황의 분위기로 간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지금 팽배하게 거의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5대 5 이렇게 지금 팽배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꺾였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렇게 편중된 산업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히든 스타. 뭐 루키 새로운 루키를 개발하는 계속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산업 분야 나온 자료를 보면은 10대 산업, 12대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큰 산업과 9의 얼라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일단은 잘해주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만도 100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세금이 더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3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세금을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나 경기 침체 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걸 위한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법인세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5대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꺾이면 세수도 다시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거친 세금을 전부 다 써버리지 말고 네. 별도의 기금에 좀 쌓아둬서 미래를 대응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기금 규모는 5년간 162조 원 정도인데 올해 63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금 규모가 한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요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뭘 말하는 겁니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2: 일단 이제 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상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쓰는 용도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돈 주머니를 A, B, C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야 A는 예를 들어서 뭐 먹는 데만 쓸 거야. B는 뭐 어떤 게 옷 사는 데만 쓸 거야. 그런데 한쪽이 이제 비어 버립니다. 아, 그러면 나 돈이 A 주머니는 없으니까 못 쓰겠네. 네. 이러면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너 옆에 있는 돈 주머니 그냥 털면 되지 않냐?
0: 그렇죠. 네. 예.
2: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의 측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주머니가 비면 B라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가소비가 아니라면 필요한 적재적소의 소비라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 재정도 똑같습니다. 칸막이를 막지 않고 칸막이를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네. 좀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은 효과성 제고 효율성 제고인 건데 그런데 이제 기금이랑

0: 세수 결손이 일어났을 때 그때용으로 비상용으로 쓸 거야.
1: 네.
0: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저수지의 역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1: 네.
0: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미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미래 어떤 경제적 수요에 쓸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 다시 말하면
1: 아.
0: 칸막이가 없는 쪽에서 쓰고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1: 네.
0: 4대 사업 계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기본적으로 재정 저수지의 측면에서 돈은 일부, 물론 예를 들어서 한 20조라든지 30조 정도 담아 놓는 거는 오케이.
1: 네.
0: 그런데 지금 현재 160조 그리고 세수 저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200조 되는 것들을 기본적인 일반적인 핵에서 사용하는 사업에까지 용도로 저축해 두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1: 또 하나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정부가 국회 감시를 제대로 안 받고 쌈짓돈처럼 쓸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뭐두 번째 논란이 정부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재량권 줄 거냐 이런 논란도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2: 이 처음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을 짤 때는 국회 심의를 받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이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가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1: 네.
2: 금융성 기금이라고 해서 30%까지 이제 국회에 뭐 다시 이제 이걸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이 미래 대응 기금이 사업성도 있고 금융성도 있으니까 이제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은
1: 네.
2: 이 30%에 해당되는
1: 더
2: 금액도 더
1: 늘어나겠네요.
2: 늘어날 수가
1: 예.
2: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정부가 지나치게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니겠냐라는 지금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의 목적, 취지를 살리려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왼쪽을 썼다가 오른쪽을 썼다가 해야
1: 네.
2: 되는데 이런 운용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근데 운영 자율성 좋긴 한데요. 최근에 논란이 된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중에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요거 지원하는 금액, 요게 참 반응이 좋더라.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같은 곳에서 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쓰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0: 일단 결론부터
1: 예.
0: 말씀드리면 문제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미래 대응 기금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
1: 네.
0: 그게 이제 현실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지금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래 대응 기금을 이제 소위 말하면 쌈짓돈처럼 돈이 저기 이제 모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 거죠.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왜곡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영합적인 그런
1: 네.
0: 식으로 돈을 또쓸 수도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원칙에 따라 가야 된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원래 특정한 목적에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담아 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명절 뭐 그런 식으로 농축산물 할인 용도로 쓰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얼마나 그돈 쓰고 싶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것들이 많이
0: 맞습니다.
1: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원칙이라는 거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원칙이 지금 법적으로 있지 않나요?
0: 네, 있습니다.
1: 예.
0: 국가재정법상 보면 이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말이 조금 이제 세계라는 게 월드 그 뜻이 아니라 한 해에
1: 예.
0: 계산을 했는데
1: 아,
0: 잉여금이 남았다 이 뜻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법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써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들 그것도 보면 딱 우리가 비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19.24%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게 바로 뭔가면 세금 수입에 따라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그 남은 금액의 한30% 이상을 공적 자금에 상환하고
1: 네.
0: 그다음에 국채 상환하고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추경이라든지
1: 아.
0: 아니면 차기로 이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포인트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설립 취지가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반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앞에서 쓸 것도 다 쓰고 나면 미래 대응 기금으로 갈 돈이 많이 줄어들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정부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잠깐만 아마 첫 번째 물길에서 우리가 좀 뺄게. 그러니까
1: 아,
0: 국가재정법상의 원래대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뭐 초과세수니 추가세수니 조금 복잡합니다만 청취자.

0: 학자들이 들었을 때는 아무튼 간에 더 들어오는 세수를 다른 물길로 미리 빼가지고 미래대응기금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이게
0: 일부 남는
1: 법에
0: 금을
1: 괜찮은 거예요?
0: 그래서
1: 네.
0: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이랑 또 나와 있고요.
1: 그래서 법을
0: 미래대응기금 세출이
1: 고치려고
0: 있습니다.
1: 한다.
0: 맞습니다. 예.
1: 저는 초과세수, 추가세수 똑같은 걸줄 알았는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제
1: 예.
0: 그러니까 초과세수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한해 예산을
1: 예.
0: 이제 짰는데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과세수라고 해서 올해 이제 국가재정법이 변경이 되어서 9월 달에 항상 재추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산해 보니까 더 들어올 것 같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초과세수라고 하는 거고
1: 네.
0: 추가세수라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추세선이 있습니다. 과거 추세선 쭉 들어왔던 것보다 내년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추세선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금이다라고 해서 추가세수입니다. 근데
1: 네.
0: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뭐 말장난 같죠?
1: 똑같은 소리 같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저희 출연해 주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세제 전문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청와대 인사가 있었어요. 지금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0: 네.
1: 결국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내부에서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2: 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성장과 금융을 주로 연구해온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책사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이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
1: 네.
2: 위원장을 맡았고요. 이후에도 이제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활동을 했는데 2025년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김용범 전임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 그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 얘기되고 있는 한미 통상협상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자본시장 정책 등 이제 주요 경제정책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으로 머니무브 이런
1: 예.
2: 정부의 핵심 전략을 주도해 왔다라고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1: 하준경 교수님은 뭐 성장도 많이 보시지만
2: 네.
1: 성장보다는 약간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기를 두고 나서 몇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사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건 정치적인 영향이니까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하준경 실장께서 재정 확장론자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확장 재정, 돈을 쓰는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론자라고 분류를 한다면 굳이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저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이게 지금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 세수호황 상황, 그리고 이제 확장 재정 이게 믹스가 조합이 돼
1: 예.
0: 버리면 조금 우려스러운 결과가 저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만 봤을 때 확장 재정,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뭉뚱그려서 뭐 카테고리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거친 분류인 거고요. 그럼 그 확장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제 하준경 수석이 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는 뭔가 저는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1: 그냥 쓴다만 있다.
0: 예, 좀 거칠게 표현하면 좀 그냥 쓰는데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세제도
1: 네.
0: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1: 정말
0: 하고
1: 나오셔서
0: 있습니다.
1: 열변을 토해주셨죠,
0: 예,
1: 교수님께서.
0: 맞습니다. 예. 갑자기 또 다시 열이 올라가는데 진정하냐. 그거에 뭐 이제 제2라운드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급급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금액이 크니까 급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에 돈을 이제 쟁여두고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농축수산물 또 하나의 작은 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벌어질지는 사실 보긴 봐야 되는 건데 결국 이럴 때일수록 이 확장 재정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출할 것인가
1: 예.
0: 그리고 올해 내년만 아니라 사실 세수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내후년까지는 좀 호황이고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든다라고 지금 보는 게 하나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예.
0: 미래대응기금도 한 2년 정도 들어올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돈을 쓸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마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에 쌈짓돈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정부가 만배 아까 앞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현재는 20%인데 30%의 운용폭을 늘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재량권을 넓힌다면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믹스돼버리면서 어떤 쪽으로 튀어버릴지가 예.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1: 교수님께서는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그 미래 대응 기금에 돈을 쌓아놓고 신규 국채 발행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재정 문제가 있는 나라들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 재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돈부터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법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런 여유 세금, 세제, 초과 세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세요?
0: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우리나라 사회 부장 지출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사실 좀 심각하게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의 멕시코 수준 아닌가요? 우리
0: 남미 수준 맞습니다. 네. 예. 멕시코 남미 수준이라 가지고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짚는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뭐 노벨 경제학자가 와가지고 재작년인가 지적했을 정도로 심각한 네네.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팩트인데 그건 그렇더라도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가려고 하면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바로 뭔가면 보통 다 의무 지출입니다. 의무 지출이라는 게 뭔가면 법상 정해진 지출이라서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원칙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면 그럼 그걸 뭐 정부가 국회가 마음대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민들과 수기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가정을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질문하셨던 부분으로 간다면 만약에 돈이 쓸 데가 없어 세수 결선 정도로 이제 쟁겨두고요 한 2, 30조를 쓸 데가 없다 그러면 딱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히 국채를
1: 돈 갚아라.
0: 상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이자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국채라는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고채의 역할. 무슨 말인가 하면 국고채가 보통 보면 우리가 RF라고 우리가 이제 학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이 없는 자산입니다. 예. 위험 없는 자산의 이자율을 기본적으로 앵커로 잡아가지고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금융상품이 많이 발행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얹어지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물량이 원활하게 발행이 되어야 나머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들이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잡아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 국채 물량이 적다 보면 기준점이 있더라도 과연 얘가 정말 진실된 평균이 맞아? 라고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과 혼란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남겨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것도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남겨야 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지 질의를 통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정부에서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듣기로는 그냥 앵커 역할이 필요하니 네. 우리는 국채 상환하지 않고 예. 남겨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얼마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먼저 오픈을 해야 예. 그럼 또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0: 예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는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계산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남겨야 되는지 필요한지 안 그래도 저도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예. 계산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뭐 청와대에서도 했겠죠. 그래서 뭐 사람이 저보다 더 많으니까 했을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예.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맞니 틀렸니 이야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기금이라는 목적을 비틀어버리면서 거기에 돈을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60조에서 200조를 담아놓으니 계속 불필요한 논쟁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조금 교통정리를 네. 해가지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물론 아직 논의 단계라면 안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나중에 오픈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네네네.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동산 세제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뭔가 하면 그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뭐 사람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어떤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든지 대응, 커뮤니케이션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네. 같은 문제가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네.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드네요. 기본적으로 투명한 소통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는 알래스카 투자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경제 통마늘 쪽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터시앰파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업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 vs 한 유감 표명. 아유,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아, 요즘 일정이 너무 많았나. 아무튼 그런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정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부 발표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일방 발표를 해버렸죠. 네. 트럼프의 투자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었죠. 약속을 했었고요. 이제 한 예. 3,5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조선업 협력으로 이제 1,500 달러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었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앞서서 발표를 했죠. 이제 미국 텍사스 엔시날의 AI 데이터 센터용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짓겠다. 네. 정부가 직접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국회에 보고도 됐었죠.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고 이 사업성은 뭐 상업성 검토 그리고 절차까지 거쳐서 이제 1호 전략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원금의 배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네. 네. 확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얘기했던 거는 2호와 3호입니다. 네. 2호와 3호는 이제 얘기 한번 해보자 정도 수준이고, 2호는 약간 진척이 됐고, 3호는 진짜 그냥 얘기해보자 정도 수준인데, 트럼프가 이제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다. 2호는 이제 원전 8기를 네. 미국에 짓는 사업이고, 3호는 알래스카 LNG 사업입니다. 이거는 초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 한국 일본 해달라고 했는데
0: 해달라고 해요. 팔꺾으면서 하라고 가야지.
1: 그런데 아, 이거 돈 남아? 우리의 다 세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최종 투자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정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 아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연락을 누구랑 했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마 백악관에서 우리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김정관 장관의 항의도 미리 다 이렇게 약속 대련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시할 정도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0: 예, 이렇게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1: 없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도 저는 제기가 된다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음모론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이제 보는 게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우리 한미 공동 보도자료 및 팩트시트라고 해서 어제 산업부에서 나온,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 형식상으로, 문서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측 이야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0: 네.
1: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혼자 페이스대로 먼저 나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중간 선거와 또 관련돼 있으니
0: 그렇겠죠.
1: 또 그쪽의
0: 네.
1: 입장에서는 또뭐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쪽이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알래스카 와 관련된 우리가 투자권 진짜 가야 되는 건가, 해야만 되는 건가라는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사실 결론은 아쉽지만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은
0: 네.
1: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업적 합리성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좀 검색해 보니까 언론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은
0: 이것도
1: 없더라고요.
0: 기준이 없네요.
1: 네, 그래서
0: 네.
1: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
0: 네.
1: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닐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미전략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아,
1: 예, 여기에 보면 여기 어디에 이제 근거한 건가 하면, 작년 11월 달에
0: 예.
1: 한국과 미국이 MOU를 체결했고요. 거기에 터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한미전략투자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0: 기준이 있네요.
1: 예, 있습니다. 충분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캐시플로우는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서,
0: 그렇죠.
1: 이자율 할인율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어떻게 잠깐 우리가 그 산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준이 있지만 또 모호한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한미전략투자법에 보면 이런 상업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한다면 또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김정관 장관이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자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우리 무조건 못한다, 우리 국내법상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정치적인
0: 그렇네요.
1: 판단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공개된 물밑에서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하기 싫어,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0: 없을
1: 없을
0: 것이다.
1: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진될 가능성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강하게 항의하고 뭐 음모론에 따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 모르더라도,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갈 가능성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의 단독 보도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까지 한다면은 더더욱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호, 3호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3호 살펴봤고요. 2호 쪽은 원전 문제잖아요.
1: 네.
0: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게 일단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원전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완료가 됐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지금 5에서 10% 정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 원전은 일단은 이제 짓기로는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고 미국 것이 이제 6기, 미국이 기술로 만들어진 게 6기 정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게 이제 한국형 원전이라고 해서 그걸 2기 정도 이렇게 완성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5에서 10% 지분 투자, 요게 경영권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이슈도 있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 주식을 사서 이제 투자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보다도 이 한국 원전 기업이 미국 원전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좀 전략적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부는 하고 싶은 거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천 기술 AP100이라는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EP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능력, 기자재 공급망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 주가가 뛰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 시공이나 기자재 업체 참여할 그 기회가 더 커지지 않겠냐,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미국에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한국형 원전을 이렇게 짓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짓게 되면은 좀 최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미국에 진출하면 좋은 이제 사례가 남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 사례로 예. 남아서 또 다른 곳에 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이 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경영권까지 뭐야 이사회 진입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좀 그걸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네.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미국 논리는 그러니까 돈만 내고 경영에 참여하지 마라 이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있는 게 문신학 전 산업부 1차관의 경제수석 임명이에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에 관여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 수출 이런 거랑은 맞는 방향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관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철학보다는 그쪽 이제 우리가 행위로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수발이 되어서 잘 어떻게 보면 정치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예. 있는 거기 때문에
0: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1: 예, 예.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영혼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게 뭐 나쁜 어떤 비하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에 우리가 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기준이 있던 그렇다고 공무원들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관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그건 한 명이죠. 솔직히 예.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한 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이제 행정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해 수발 잘 들고 자기 이제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임명된 수석 같은 경우에 뭐 평은 저도 이제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뭐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도 좋은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도 결국은 이제 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 전 정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국정 기조 맞춰 가지고 예, 예.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선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번 인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굳이 뭐 예전에 뭐 원전 거기에 대한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뭐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원전 수출을 꺼내면 안 할 거냐 그러지는 당연히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투자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전략적 투자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1: 네.
0: 앞서도 설명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네. 된 게 있습니까? 일단?
2: 네, 조선 투자 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6월에 한미 전략 투자공사와 함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협력투자협의체가 출범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한 뭐 조직이나 금융체계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어느 조선소에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투자 지역과 규모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선업 쪽은 이제 진척이 많이 됐다. 사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게 상당히 기대의 요인이었고요.
0: 그렇죠.
2: 그리고 네. 전략적 투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스화력 발전소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됐고 일종의 이제 투자가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억 달러 규모는 이미 지금 이제 투자가 집행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제 논쟁이 된 것은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전 8기를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3호인 이제 LNG 알래스카 LNG의 이 사업성 부분 물론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2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3호보다 더 진척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업성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호가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을 다 날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것 이제 투자 수익으로만 네. 이제 결정할 수 없고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많이 따라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귀추를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미쳤다.
2: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예.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국 유해관리팀의 박준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증시 상황 짚어보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일단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했다가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 수준에 올라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있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M4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금리. 오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왔죠. 지난달 물가 상승률 2.9%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목표 물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일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 문제. 금리 문제가 너무나 커지면서 코스피나 미국 증시나 상단을 제한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매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 소위 말하는 3대 주체가 모두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남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까지 끝나면은 어떤 수급 쪽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자, 다시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의 위해관리팀 박준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팀장님.
1: 네네.
0: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랑이나 왁보볼 같은 촉감 완구 제품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겁니까?
1: 네, 그 말랑이는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이고요. 왁보볼은 점토르랑 좀 비슷한데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해서 깨트리는 촉감과 소리를 가진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0: 예전에 슬라임 유행했을 때 그쪽에서도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님들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점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1: 네, 저희가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내 완구 안전 기준을 준용해서 시험을 했는데요. 왁보볼은 8개 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MIT와 CMIT가 각각 최대 킬로그램당 9.87mg과 31.07mg이 검출됐고요. 한 개 제품은 붕소 용출량 또한 허용 기준의 1.3배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이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나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요.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이나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요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SNS 같은 곳에 보면은 말랑이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이런 영상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셨습니까?
1: 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 시스템에도 올해 4월과 5월에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서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25초에서 2분 30초 이내 파열됐고요.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의 표면 온도가 최소 70도에서 최대 171.2도까지 상승해서 접촉할 때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치도 있었고요. 일단은 조치도 좋지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살펴보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일단 어린이를 위한 촉감 완구를

0: 구입하신다면 KC 인증 마크 및 신고 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요즘 같은데 이제 직사광선 야외 주차된 차 안처럼 높은 온도에 장시간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처럼 용도외로 사용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사용 중에 피부 발진, 호흡 곤란 같이 신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든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왁부벌 말랑이 살펴봤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국 유해관리팀의 박준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이 되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1도, 대전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에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 나들이하기는 비교적 무난하겠는데요. 연휴 후반에 다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평택 신간고속도로 평택 가는 길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동 지나기 어렵고요.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 터널까지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인천 쪽 가는 길 전체적으로 광교 터널과 북수원 부근,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강릉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 여주유기소 부근에 각각 고장차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제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죠.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2: 네, 좀 늦긴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야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1: 예.
2: 여권 진영 내 반대가 컸어요. 대통령께서 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0: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2: 이게 이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보내긴 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이 새롭게 형사사법체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개문발차를 시작했는데 수장이 비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실례죠.
1: 예. 네.
2: 이거 뭐 대통령으로서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참 송구한 일이다. 다만 저는 그 김지용 후보자가 앞서 성기용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청와대가 나쁜 검사라고 일부 그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아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후보다라는 솔직히 이 여권 내의 이 강경파의 목소리에 나름대로 그 설명을 해준 게 되는데요.
3: 예.
2: 저는 사실상 이게 3주 정도가 지명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권 내 많은 그 다수의 의원들도 아니 김지용 후보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청와대의 입장과 집권여당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장을 가지고 미룰 게 아니라 청문회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면 오늘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문을 열면서 수장이 공백 상태인 부분들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은 뭐 뒤늦게라도 이 청문 요청안이 제거가 돼서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20일 이내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요. 빨리 처리가 돼서 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임명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직 안정에는 조금 더 좀 나은 결과가 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옹호하고 또 방어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들면서 친윤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반윤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대통령의 논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4: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하나로 규정 짓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0: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4: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지난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 징계에 반대했다. 이 얘기로 친윤 검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3: 네.
4: 그때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징계다라고 판단한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까지 됐던 것 아니에요. 비록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지만 반대로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제기했다. 그래서 네. 반윤 검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찰 내에서 검찰이 해야 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반윤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친윤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5일 만에 청문 보고서를 그러니까 청문 요청서를
1: 예.
4: 국회에 제출한 것 자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중수청이 그 10월 2일에 발족한다고 했던 건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3: 예.
4: 중수청 정원이 2,800명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1,900명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70%도 안 되는 인력이고요. 이 가운데 5급 이상의 그 간부급이 6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밖에는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수청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1: 예.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기도 했지만 추미애 지사는 맛집이라 찾아갔더니 엉망이라면 또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그 내부 분열 양상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책임론을 벌써

0: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지라고
1: 네.
0: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진영 내에서 왜 경기도지사인 추미애 지사, 전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이제
1: 예.
0: 경기도의 지사가 되셨으면 도정에 집중하셔야지 왜 정치권을 기웃거리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아설 이유가 뭐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여당이나 진영의 역할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원래 발목 잡기는 야당이어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 지금 잡고 있으니 이게 왜 나라를 잘 운영하게끔 도움이 되느냐,
1: 예.
0: 이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이 사실 인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사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들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일부 진영 내에서는 추미애 지사라든지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는 지지층이 우리 진영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근데 전체를 대한민국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는 잘 출발하게끔 하는 게 본질인데, 지금 김정은 후보자의 인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다 잃었어요. 뭐 추미애 경기지사 뭘 얻었습니까? 맛집 운운하고 맛집하고 인사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리 비유가 있다더라도.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그 인사의 어떤 논란 속에서 우리 진영 내가 사실 국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느끼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2: 네,
0: 싶습니다.
2: 어쩌면 야당의 반발보다 여당의 반발이 더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맞붙게 될까요?
3: 일단 추미애 경기지사가 맛집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니까 이런 평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슐랭 맛집이라고 있어요. 5스타 집에 가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종업원의 그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악플 태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악플러 역할을 한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과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을 했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악플 행위를 하면 그게 심해지면 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선택했습니까? 당권 선거 때문에 밀려서인지 모르지만 강경파들 얘기 다 들어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금 정치인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중앙정치에 끼어드는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 예. 앞서 그정 소장님 잠시 또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소청, 중수청 오늘 출범을 하는데, 당장 업무 시스템이나 사무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공석인 상태로 좀 불안한 전국으로 갈것 같거든요.
0: 사실 이제 공소청은 사실 그 검찰청의 조직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소청 업무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중수청인데,
1: 예.
0: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인원들이 이제 자리를 배치하고 중수청의 업무가 진행돼야 되죠. 물론 이제 수장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수장이 이제 갖춰져야만 완전체로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좀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늦게라도 중수청장 후보자가 한 빠르면은 보름 안에는 임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중수청이 이제 그 대행 체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베테랑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배치가 됐고
1: 예.
0: 사실 그 이 환경 자체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수청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좀 메시지들이나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예 10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개청식도 했는데 그냥 일단 수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2: 네.
0: 일단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경찰의 역할도 비대했습니다. 권력이 비대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3: 경찰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검찰이 담당했던 고도의 수사 전문 노하우를 경찰 일선이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 해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검찰은 소수의 인원이 있었지만 경찰은 지역과 굉장히 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그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과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 네.
3: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됐었을 때 경찰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썼어야 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전 남편입니다. 남편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서 결국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랜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조정 조서에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전세계약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 이자도 제가 부담해온 집입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고 내민 건 이혼한 이후에 서로 다투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몇 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그 돈을 상속받았다면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소장까지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과정만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법원 조정으로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2: 네, 조정으로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3, 4개월 이내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소장이 두 건이나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 또 하나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동생이 낸 소송인데요. 김수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텐데 네. 갑자기 두 가지 소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지치시고 아이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나시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 먼저 그러면 전 남편이 낸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 분명히

0: 이혼 조정 당시 부재소 합의를 한 부부 중 한쪽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실질이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다툼이라면 부재소 합의에 반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의 경우도 전 남편이 채권 양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실질은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은 조정할 때 보증금을 주기로 이제 구두로 따로 약속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한 이후에 나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법원 조정 조서에 적힌 공식적인 내용과 다른 이제 구두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네.
0: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힘을 가진 처분 문서입니다.
1: 네.
0: 이러한 처분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문헌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주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1: 네.
0: 사연자분 사연처럼 조정조서에 금액, 연금 분할, 면접, 교섭 일정까지 세밀하게 정해놓고 유독 그큰 금액의 보증금만 빠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이제 전시 동생이 낸 소장을 이제 한번 보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사연자분의 사업 대출을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0: 네, 이 부분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1: 네.
0: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물상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금전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서 상속됩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가 맞습니다.
1: 네.
0: 다만 그 대출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었다면 원래 이혼재산 분할 때 함께 정산되어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는지 정확한 변제 금액과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한꺼번에 두 건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 그리고 이제 시가 가족들의 대여금 소송,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퉈야 하고 어떤 자료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할까요?
0: 네, 우선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에서는 조정조서 원본과 조정 당시 오갔던 문자나 대화 기록들을 전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네.
0: 채권 양도 소송에서 부재소 합의 위반이라는 본안장 항변을 가장 먼저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구상금 소송에서는 그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자료들을 챙겨서 혼인생활과 관련된 공동 채무였는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소송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제기된 만큼 두 사건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그림을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 조정 당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재소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조정조서와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생전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이 구상금 청구라고 하는 걸할수 있지만 그 돈의 성격,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서 대응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해졌습니다. 대구 알령이 오늘 아침에 영하 0.3도 올가을 첫 영하권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21도, 울산 2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피터팬 아빠, 중증 자폐 아들을 향한 부성애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힌 전경철 씨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신이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서 시설을 찾아다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기관 인력이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피터팬 아빠는 마지막까지 발달장애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꿈꿨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부 복지 야호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책달력.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달력 2026년 10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세아 사무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10월이라니.
1: 그러니까
0: 아, 앞서 우리 사무관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너무 추워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1: 네, 손이 이제 좀 찹니다.
0: 이제. 네, 손도 차고 어제 저 밤에 바람이 너무 찬 바람이 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겨울 코트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1: 주말에 옷장 정리 좀 해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0: 오늘 조금 얇게 입고 오셨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춥습니다.
0: 원래 스튜디오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낮거든요.
1: 네.
0: 예. 그래도 이제 방송 하시다 보면 네. 또 열이 올라와서
1: 맞습니다.
0: 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정책 달력 10월호 키워드 뭔가요?
1: 10월호의 키워드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는 음식만 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는 마음도 함께 담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 더 즐겁고 더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담았습니다.
0: 오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어우, 너무 키워드 좋아요. 일교차가 너무 커지면서 뭐 기온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 체온 변화 때문에 감기 걸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뭐 네. 독감도 그렇고 요즘에 코로나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특히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좀 빨라져가지고 그 예방접종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이 평소보다 빨라져서 8월 말부터 이미 유행이 발생했고 9월 첫째 주에는 질병관리청이 발령하는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일정도 앞당겼는데요.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방어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올해는 이미 독감 유행이 시작된 만큼 미리 챙겨주세요. 어린이는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르신은 65세 이상,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무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요. 어르신은 다음 주부터 연령대별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10월 12일, 65세에서 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상별로 시작일은 다르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0: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부터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이 돼서 순차적으로 연령대별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별로 백신 그리고 뭐 이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백신이라든가 좀 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네.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해도 우리 동네 어느 병원이 얼마에 맞추는지 또 어떤 백신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누르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사는 지역을 누르고 예방접종료를 누르면 독감, 대상포진, A형 간염 등 예방접종 종류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독감을 선택하시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백신을 사용하고 얼마에 접종할 수 있는지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나 MRI, 치과처치 등 다양한 비급여 진료 비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 방문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용하는 백신, 비용, 병원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미리 알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리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109 번호. 전화 요금이 미납된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동안 좀 고민인 분들 계셨을 텐데 이제 뭐 괜찮습니까?
1: 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109번을 꼭 기억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자 부담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어제인 10월 1일부터는 요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109에는 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몸이 위급할 때는 119를 떠올리듯이 마음이 위급할 때는 109번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맞습니다. 109번 기억해 주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번호입니다. 109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서 휴대전화가 지금 발신을 못하는 상태다. 걸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해도 어제부터 네. 그런 분들도 109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식은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 좀 유용한 소식도 있네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네요.
1: 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에게 그 금액을 국가가 직접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요. 지금까지 13,000명 정도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해 왔는데요. 오늘 10월 29일부터는 신청할 때 적용받던 소득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만 18살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 1644번에 66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양육비 선지급제 원래 있던 제도인데 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그 양육비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하는 제도인 건데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한 만 명 넘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월 29일부터 신청할 때 적용되던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 소식이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도 가능하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하나 짚어보죠. 청년 미래적금 신청이 또 시작이 되나 봐요?
1: 네. 1차 신청은 지난 6월에 소개해드렸었죠.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적금 상품인데요. 1년 금리가 최대 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금입니다. 지난 1차 모집에는 23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맞습니다. 이번에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데요. 10월 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혜택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자유롭게 저축하시면 내가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함께 더해 주고요.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또 금리는 1년에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금리를 최대 합치면 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드렸습니다. 가입 대상도 알려드리면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서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총 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나머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과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실 수 있어요.
1: 제가 설명하시면서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라고 하셔서
0: 네.
1: 다 알고 계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청년 미래적금 웹 홈페이지 청년 미래적금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 뭐 자격 조건, 금리 뭐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다. 청년 미래적금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유용한 우리 양육비 받아야 되시는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또109 이렇게 분야별로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
0: 네.
1: 계절에 또 어울리는 소식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풍 시즌입니다, 이제. 단풍 구경 위해서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을 단풍 지도가 나왔나요?
0: 네. 가을에는 단풍 여행 놓칠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단풍이 가장 예쁘게 물든 날에 떠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 단풍 지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요. 가보고 싶은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단풍이 언제쯤 절정에 이를지 예상 날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식물계절 관측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형형색색 물든 대한민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만나보세요.
1: 네, 국립수목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가을 지도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 가을 지도라는 건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풍 지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입니다.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라고 해서, 자세한 것들을 그러니까 올 가을에 언제 어디를 가면 가장 좋은가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식물계절 관측 서비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있네요. 제가 지금 보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식물계절 관측 서비스 들어가니까 바로 이게 그게 뜨네요. 팝업창이 떠서 우리 동네 단풍 언제 절정일까?
0: 네.
1: 이렇게 팝업창이 떠 있어요. 그래서 주소 건물명으로 단풍 절정일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딱 검색을 바로 할수 있게 검색창이 팝업으로 뜹니다. 우리 동네 단풍 언제 절정일까? 그래서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 지금부터 찾아서 미리 날짜를 아셔야 또 나들이 계획 세울 테니까 오늘 바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단풍 구경 가신다는 거는 이제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단풍 구경하러 산에 가신다면 산불 조심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 라이터, 휴대용 버너 같은 화기나 불이 잘 붙는 물질은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
1: 산불 조심입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산불 굉장히 취약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작은 불씨라도 큰일 납니다. 산에는.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라이터, 휴대용 버너, 이렇게 화기, 이렇게 불이 잘 붙는 것들, 이런 거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 구경도 구경인데, 이제 또 여행, 또 여행을 아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10월, 11월 맞아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 있을까요?
0: 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저만 믿으세요. 교통부터 숙박, 캠핑까지 여행비 부담을 덜어드릴 다양한 혜택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반값 여행입니다. 올해 4월에 처음 시작한 정책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면요. 이용자 절반 이상이 반값 여행을 계기로 그 지역을 처음 찾으셨고요. 여행객들에게 돌려드린 금액보다 지역에서 실제로 쓰신 돈이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끈 반값 여행, 이번 가을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도 더해져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혜택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떠나시면 여행 경비의 절반,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는 여행 경비의 70%, 최대 14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참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네, 네. 반값 여행 소개해주셨습니다. 반값 여행, 와... 이용자 절반 이상이 이 반값 여행 때문에 처음 간 지역이 많아졌다. 네. 이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그 지역 상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반값 여행 소개해 주셨고 또 어떤 혜택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다음은 교통 혜택인데요.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티맵 혜택부터 챙겨보세요. 티맵에서 전국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30km 이상 운전하시면 최대 3만 포인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티맵 앱에서 각종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어요. 또 기차 여행도 혜택이 큰데요. 기차를 타고 인구 감소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면 열차 운임의 전액 100%를 할인 쿠폰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또 테마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네일로패스는 2만 원을 할인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 혜택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 티맵 혜택 이거 챙기시면 좋겠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기차 여행 혜택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 지역 관광지에 가게 되면 열차 운임의 전액을 할인 쿠폰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 소식 전해드릴 때 항상 숙박 혜택도 챙겨드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세종과 충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소를 예약하실 때면 사용하실 수 있는 숙박 할인 쿠폰을 드리는데요. 하룻밤을 주무시면 최대 3만 원, 연박을 하시면 최대 7만 원을 할인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숙박 혜택. 숙박 세일 페스타.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우리 창에 댓글창에 미실님이 오늘 독감 정보 너무 좋으네요. 보내주셨고 샤프님이 유용한 정보 참 좋습니다. 라고 아 우리 사무관님이 목이 메면서 전달한 이 정보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셔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0: 네.
1: 네. 네. 자,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목적지를 못 구했다. 아직 못 찾았다. 이런 네.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장소 있어요?
0: 일단 반값 여행 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인기가 많은 곳은 이미 좀 끝난 지역도 있긴 한데.
1: 아, 예매 같은 거요? 반값 네, 여행이 끝났다는 게 뭐예요?
0: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1: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반값 여행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처음 찾아간 지역도 생겼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반값 여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인기가 많군요.
0: 네. 그래서 저도 밀양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밀양은 좀 이따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못하고.
1: 아.
0: 근데 제천 뭐 이런 데도 많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추천하고 싶은 가을 나들이 장소 그럼 반값 여행 찾아보시라 이건 거예요?
0: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말씀드리면 가을 나들이 장소 찾고 계신다면 1년에 딱 두 번 봄과 가을에만 열리는 조선 왕릉 숲길도 한번 걸어보세요. 조선 왕릉 숲길은 총 9곳으로 구리 동극릉, 남양주 광릉과 사릉, 서울 태릉과 강릉, 그리고 의릉, 파주 장릉과 삼릉, 화성 육릉과 건릉, 여주 영릉이 있고요. 11월 29일까지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월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가을 단풍도 즐기고 조선 왕릉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숲길과 숲길 위치와 이용 정보는 국가유산청 또는 국립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너무 좋죠. 조선 왕릉 숲길. 네.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간에도 정말 국립유적본부에서 관계자분 나오셔서 군별로 또 소개도 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저희도 가고 싶고 그랬거든요. 사진도 네. 보여드리고.
0: 한정판입니다.
1: 이거요?
0: 네.
1: 조선 왕릉 숲길.
0: 네,
1: 그렇군요. 봄과 가을에만. 그러니까 네. 이번 가을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0: 네.
1: 예, 국가유산청 또는 국립유적본부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휴에 여행 가고 막 이러시면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금 관련해서 뭐 새로 생기는 게 있나요?
0: 네. 그동안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가더라도 기본 요금을 한 번 더 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잘못 나온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올 경우 1년에 3번까지는 기본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와 같은 전자결제 차량에 적용되고요.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차량 10대 중에 9대는 한 해에 3번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급한 마음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안전운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졸리면 쉬었다 가기 꼭 잊지 마세요.
1: 맞습니다.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 들어오더라도 그동안은 기본 요금 한 번 더 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세하 사무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네,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정책 달력 오늘 키워드가 뭐였죠? 도시락이었죠. 페퍼턴스의 도시락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스산하고 쌀쌀한 데다가 한낮에도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은 21도 선까지만 오릅니다. 개천절 연휴에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 나들이하기 괜찮겠고요. 연휴 후반에는 다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의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확실히 고속도로 이동량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많이 생겼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신갈분기점과 서울 요금소 사이로 많이 혼잡한 이유는 죽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도 9시 40분경의 사고로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쭉 막혀 있고요. 외곽으로는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까지 막히고 신갈분기점 부근에는 작업의 영향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서평택 부근에 각각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가을 밥상의 귀한 손님. 올해는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것 1등급이 1kg에 무려 162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덥고 가문 날씨 탓에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추석이 지나서도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값이 치솟았습니다. 소나무 숲 아래에서 자라 은은한 소량이 일품인 이것. 특히 양양에서 나는 것은 단단하고 향이 깊어 산림청 지리적 표시 임산물 1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가을 한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어 버섯의 왕으로 불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송아지, 2번 송사리, 3번 송진, 4번 송이. 1번 송아지, 2번 송사리, 3번 송진, 4번 송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1kg에 162만 원. 와. 와, 진짜 역대 최고가인 것 같죠? 아, 근데 그 소량과 뭐 이걸 되게 이제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것들을 찾는 분들이 계신 거죠. 또 가을 한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버섯의 왕으로 불리는 겁니다. 뭘까요? 네 가지 고기 중에 버섯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481번이며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나를 찾아준 슬라생. 오늘따라 쌀쌀한 날씨에 1시간 반 동안 슬라생과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금요일 슬라생을 못 만나서 아쉽네요. 라고 벌써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맞죠. 이번 주는 오늘 금요일이라 오늘 인사드리면 내일 없죠. 모레 일요일 없죠. 다음 주 월요일도 없습니다. 왜? 월요일이 10월 5일이잖아요.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어서 월요일에도 슬라생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제가 아쉬운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제 목소리가 굉장히 신났다는 이상한 모니터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YTN 라디오는 휴일에는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뉴스 앤 뮤직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또 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해드리면 10월 5일 월요일은 그날 쭉 휴일이어서 뉴스 앤 뮤직 매시 2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간 7시 10분에 장성철의 뉴스 명당은 생방송으로 또 휴일에 생방송으로 특별히 여러분 찾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 7시 10분부터 9시까지 장성철의 뉴스 명당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30분 슬라생은 없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장정지역 의력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논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수분권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481번님이 아유 일반인은 엄두가 안 나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맞죠. 이거를 맛보기가 올가을은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7289번님도 와, 금한 돈보다 더 비싸네요. 서민은 그림의 떡이네요. 유유. 예, 그러니까요. 1kg에 162만 원이면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싸긴 하죠. 0947번님, 강릉 친구 집에 가서 먹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맛있나 보네요. 7009번님, 네, 웃음소리에 같이 신나네요. 하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네, 여러분도 함께, 저랑 웃어주시면,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2581번님, 특유의 향이 일품인데, 입안에 그 향이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후덜덜 합니다. 그래도 그 향은 첫사랑처럼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드셨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이 강했나 봐요. 그 향이 정말 입안에 가득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나 봐요. 7709번님, 향이 솔솔 나는 느낌입니다. 가을에. 그러니까요. 5548번님, 우리 딸 이름이 한이것입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비싼 이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이름 가지셨습니다. 아, 정말로. 너무 비싸졌어요. 이것이 지금 1kg에
162만 원에 1등급이, 이것도 등급이 있나 봐요. 이것 1등급이 162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1kg에. 뭘까요? 소나무 숲 아래에서 자라서 은은한 솔향이 일품입니다. 가을 한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버섯의 왕. 1번 송아지, 2번 송사리, 3번 송진, 4번 송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오늘 힌트송 예, 또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바로 드릴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태진이 부릅니다. 백만 송이 장미.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공인 민간 자격증도 많이들 따시는데 그 응시료가 최근에 잇따라 인상되면서 구직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와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제도 개선과 송영희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 개선과 송영희 과장입니다.
0: 두 번째 나오시죠?
1: 아, 세 번째입니다.
0: 죄송합니다. 세 번째군요. 한 번은 언제였죠?
1: 그때 한 2020년인가 좀 오래됐습니다.
0: 그때는 네네. 제가 아니었어요.
1: 네네, 맞아요. 네,
0: 제가
1: 네.
0: 맞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네요. 제가 분명히 기억했는데
1: 네, 올해 두 번째입니다.
0: 네. 예, 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 앞은 제가 모르겠고.
1: 네.
0: 자,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는 그때는 뭐 약물 운전
1: 네네.
0: 관련한
1: 제도 개선,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관련된 제도 개선 두 가지 정도 이제 저희가 권고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약물 운전 이제 취소 기준 관련한 제도 개선이랑 그 해외에 계신 분들 그 일종 운전면허 갱신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도 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이번에는 공인 민간 자격 관련해서네요.
1: 네네. 이제 공인 민간 자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나라 자격 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국가 자격이랑 민간 자격. 이 중에서 민간 자격이 한 6만 5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민간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통용성을 인정한 이제 민간 자격을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인된 민간 자격이 98개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12만 명이 응시하고 취득한 사람도 7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같은 연도에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을 보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인데요. 그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의 취득자가 약 70만 명인 거를 고려하면 국가기술 자격만큼 널리 활용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2024년 기준으로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업 준비나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네네 많이 응시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 공인 민간 자격의 종류가 뭐 정보 기술 자격,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같은 IT 분야부터 탭스, 한국어 자격,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어학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0: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뭐 국가 기술 자격 같은 게 있고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건데 국가가 공인해 주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공인된 민간 자격 관련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공인 민간 자격 이런 거 시험 보려면 응시료 내야 되잖아요. 그 네네. 응시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1: 네, 저희가 이제 응시료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최근 4년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98개 공인 민간 자격 중에서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이제 인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상된 그 36개 자격의 평균 인상률이 20%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1.3%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인상된 걸로 확인됩니다.
0: 그러네요. 20%라고 하면 많이 오른 편인 거죠.
1: 네네.
0: 근데 이렇게 계속 응시료가 인상이 되면 사실 이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1: 그쵸,
0: 여러 개를
1: 맞아요.
0: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응시료가 다 누적이 되면 그리고 다 오른 응시료가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특히나 청년 구직자는 아직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진짜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셨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 민간 자격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격이어서 사실 가격을 응시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뭐 하는 제도를 만들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 그러니까 민간 자격을 공인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공인이나 뭐 재공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인 민간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때 심사하는 절차에서 응시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평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평가 항목 중에 응시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비율이 작게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가 이제 220점 배점이라고 하면 공인될 때는 5점, 그다음에 재공인 때는 10점 이렇게 해서 좀 미미하고 그 검증도 약간 부실하게 보여서 그 평가 항목으로서 실효성이 조금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하더라도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공인 재공인 심사 때 네네. 이 응시료가 적정하게 책정된 날을 제대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그 부분을 개선

0: 평가되었는지 조금 검증하도록 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냥 그 내용을 검증할 때도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해서 심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1: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국민권익위가 방향을 잡아서 그걸 민간단체에 어떻게 권고를 하는 방식인가요?
0: 아, 민간단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교육부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 검증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1: 아, 검증기관에
0: 맞습니다.
1: 요청을 하는 거군요.
0: 네, 교육부랑 이제 꼭 관련된 기관.
1: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공인 민간 자격 응시료 관련해서 구직 청년들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제 응시료 환불 문제랑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도 이제 같이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자격증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환불입니다. 이제 뭐 교육부에서 2019년에 민간 자격 표준 약관을 마련해서 민간 자격의 환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아니다 보니까 이를 이제 준수하지 않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시험이 얼마 좀 많이 남았는데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환불을 안 해준다든가 뭐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고로 입원을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도 좀그 공인이나 제공인 평가할 때 환불 부분도 좀 심사를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환불 관련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인 및 제공인 심사 때 표준 약관에 환불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를 좀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1: 네. 공인, 민간 공인 자격 관련해서 그 응시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구직 청년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공인 민간 자격. 우리 구직 청년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0: 그리고
1: 될까요?
0: 제가 아까 제도 개선 한 가지 내용 더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1: 말씀해
0: 말씀을
1: 주세요.
0: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많은 지방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뭐, 근데 대부분 이제 지방 정부에서 국가 기술 자격 중심으로 이제 응시료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뭐 공인 민간 자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이나 뭐 어학 자격, 여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공인 민간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이제 자격증 범위를 공인 민간 자격까지 확대해서 청년의 선택권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좀 확대해달라. 그런 취지의 내용도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많은 지방 정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국가 기술 자격이나 뭐 어학 자격만 가능했다면 이젠 공인 민간 자격도 좀 해달라, 대상 확대해달라 이
0: 맞습니다.
1: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한 말씀.
0: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저와의 세 번째 만남 기획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0: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AT 한 번 더 짧게 더 내드릴게요. 가을 한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버섯의 왕. 이것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지난달 30일에 강원도 양양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이것 1등급 가격이 1kg에 162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가 갈아치웠다고 해요. 요즘에 날씨 덥고 또 가뭄이 심한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사람들은 꾸준히 이것을 찾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은 거죠. 소나무숲 아래에서 자라서 은은한 소량이 아주 일품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송아지, 2번 송사리, 3번 송진, 4번 송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이 행시를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끝에 정답 발표하면서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꼭 소개해드릴게요. 1198번님은요. 국내산이 최고입니다. 향과 맛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먹어본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 표기 이것을 먹어봤는데 향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국산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국산이 최고군요. 5548번님은 정답이 무지 쉬운 듯요. 크, 청취자 수준 높습니다. 크, 다음부터는 좀 어렵게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 SAT의 출제 어떤 방향, 출제 의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64번님은요. 비싸니까 표고 먹고요. 가을이니까 커피 마시면서 산책해야겠어요. 이거는 비싸니까. 이것 대신 표고버섯을 먹겠다. 괜찮습니다. 목이버섯 이런 거 드셔도 되고 팽이버섯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일단 버섯은 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느타리버섯 뭐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그 마트 가면 이것 정답 앞에 새라고 붙은 새 이것이 있어요. 새 이것 버섯. 그거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 3104번님은요. 남동생이 아파서 힘내라고 이것 사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이미 그 마음만으로도 예,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남동생에게 문자나 메시지 한번 힘내라고 보내시면 이것 이상으로 예, 힘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3324번님은요. 저는 능이가 더 좋아요. 능이버섯 맛있습니다. 능이버섯 들어간 탕도 되게 맛있고 맞아요. 능이도 맛있습니다. 3772번님은요. 와, 소나무 향이 가득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답 생각만 해도 한때 이걸 드셔보던 분들은 그 향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정말 가을이 물씬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을 밥상의 귀한 손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고 해요. 그래도 가을 한참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이것, 버섯의 왕. 소나무숲 아래에서 자라서 은은한 솔향이 일품입니다. 1번 송아지, 2번 송사리, 3번 송진, 4번 송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4: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3: 저는 박규빈입니다.

0: 국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호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복지야호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현수엽 제1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복지. 네. 야호.
0: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 야호 이 타이틀을 직접 모션과 함께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시는 우리 현수엽 차관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상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제일 좀 밝은 걸로 입고 왔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있는 의상 중에 가장 밝은 네, 걸로. 네. 이 계절에 맞춰서 입으신 건가요?
1: 아, 네.
0: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금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네. 이제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챙겨야 할 분들이 또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1: 맞습니다.
0: 여름도 더웠지만,
1: 네, 네. 네,
0: 가을 이제 겨울 너무 추울 테니까요. 오늘은 이해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개편이 쫙 되나 봐요.
1: 네. 예,
0: 어떻게
1: 맞습니다.
0: 바뀌나요?
1: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 각종 제도들이 단순화되면서 지원이 늘어납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 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목돈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정부가 목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을 분기에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대 지역에 사신다, 지방에 사신다.
0: 네네.
1: 이 우대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곧 고시를 할 건데요. 전 시군구 중에 한 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대 지역에 사시면 50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 2,00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돌 때까지 드리는 목돈이고 그거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12살까지 매달 받으시는 돈이 있습니다. 아동 기본 수당인데요.
0: 네.
1: 아동 기본 수당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20만 원, 월 2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두 돌 되기 전에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 20만 원과 우대 지역 30만 원은 반은 현금, 반은 지역 화폐 이렇게 드리고요. 가정 양육의 인센티브 30만 원은 현금으로 드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0: 네.
1: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쉽지 않은 선택과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라는 정책 방향입니다.
0: 아하, 그렇군요. 아이 맞이 지원금 내년에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고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출산 양육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고로

0: 이렇게 쫙 바뀌는 건데요. 근데 정부 예산이 지금 내년 7월부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0: 네.
1: 일단 법령을 싹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사냐, 어느 집을 가느냐, 몇 살이냐에 따라서
0: 그러네요.
1: 이제 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도입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그래도 내년에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0: 네.
1: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7월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2027년 7월생부터는 해당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근데 같은 나이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 살펴보신다는 거네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군요, 그러면.
1: 네, 그걸 하려면 일단 예산이 국회에서 단계에서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제도 정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 피터팬 아빠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전경철 씨 사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한 27년간 키운 분이고, 그런데 이제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아이가 있을 시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이분이 본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 장애 아이들이 좀이 세상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좀더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렸으면 좋겠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부 정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금은 내가 이를 돌보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까? 이것 때문에 제일
0: 맞아요.
1: 애끓어 하시는데 이고 정경철님 피터팬 아빠께서 남긴 숙제를 국가가 답을 하고자 최근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의 핵심 정책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일단 발달장애인 중에 중증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자해, 타해 같은 도전행동이 되게 심해서 가족이 돌보기에는 어려운 발달장애인인데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1대1 개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도 이제 24시간 돌봄을 받으시는 서비스인데 이걸 정부가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 피터팬 아빠 아드님처럼 보호자가 돌아가셔서 없는 분들은 주말에도 지금은 월화수목금은 이 서비스를 받지만 토일은 집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는 주말에도 이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이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없이 자립해서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후견인 제도.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있을 땐 재산을 관리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출을 하지만
0: 네.
1: 보호자가 없다면 이 재산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 아이를 쓸까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0: 그렇죠.
1: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발달장애 재산을 연금공단에 신탁을 맡겨주시면 연금공단이 알아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출인지 확인을 하고 대신 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제일 원하는 게 보통의 하루입니다. 보통의 하루를 사실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0: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피터팬 아빠의 사연이 많이 화제가 됐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 돌봄 기관이라든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그 지금 전국의 발달장애인이 한 28만 8천 명.

0: 명 정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도저히 가족에서는 돌볼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한 대략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돌보려면 그 돌보는 분들도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분들을 대우를 잘해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당 지원비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전 모든 발달장애는 일거에 다 정부가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할 건데요. 내년에 이 발달장애를 위한 돌봄 예산이 올해보다 25% 이상 늡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장애인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서 처우도 개선하고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 그러면 발달장애인 국가돌봄 책임제, 이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되는 방향인 건가요?
0: 두 개가 섞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그 내용 안에 새로운 제도들도 있고요. 이미
1: 네.
0: 하고 있는 것을 대상을 확대하고 처우를 더 좋게 해서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현재 이거 이제 해당되는 가족들이 현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몰라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0: 네. 지자체에 일단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1: 네.
0: 저희가 그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분들이랑 최근에 이제 MOU를 맺고
1: 아, 네.
0: 이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계시는 혹시 분들이 없는지를 지역에서 살펴서 바로바로 저희 공공기관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그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라.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연락을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위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1: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그 청년 장애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0: 네. 청년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1: 네.
0: 네. 일자리라서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내년에 3만 8천 개 정도로 올해보다 한 2,600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는 새로운 유형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면 뭐 점자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이용에 무리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자리인데요. 이것은 일자리도 되면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장애인들이 일반 환경에서는 일반인처럼 일하기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작업 환경에 를 위한 훈련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일자리를 해서 소득을 만드시는 그 시설인데요. 이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지원비가 월 10만 원 신설되고 직업 훈련 수당도 늘어납니다. 또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개 써보면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습니다. 주로
1: 네.
0: 이제 A4 용지, 그다음에 화장지 또는 뭐 빵, 뭐 차, 견과류 다양한데요.
1: 네.
0: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게잘 마케팅을 못하세요.
1: 아.
0: 마케팅을 못해서 이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도 내년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검색창에 중증 장애인 판매 이거 치시면 이제 중증 장애인이 만든 물품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1: 맞아요.
0: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1: 네. 여러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벌써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한 거라고 하네요. 내년이면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0: 장애인 개인 예산지는 장애인들

0: 를 위한 정부 서비스가 예를 들면 뭐 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 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것을 이제 바우처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서비스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건 말고도 소소하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이네 가지 종류의 바우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받으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 정도는 개인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싱크대 개수대가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되겠다. 싱크대를 낮추는 공사를 하신다든지 발달장애인 아이들끼리 모여서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축구교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서비스가 정부의 그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시범 사업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지금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2027년에도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아직은 쓰실 이 제2 개인 예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저희가
1: 네.
0: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범 사업으로 27년에도 하는데요. 이 개인 예산제의 대원칙이 신뢰,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 되는 건 정해두고, 예를 들면 뭐 유흥주점, 도박 이런
1: 그렇죠.
0: 거는 이제
1: 예.
0: 딱 선을 긋고 나머지는 장애인 스스로 생활하시는데 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영역은 최대한 폭넓게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신뢰와 자율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0: 네네.
1: 그 기준선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장애인이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뭐 교육, 직업훈련, 보조기기, 문화참여 등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열어서 스스로 필요하신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복지 서비스의 어떤 선택권을 좀 넓히자는 취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신뢰와 자율성을 잘 지켜가면서 이 제도도 좀 많은 분들께 좀그 효과가 발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차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프진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신 중지 약물인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부작용은 없는지 뭐 건강은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임신 중지 약물은 현재 세계 한 100여 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쓰인 지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쓰였으니까 거의 40년 되어가는 약물입니다. 세계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식약처가 지금 그 품목 허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약물이 안전하게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주수가 있어요. 임신 주수. 이게
1: 네.
0: 언제나 약을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9주 이내로 아마 지금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1: 네.
0: 9주 이내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게 임신 주수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1: 그럴
0: 모르시고
1: 수
0: 계산하기
1: 있죠.
0: 어려울 수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서 주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약은 첫 번째 약과 두 번째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을 드시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두 번째 약을 드시는데 두 번째 약을 드시고부터 이제 출혈을 하시는 거고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다시 초음파를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약이 잘 작동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모든 과정들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의 안전한
1: 그렇죠.
0: 사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그 사용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상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임신 중지 약물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 약물을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점, 고민해야 하는 이유.

0: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맡기는 건가요?
1: 양무가
0: 약물 임신 중지 약물을 그러니까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거는 전문의와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죠.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는지를
0: 그러니까요.
1: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사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지, 사실 이게 도입, 뭐, 결정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1: 네,
0: 건가요?
1: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요. 식약처에서 조속히 품목 허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0: 예.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한 복지야호가 정말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너무나 진짜 자세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발달장애인 중증 아동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제 계절도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발달장애인들을 키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가정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정부가 알고 있고요. 그 마음의 부담을 들어드리려고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년 예산 힘껏 늘렸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서, 수고를 조금이나 덜고, 국가가 돌보는 데 앞장서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SAT 정답은 송이였습니다. 5759번님 이행시 주셨는데요. 송이 웃음꽃 피워주는 사람 진심? 이 따뜻해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으시죠?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 3일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하죠.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0: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금요일 정오로 가까이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한낮의 서울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 연휴인 내일 토요일은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고요. 일요일은 23도로 조금씩 기온이 오르긴 하는데요. 연휴 후반에는 다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이동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점심시간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현저히 이동량이 좀 많은 구간이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죽전휴게소 부근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갈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한 번 더 정체입니다. 외곽으로도 신갈분기점을 지나갈 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상속도 못 내고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차량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서운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까지 모두 부천 지역을 오고 가는 송내를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검찰청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오늘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피해자 보호 등 국가의 핵심 형사사법기관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법령과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42개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0: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첫날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휘관과 수사부서장이 모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범석 서울청장 주관으로 서울청 지휘부와 산하경찰서 서장, 과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기대뿐 아니라 우려도 크다면서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경찰청과 경기 남 북부경찰청 등 다른 시도에서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오늘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의혹에 대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어제 김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란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인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통째로 없애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하며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한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다시 심기 일전에 보안수사 복원부터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재청이 권한으로 봐서 과연 임명권보다 더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건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있다며 불의의 사고라고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그 가족을 격려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다며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 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설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걸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건 침략에 대한 은폐와 축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불의라는 말은 예상 못했단 것이라며 북한의 침략을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다며 류신의 소설 아큐정전 속 아큐가 깡패에게 몰매를 맞은 뒤 아들뻘과 싸울 필요 없다고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비참한 정신 승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과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북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측정하는 군사 분계선이 다 다른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군사 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만남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린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고 보수 야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도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아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선에 머물겠고 남부 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개천절 연휴에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다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5도, 습도는 2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 오차율이 15.2%로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63조 2천억 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정책에 초과 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되는데요. 다만 기금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인데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63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죠?
2: 네,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금 전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0: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7일 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이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조치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한 행사장에서 북한 포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주자며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사안을 단순 외교적 오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공개 합의 파기와 국가 위신 문제를 엄중히 따지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 발표와 수위에 따라 양국 관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가 양측의 최종 변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1: 네, 결심 공판 언제 시작됩니까?
2: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었는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네, 양측의 주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2: 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번도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가 제출한 녹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21년 3월 6일 김 씨와 명 씨가 서로 통화한 것으로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의 당사자인 명 씨는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라며 반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오늘 양측의 최종 의견에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할인 지원으로 농산물 물가가 4% 떨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 지난달 물가 동향 정리해볼까요?
4: 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8%의 상승률에서 8월 3.1%를 기록한 뒤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품목별로는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0.3% 내렸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추석을 맞아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할인 지원이 겹쳐 4.0% 하락했습니다. 과일 물가가 10.9% 떨어졌고 채소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사과는 9.2%, 배추 15.2%, 복숭아 14.7%, 포도는 10.3% 내렸습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올랐습니다. 고등어는 8.6%, 갈치는 12.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소기로 물가는 14.8% 뛰어 8월에 이어 두 달째 14%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경유는 20%, 시발유는 11.8% 올랐습니다. 정부는 9월 석유 최고 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고 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 물가는 27.4% 뛰어 20%대 상승률을 지속했고 갤럭시와 아이폰 등 신제품 영향으로 휴대전화기도 8.3% 상승했습니다. 데이터쇼 관계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2.7% 오른 가운데 국제항공료는 22.5%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한 소기류 가격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로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장을 연 코스닥은 장중에 강세로 전환한 뒤 900을 넘기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혜인 기자, 코스피가 등락을 오가고 있는 것 같네요.
5: 네, 오늘 코스피는 0.47% 내린 6,93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지수는 낙폭을 줄인 뒤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 진정과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강세 등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밤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3일 연휴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대기 심리로 장중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도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이 5,7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 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7만 5,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SK하이닉스도 184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등 두 종목 모두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2% 내린 893선에서 출발한 뒤 강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워서 장중 900을 넘기기도 했고 11시 20분 기준으로는 수급에서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 1,35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06 근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서울 등 중부 내륙도 가을 이후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을 추위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0.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제천과 봉화가 2.8도, 청송 3.2도, 철원 3.3도, 경기도 파주가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지역에서 마치 초겨울 같은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11.2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요. 노원구와 은평구, 강서구 등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21도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0: 네, 이번 개천절 연휴 동안에도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하겠는데요.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춥겠고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될 수 있어서 농작물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큰 기온 차에 대한 건강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문 상어 북항이를 살던

0: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물 아래쪽에 무거운 추를 달았습니다. 구조작전이 시작하면 선박 한 척이 수로 가운데에서 그물을 끌고 수로 양옆에서 5명씩 그물을 잡고 함께 수로 바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물 뒤편에도 선박을 한척 배치합니다. 물대포로 물거품을 만들어 함께 북항이를 바깥으로 유도한다는 계산입니다. 북항이가 수로 바깥 방향으로 가면 그물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그물을 멈추고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항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수산과학원 전문가가 반응과 건강 상태를 관찰해 작업 방식과 이동 속도를 조정합니다. 사흘 전 물대포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실패해서 오늘 구조 작업을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구조 당국 설명입니다. 북항이가 처음 북항 침수공원에서 목격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오늘까지 보름을 머문 셈인데 많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 보거나 각종 미디어로 만나며 북항이는 영향력이 큰 상어, 샤플런스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얕고 좁은 수로는 북항이 서식에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전문가는 그동안 북항이 먹이 활동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반드시 북항이와 건강한 작별을 하기를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축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0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봉사와 노인복지에 헌신해 오신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한분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르신들이십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의 기본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시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망도 확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개선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곁에서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시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노인 세대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청년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훑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0: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출입문 위에 붙어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판이 내려갑니다.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청사 곳곳에서는 막바지 검찰 지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4: 이제 한국판 FBI
5: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4: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고 오욕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정점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6: 지옥문이 열립니다.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7: 한동훈 소속 의원입니다.
4: 윤석열 한동훈에겐 그자들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한국형 FBI 중수청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거주화진 형사소법, 거주화진 형사소법.
6: 그냥 내가 검찰을 없애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검찰을 없앤노라. 이 한마디를 훈장으로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5천만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3: 검찰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체계는 전례 없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0: 네, 더 좋아질지 아니면 야권의 우려대로 지옥문이 열리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재계 망라하고 칼날을 겨누던 이제 검찰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고 검찰은 일종의 좀 판사처럼 뭐 기소하는 그 서류를 보는 그런 업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뭐 그게 판사처럼은 아니고요.
0: 예.
1: 왜냐하면 한쪽의 주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에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거기
0: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 입증을 해나가는
0: 제가 말씀드린 건 업무의 형식이 좀 달라진다.
1: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같이 했던 검사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래의 이제 기소라는 역할을 가진 검사가 이제 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은 검사가 아닌 중수청으로 와서 일종의 이제 수사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남긴 사건이죠. 국민의 신뢰가 없는 영원한 권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역사적 교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훈을 이어나가려면 이것의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권한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권한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로 이관되게 되거나 중수청으로 이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관된 권력은 앞으로는 제대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견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감으로써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더 책임감 있게 수사에 임하고 피해자들은 권리 구제가 더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 개혁의 성패 기준이 될 것이다.

0: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성패가 이제 중수청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중수청 앞서도 이제 저희가 분위기 보여드렸지만 시작이긴 해서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전산 시스템인 킥스도 아직 좀 마련이 안 돼서 뭐 종이를 뭐 직접 날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출근하려고 하니까 문도 안 열렸다 이런 보도도
0: 그렇죠.
1: 있더라고요.
0: 그 원래 인원 대비해서 지금 찬 인원이 한 68%, 30%가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2: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0: 권력을 가진
2: 대변인입니다.
0: 쪽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해서 이제 해체했잖아요. 그런데 중수청장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거 포대갈입니까? 간판갈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98%가 보안 수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2%가 인지 수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에서 2%가 문제라고 해서, 그리고 2%가 문제라고 하는 그 규정조차도 지극히 정치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보안수사권 폐지됐습니다. 결국 국민을 중심으로 뒀을 때 이게 어떻게 개혁이냐, 개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 중수청이 이제 지금 시작이긴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얼마나 빠르게 안착을 하느냐, 이게 성패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장의 공백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려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재용 후보자 카드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박주민 의원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3: 저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이나 비평을 할수 있고 견해를 필요할 수
2: 성기용
3: 있다고
2: 청와대
3: 생각합니다만,
2: 홍보소통수석입니다.
3: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오히려 김재용 후보자는 추미애 지금 지사가
4: 장관
3: 법무장관 하던 시절에
4: 시절에
3: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의 장인을,
4: 장모,
3: 장모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5: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반대 논리가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검사 출신을 부지라는
2: 박주민
5: 카테고리고요.
2: 민주당 의원입니다.
5: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이제 보통 많이 주장했던 건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결과로 탄생하는 기구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
6: 그
5: 이거고. 세 번째 단계는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검사 재직 시절에 했던 역할이나 또 했던 발언 또는 했던 행동이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수청에 부합하는가를 보자라는 것이 되는 거죠.
1: 네, 민주당 내 강경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재용 카드로 밀고 나가겠다,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제도가 변화되면 그 제도에 걸맞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 지금까지 그 기록을 봤을 때 걸맞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7: 그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고,
1: 인사청문회에서.
7: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의 전문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수사도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뭐 경찰 출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경찰로 권한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권한이 없어지는 또 쪽의 전문가가 하면 권한이 강해지는 쪽을 또 견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신이 아닌 이상 모두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저 카메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지죠. 왜?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은 던질 수 있어요. 왜? 던져도 그 결과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질을 검증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 의구심들을 그 최소화할 수 있으면 일단은 맡겨봐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게 제도예요. 그러면 그 제도에 맞게 잘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일단 맡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1: 예.
7: 주홍 글씨 새기듯이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떤 모습이 있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자, 추미애 도지사가 이걸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추미애 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해서 삼보일배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진영에서 정치인들 정치를 계속하실 수 있죠?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그런 식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있고 그게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1: 예.
7: 검증. 만약에 도덕성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런 검증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좋은 것이는 안 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김구 선생님, 갑자기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하셨습니까? 라면서 광복 이후 만든 반민특위에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윤을 친일파,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제가 볼 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을 독립운동, 독립투사로 본인을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보안수사권 폐지됐을 때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하마을을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노 전 대통령님이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라고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숙제를 마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분들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본다면 국민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 개혁의 딸들, 개딸들을 위주로 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누가 만들어줬나?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검찰을 악마하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한 때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 예.
0: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과 뭔가 야합을 하고 거래를 할 것 같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어떤 호랑이 등에 타들 올라타서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위해서 야당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지극히 악마화했기 때문에
1: 예.
0: 그거에 대한 업보로서 받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민 의원 등과 같은 강성 의원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 본인들이 과거했던 주장의 업보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속보를 전해드리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KB 국민은행에서 100여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은행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원용 업무 모바일 시스템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지난달 30일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 고객 금융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거고요. 금융당국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한은행에서 수만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이번엔 KB국민은행에서 1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속보인데요.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좀 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7: 네.
1: 말씀하시죠.
7: 예. 저는 김용민 의원의 저런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1: 친일파 비유요?
7: 네, 친일파 예. 비유가. 친일파는 실제의 행동이
1: 예.
7: 그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중에서는 검찰을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검찰 행위는 적법하게 합법 제도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한 게 검찰의 행위예요.
1: 그러니까 검사 이꼴
7: 그렇죠.
1: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7: 그건
1: 거죠?
7: 아니죠.
1: 예.
7: 그런 거기 그 중에 정치 검찰로서 굉장히 뭐랄까 의도적이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있다면.
1: 예.
7: 그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은 전부 다 마치 친일파이다. 그러면은 친일 시대에 산 국민은 다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예? 그럼 그 시대에 산 우리 국민들은 다 친일파인가요? 저런 게 일반화의 예. 오류인데 저런 게 국민의 민심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정하려면 좀 명확하게 정하고 일반화시키지 좀 마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네.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왕이면 중수청장이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문회에서 좀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경파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리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무려 4시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만 보면 두 분 표정도 좋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 전당대회 후유증을 좀 말끔히 해소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한 번에 서운함이 가시진 않겠지만 참 재밌는 게요. 저 기사가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왔고요. 청와대에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함께 동참을 한, 동석한 네. 정청래 대표 SNS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본인은 페북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명은 그거를 뭐 언론 플레인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기자한테 흘려가지고 그게 기사가 됐고.
1: 아니 그걸 기자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0: 뭐 제가 볼 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4시간
1: 흘렸다.
0: 동안 흘린 거죠. 흘렸습니다. 흘렸고 네. 만약에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했다면 네. 굳이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예. 한쪽에서는 만났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때 당대표를 했던 분이 만나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어떻습니까? 오늘 그 김재용 공수청장 관련해서 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런 분위기를 만나서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성, 상징성이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아, 내가 충분히 소통했다.
1: 예.
0: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뭐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제가 좀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정청래 전 대표 입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뭐 밥 한 끼 하자 했기 때문에 이제 만난 것 같긴 한데 4시간이면 그냥 의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7: 저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뭔가를 시도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선의로 해석을 해줬어요.
1: 예.
7: 이게 잘못한 건가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완화하려고 하고 조금 수용하려고 하는 거는 잘한 거예요.
1: 김기웅 대변인이 잘못했다고는 네? 안 했습니다.
7: 아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게 어떻게 잘했다고 예. 하는 건가요? 거기에 깔려있는 복선이라는 게 있고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건데
1: 예.
7: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넓혀가서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도 부르고 이런 걸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1: 네.
7: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아 이건 잘하셨습니다 하는 게
1: 네.
7: 국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정청래 대표하고 그러면 전 대표하고 계속 갈등을 하면 그게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좋은가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고 정청래 대표야 당연히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 지금 강성 지지층 쪽에 두고 있으니까 저기 갔다는 것을 적절히 알리는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어요.
1: 예.
7: 그런 상황을 뻔히 알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요 대통령은 본인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인사들도 많이 품고
1: 예.
7: 그리고 탕평으로 인사로도 많이 기용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1: 예.
7: 바람이 있습니다.
1: 뭐 저런 모습들이 김지용 카드를 선택한 그 이재명 대통령인데 민주당 내에서 김지용 카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모습이 보였는데 사의 표명한 지 지금 열흘 좀 지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7: 글쎄요. 이제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1: 네.
7: 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워두기는 또 그 자리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뭐 역대 비서실장들 뭐 비서실장에 또 비서실장들이 있거든요.
1: 관련들이 바뀌는 겁니까?
7: 그렇죠.
1: 예.
7: 바뀌는 거는 바뀔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 예.
7: 만약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안 바뀔 거라면 이걸 빨리 정리해 주는 그렇죠.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후임을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예.
7: 어쨌든 후임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좀 정치력이 있는 인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후임 싶습니다. 인선 고민 중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 하나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강경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비공개하자 합의를 했는데 합의란 표현을 썼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0: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는 없죠. 본인들의 어떤 자국에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 포로가 됐습니다. 딜을 했죠. 러시아가 우리 쪽으로 넘기면 우크라이나 수백 명 병사들을 맞교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군 포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합의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의 목적대로 유엔 총회에서 그거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비공개를 먼저 원하는데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로 만들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외교란 건 굉장히 뭐냐면요.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냉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의 저런 어떤 감정적인 네. 부분을 저렇게 SNS에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게 어떤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어쨌든 뭐 단단히 좀 화가 났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조금 감정적인 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7: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이 이게 합의가 있었고 그거를 공개적인 석상, 그것도 예. 전 세계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한 상대국의 수장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신뢰가 근간하지 않고 외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정상 간 신뢰인데 그런 부분에서 항의를 했어요. 대사까지 초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뭐 방공망 같은 걸 얘기하면서 뭐 북한이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굉장히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그것을 또 남한을 네. 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말을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4: 검찰청이 오늘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오전 김재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후속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K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살짝 강해서 그늘에서는 쌀쌀하지만 햇빛 아래에서는 서늘합니다. 볕이 강한 곳에서는 선글라스나 양산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서울 20.4도, 대구 22.8도, 광주 2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위로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마포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램프 위로 올림픽대교에서 현충원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죠?
2: 네,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2시 50분쯤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물티슈 생산 기계를 크레인을 이용해 2층으로 끌어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를 받치고 있던 펠릿이 균형을 잃자 작업자들이 기계와 함께 4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작업자 2명도 얼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경찰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밤사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버스에 불이 나기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화재 당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앙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 한 대가 서 있고 그 뒤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는 모두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 의정부에서는 노쇼 사기를 벌인 남성이 송치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매장에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의정부시에서 식당이나 노점,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주 9명을 상대로 3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당장은 수표밖에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방문할 때 갚겠다고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3년 전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구속됐지만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노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다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에는 남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탄 한 명은 숨졌고 운전자 등 다른 2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물차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양국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국과의 외교적인 오해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요구로 이에 합의했고 일방적인 공개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는데도 합의 사실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도리어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거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건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 SBS의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있다며 불의의 사고라고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그 가족을 격려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과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북한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측정하는 군사분계선이 다 다른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우린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고 보수 야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하며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 국방부는 앞서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 입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이 MDL 일대에서 우리 구역을 자주 침범해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커진다며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운영을 A+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여당인 공화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집중 유세전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와 물가에 유권자 불만이 높은 상황은 언론을 탓하며 자신의 성과에 스스로 최고점을 줬습니다.
5: 우리는 언론은 우리의 성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의 모든 것에 A+를 주겠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전통적 강세 지역을 직접 찾아 지지층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역시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를 찾은 벤스 부통령은 전임 정부의 고물가 책임을 돌렸습니다.
5: 우리는 매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남겨놓은 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4: 공화당 후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류 속에서도 내가 유세한다면 괜찮을 거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5: 나는 그저 확실히 해두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오클라호마에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주였어요.
4: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는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하며 중동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미국의 셈법이 어떻게 바뀔지 짚어봤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미국은 최근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과 병력 만 명을 중동으로 급파하며 압도적인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직후 대이란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벼랑끝 전술로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는 동시에 안보 위기론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번 선거 표심에 미칠 득과 실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5: 이란과의 갈등이 선거에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란의 핵 보유를 막는 것이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하지만 불리한 판세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미국의 대응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선거 참패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한적인 대이란 군사 공격을 전격 결행하는 겁니다. 이미 중동에 세 척의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진다면 즉각적인 군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전쟁 권한법 발동 등으로 군사 행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면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유가가 폭등할 경우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는 정치적 모험 대신 주요 산업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할 거라는 분석도 힘을 얻습니다. 결국 선거 이후 의회의 견제 수위와 유가 파장이 트럼프의 폭격 경고가 현실화될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태국의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공항 한가운데 여행 가방이 수북합니다. 최근에 태국 방콕을 덮친 폭우로 일부 직원이 출근조차 못하면서 수화물 운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승객들은 짐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반나절에서 12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에는 태국 군대까지 나서 수화물 처리를 도왔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나흘 동안 한 달 강수량이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70만 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1: 고요한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텅 빈 사거리를 빙글빙글 돕니다. 곧이어서 회전을 멈추더니 무서운 속도로 차가 직진을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안성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반복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운전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3: 문이 열리자 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립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짐도 꺼내고 열었던 문도 혼자 알아서 닫은 뒤에 이렇게 짐을 챙겨서 어디를 향합니다. 이번에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까지 줍는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이 쓰레기통이 가득 차자 봉지도 척척 버리는 게 마치 진짜 가사 도우미 같죠. 책상도 야무지게 닦는 이 로봇,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타우 로보틱스가 공개한 로봇 가사 도우미 서비스로 청소와 쓰레기 정리 등을 수행하는데 시간당 $30 수준입니다. 집안일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1: 네, 로봇은 참 빠릿빠릿한데 이 거북이 보시죠. 엉금엉금 주택가 도로를 기어가는데요. 지난 8월 말 미국 콜로라도에서 탈출한 45kg짜리 대형 설카타 거북 라드입니다. 집 방향도 아닌데 끝까지 반대쪽만 고집해서 기어갔는데요. 결국에는 동물관리관과 주민이 번쩍 들어서 강제로 귀가를 시켰고요. 보안관실이 일주일 전 영상을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느린 탈출이라고 소개하자 누리꾼들이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국민은행에서도 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국민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고요?
7: 네, KB국민은행은 고객정보 10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국민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킹된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추정한 유출 시점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은행 측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해당 시스템을 차단한 뒤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어제부터 현장으로 인력을 보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로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이번엔 내란법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3: 네, 또 일방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8: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9: 네, 내란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한국에도 예. 유행이 됐었는데 미국의 내란법은 1807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하고 주정부가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죠. 어떤 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주정부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에 미네소타에서 소요가 났을 때 주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었죠. 물론 직접 파견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란법을 꺼짐하는 이유는 뭔가 분위기를 좀 억압적으로 관련한 의도가 아니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분위기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 만약에 뭐 내란법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중간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9: 아마 대통령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투표지에 내 얼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라는 얘기죠.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본인을 뽑는 거니까 본인의 마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435석 또 상원의 3분의 1 100석 중에 3분의 1을 이제 교체하는 선거인데 본인의 이름이 없

0: 어렵기 때문에 이 열렬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기
1: 그러니까 본인의
0: 때문에
1: 인기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0: 본인을 보고 찍었다,
1: 예.
0: 과거에. 그러면 자기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내란법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론을 좀 주의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지층 다 나와달라, 뭐 이런 호소 같은데, 객관적인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0: 네, 435석 중에 지금 218대 214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바뀔 확률이 75%인데 거의 뭐 230대 220 수준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이제 하원은 뭐 절대적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상원이 이제 문제입니다. 상원은 이제 100명 중인데 지금 현재 53석의 공화당, 45석의 민주당인데 무소속이 2명인데 그분들도 또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러니 이때 53대 47인 셈이죠. 요거 4석만 바뀌면 또 바뀔 확률이 크거든요. 미국의 선거 전문 디시전 Q에서 예상하기로 하원은 뭐 75%, 또 하원은 상원은 또 55%로
1: 예.
0: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몰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뭐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뭐 2천억 달러 대미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좀 발표를 했다 그래요?
0: 네, 동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앨래스카 주지사하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을 백악관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겠죠. 2천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텍사스의 223억 달러는 이제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1: 예.
0: 현재 2호 프로젝트가 미국 내 원전 8기로 1,200억 달러가 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3호 안이 엘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2호 안건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3호 엘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갔을 때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입장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사업을 검토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양측의 표현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이제 국내 정치 선거용으로 보입니다. 앨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인데 이번에 이제 앨래스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흔들을 하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현역 상원의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 설리번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미 투자 알박기 성격의 합의로 발표를 했는데, 글쎄 이건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네. 근데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상당히 예민해진 트럼프 정부에도 우리가 공식 또 항의를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이제
1: 외교적으로.
0: 김정관
1: 예.
0: 산자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 저녁에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일단 한국은 이 수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죠. 550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엘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엘래스카 북쪽에서 남쪽 한국까지 1,300km를 연결하는 가스관인데 이게 경제성이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추진이 됐겠죠. 역대 에너지 펀드 또 컨설팅 회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1: 예.
0: 일단은 이게 얼어야지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이게 녹아서 진흙밭이 돼서 공사가 되질 않거든요. 결국은 상업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국내 정치 선거고요. 지금 이제 중간 선거에 주로 접전 지역이 미국의 중부입니다. 중부.
1: 예.
0: 텍사스, 네, 오클라호마, 네, 앨래스카, 또 앨라바마 이런
1: 예.
0: 주들입니다.
1: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정당한 행위.

0: 조금 중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1: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하나 또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폭격 강화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쟁 분위기를 조금 더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네,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왔죠. 그래서 뭔가 협상안을 기대했는데 이란의 주장이 무리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결국은 뭐 추방하다시피 해서 뉴욕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11월 3일 전에 이란이 조금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특히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란 전쟁의 대명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는 등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실제로 압박을 해서 폭격을 한다면 이게 유가를 또 요동치는 딜레마가 오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규모 공격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이 지금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 항모와 또 병력 추가 파견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공격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0: 모양새는 갖추는데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9%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25%밖에 없군요. 이게 높은 유가에 물가에 화가 난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역설적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갤런당 지금 5.5달러에 휘발유가 6달러를 넘어서는 경유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뭐 무기가 충분하다,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공격한다면 또 이게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 3일 전에는 저는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2: 원래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쭉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0: 네, 유가가 떨어지려면 6개월이 최소한 1년은 걸릴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1: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제 이란 관련해서 경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미국이 이런 제재를 완화해주면 우리가 뭐 핵사살을 받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예. 뭐 환율이 리라라는 돈을 쓰는데 1달러에 뭐 엄청난 비율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푼다라는 거는 결국 기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고 그것이 소비재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러므로써 이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미국이 이제 완전히 지금 숨통을 죄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제안은 핵사찰을 받겠다. 그러면 제재를 풀어달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사찰 갖고는 성에 찰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란 경제 숨통을 터져서 이란이 또 복구하고 반격할 어떤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협상은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이제 협상의 진전이 안 보이니까 대표단은 사실상 내쫓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협상 분위기가 좀 끝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예. 뉴욕에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왔을 때 좀 예. 얼굴을 맞대고 예.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양측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습니다. 14개의 MOU 합의안이 지난 6월에 체결됐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합의였거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나 핵 문제에 관해서는 또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란 핵사찰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당위성, 정당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이스라엘 가던 그 민간 항공기에서 부기장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란이랑 관련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게 좀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0: 네, 부기장이 오만으로 이슬람 계통으로 지금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란 소행 배후로 연결함으로써 이란 전쟁

0: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이스라엘행 여객기 사건은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란 전쟁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전에 끝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중간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로 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2029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감인데 그때까지 네. 아마 전쟁이 갈 수도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
1: 임기까지요.
0: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 요점인지는 미처 몰랐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양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윈앤아웃하고 이기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예. 이기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림으로써 중간선거의 사전의 해결설은 의미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호르무즈 해협에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좀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네요. 우리나라 요트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민 선수가 자신의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네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3: 하지민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9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1인승 딩기 요트 레이저 종목에서 3연패 위업을 달성했던 하지민. 직전 2022 항저우 대회 은메달에 아쉬움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 아시안게임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의 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안성에서 열렸습니다.
3: 흥겨운 남사당 놀이를 구경하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다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4: 네, 경기 안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그곳에서 남사당 놀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조선시대 3대 장터 중 하나인 안성작을 재현한 곳인데요. 옛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에서는 신명란의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바우더기는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꼭두새로 바우더기의 예술혼을 이어가는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풍물놀이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 해악과 풍자가 담긴 전통 연희 등 남사당 6마당을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장단에 맞춰 벌어지는 남사당 놀이는 우리 전통의 흥과 멋이 가득합니다. 꽹과리와 장구 등 흥겨운 풍물 소리는 관객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고요. 신명란은 상모 돌리기와 번화 돌리기에 박수갈채도 쏟아집니다. 눈으로만 보지 않고 남사당 6마당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도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직접 해보며 전통 예술의 가치를 느끼고 있고요. 줄꾼이 사용하는 얼음산이 부채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꾸미며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 남사당 놀이패들의
6: 김보라 경기 안성시 시장입니다.
5: 안성에서 먹과 흥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바우더기 축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바우더기 축제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전통문화의 고장 안성에서 전통의 멋과 흥을 직접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경기 안성시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쇄
3: 성원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종민 초대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개청식에서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인권 보장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부터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작된다며 신속한 체제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시스템화해 제19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인 중대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통째로 없애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SNS에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린 건 민생이 간판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범죄자의 먹잇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9: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0: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 오차율이 15.2%로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63조 2천억 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정책에 초과 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되는데요. 다만 기금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인데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63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풀려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고요. 또 하나는 구속 집행 정지죠.
2: 재판장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잠시 정지해 주십시오.
1: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구속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석방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3: 이만희 회장은 또 나왔다며? 벌써 세 번째라던데.
4: 건강 문제겠지 뭐.
3: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사정이 있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4: 그러게. 설마 사람 따라 다르겠나 싶긴 한데.
1: 정말 필요한 배려인지 혹여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닌지 결국 허가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풀려난 피고인이 제때 돌아오냐, 도주하진 않을까의 문제일 겁니다.
4: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5: 검찰 측은 반대합니다. 도주 위험이 큽니다.
4: 장례가 끝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2: 아, 장례식 참석을 위한 거니까 허가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한 안에 복귀해야 합니다.
1: 실제 가족 장례식이나 치료를 이유로 풀려난 뒤 돌아오지 않고 달아난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난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왜일까요?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거절되는 구속 집행정지, 그 판단 기준은 또 뭘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최근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또다시 석방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다시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죠. 어떻게 석방이 결정된 건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6: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95살입니다. 처음 풀려난 건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9월 4일까지 풀려났다가 한 차례 연장돼서 11일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또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7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하루 10시간 정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신청해서 지난 21일 세 번째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기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1: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준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보석과는 또 절차가 다르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다릅니까? 법원이 따져보는 요건이 다릅니까?
6: 네,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석은 재판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재판 받으세요. 구속집행정지는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입니다. 이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은 주로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느냐를 봅니다. 중한 범죄 같은 예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대신 보증금을 내거나 요즘은 전자장치를 차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허가되면 기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지금 이 사람을 가둬두는 게 너무 가혹하다 싶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핵심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대신 기간과 머물 곳을 정해주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 측도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별도로 보석도 청구해서 지난 8월에 비공개 신문까지 받았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기한 없이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네, 그 구속 집행정지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데 사유만 인정되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6: 네, 이 법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유만 인정되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매번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재판부도 정말 필요한가를 더 깐깐하게 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사유에 맞춰서 정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면 치료에 필요한 만큼, 장례식이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기도 합니다. 이 자녀 결혼식 같은 경우엔 딱 그날 하루만 허가하기도 하고요. 조건도 붙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 병원에만 있어라. 병원 이름까지 콕 집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으라 이렇게 가족에게 신병을 맡기기도 합니다. 돌아올 때도 며칠 몇 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 시간까지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나 있는 기간은 나중에 형이 확정됐을 때 이미 산 걸로 쳐주는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더 살아야 하는 겁니다.
1: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경우와 아예 풀어줘야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6: 맞습니다. 이 구치소에 있어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같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도 합니다. 다만 교도관이 계속 옆을 지키고 수갑 같은 보호 장비를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속 집행 정지까지 가야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때입니다. 큰 수술 뒤에 오래 입원해야 한다거나 구치소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합니다. 이 한 법률 매체 보

0: 보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이용률은 절반이 안 되는 47%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은 60% 넘게, 임신, 출산은 90% 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나 위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나이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유독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일반인과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나이만으로는 거의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률이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령에 중환병까지 겹쳤다라고 하면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95이라는 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함께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혜 논란은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5년에 900억 원대 횡령으로 재판받던 서남대 설립자 이용하 씨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그 전부터 건강을 이유로 여러 번 석방을 신청해왔던 터라 합법적 탈옥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한 지역 법조인은 돈 없는 수용자에게 구속집행정지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현실에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전문의 소견서를 제대로 받고 논리를 갖춰 신청서를 쓰는 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크게 아프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진단서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다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장례식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가겠다며 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왜 안 된다 했던 건가요? 심지어 어머니인데요.
0: 네, 이번 달 초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난 6월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70만 원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범행 전 1시간 가까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봤고, 범행 직후엔 서울로 도망갔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법원이 비교적 너그럽게 허가해주는 사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국 보는 건 이 사람을 내보내면 제발로 돌아올까 입니다. 이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는 사건이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범행 직후에 실제로 도주했던 전력이 있고 법정에선 과거 사기죄로 추방된 적이 있다는 유족 측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입장에선 돌아올 거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장례라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건의 무게와 도주 위험이 그걸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1: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풀려났다가 실제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0: 네, 이 대표적인 게 2014년 부산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이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과거에 살인죄로 5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가 18범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발목 괴사가 진행돼서 수술을 안 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료진 판단, 그리고 걷기도 힘든 상태라는 변호인과 구치소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4일간 풀어줬습니다. 머물 곳도 그 대학병원으로 제안했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구치소를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풀려난 지 채 3시간도 안 돼서였습니다. 걷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결국 다음날 밤에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붙잡혔습니다.
1: 입원 수속도 마치기 전에 사라졌다는 건데 그동안 신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병원에만 있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바로 그게 이 제도의 빈틈입니다. 이 구속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석방이라서 교도관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가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머물 곳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상 어머니가 신병을 책임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만 있으라고 해도 누가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면 위반 사실은 결국 사라진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0: 그래서 제도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전자보석이 도입됐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이런 관리 장치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검찰이 반대하고 전과가 많고 중한 범죄로 재판받는 사람이라면 전자장치 같은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같이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피고인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달아난 건데 이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듣는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도주죄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갇혀 있는 사람이 도망했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갇혀 있다가 탈출해야 도주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정식으로 풀어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안 돌아왔다고 해서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형법중주의 원칙상 법에 딱 정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을 넓혀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재판에서 훨씬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 그 불이익이라 함은 어떤 불이익이죠?
0: 우선 곧바로 쫓기는 심사가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구속영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 검찰은 바로 지명수배에 출국금지를 하고 법원은 도망갔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검찰이 곧바로 취소 결정을 받아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이익은 본 재판의 형량입니다.
1: 네.
0: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거든요. 부산 사건 피고인은 결국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판결에서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 달아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플로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르세라핌의 분팔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0: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인데도 햇빛 아래에서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렵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더 높은데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피부와 눈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살짝 오르겠고 낮 기온은 당분간 비슷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늘었습니다. 주변에서 정체 중이라 주변 잘 살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화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문터널부터 서행 중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구리 쪽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해 청문 준비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되지 않을까
3: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2: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형사 사법 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0: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후보님, 오늘 출범한 중수청 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수당 없이 출범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로 사실상 갱발차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현재 개청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중수청을 신속히 안착시키겠습니다.
2: 네, 오늘은 이 정도. 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소감 발 들어보셨습니다. 검찰개혁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국민의 열망도 절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곧 있을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중수청의 개문발차 지적을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 개청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신속히 중수청을 안착시키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늘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네,
3: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 또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이 정식 출범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2: 네, 먼저 중수청에 나가 있는 유세현 기자, 중수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을 연 거죠?
4: 네, 오늘 오전 10시 개청식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현판을 내걸었는데요.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장 공백으로 중수청장 대신 전종민 차장이 인사말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이 한 기관이 수사와
6: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5: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4: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고 수장조차 없는 상태라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김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오늘 도어스태핑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이 된다면 조속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개청 단 하루 전인 어제까지만 해도 각종 자재와 비품 상자 등이 앞에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컴퓨터와 집기를 계속해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곳 르네스퀘어 빌딩에는 본청과 서울청이 건물 2층부터 17층까지 들어설 예정이지만 현재는 일부만 업무에 사용 가능한 거로 전해집니다. 사라지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와 마약, 법의 곡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될 조직인데요. 수사 관련 핵심 업무 시스템인 중수청 자체 킥스도 완성에 약 3년이 걸린다는 게 개청 준비단 설명입니다.
3: 네, 다음으로 공소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공소청도 공식 출범했죠?
7: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본청 건물에서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개청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지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의 역할은 그대로라며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존의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안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고 수사기관의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맞춰 기존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늘렸으며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하게 될 불송치 심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인사 단행되긴 했지만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은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0: 형사 사법 체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중수청과 공소청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유서현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2: 네,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오늘 오전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7일 밤 성기용 홍보수석이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조치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0: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2: 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한 행사장에서 북한 포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며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사안을 단순 외교적 오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공개 합의 파기와 국가 위신 문제를 엄중히 따지면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리 측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킬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서 무장을 하고 있다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SNS에서 거론한 우크라이나의 한반도 전쟁 발발 기도는 이 메시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 발표와 또 수위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입니다.
0: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구조작전이 앞으로 2시간여 뒤부터 진행됩니다.
1: 네, 지난 구조 시도 때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 실패하면서 오늘은 그물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3: 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구조작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3: 네, 잠시 후 오후 3시 반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어 북항이를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보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수로 건너편은 북항이가 자주 등장하는 장소인데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작전에는 지난 구조 시도와 달리 그물이 사용됩니다. 가로 50m, 높이 6.8m 크기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로 폭에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주로 쓰는 상어 차단용 그물과 흡사합니다. 수로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바다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며 북항이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항이가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라 그물 아래쪽에는 무게추를 설치해 바닥과 그물 사이의 틈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물 뒤쪽에서는 선박들이 펌프로 물줄기를 뿌리며 바깥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작전에 따른 스트레스로 북항이의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레스 징후를 살피며 작업 방식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북항이가 공원 수로에서 본격적으로 목격된 지 오늘로 15일째입니다. 좀처럼 수로를 떠나지 않는 덕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야생상어를 눈앞에서 보기 위해 공원을 방문했고 부산시가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북항이가 이제는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YTN 차상입니다.

0: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조금 전 법원에 나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내일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지켜봐 주시죠.
2: 추가된 항소심
1: 더 추가 증거 제출된 것도 있는데 말씀 드렸는데
3: 네. 영태규 씨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했으면 될까요?
1: 내일 밝혀집니다.
4: 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3: 영태규 씨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했으면 될까요?
0: 네. 기자들의 질문에 진실은 밝혀진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고 지금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비 대납과 관련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모습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잠시 뒤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5: 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가 양측의 최종 변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6: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5: 네,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시작되죠?
6: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었는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0: 네, 양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6: 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번도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가 제출한 녹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21년 3월 6일 김 씨와 명 씨가 서로 통화한 것으로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의 당사자인 명 씨는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라며 반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오늘 양측의 최종 의견에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0: 광주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아이 아버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5: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네.
0: 자, 첫 번째 얘기를 나눌 사건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 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7: 이게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반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이 스쿠터를 탄 남녀 이 두 명이 아이를 치고 그야말로 달아난 그런 사건인데요. 광주시 도산역 뒤편 굴다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일단은 추정된 일기로는 외국인 두 명이 탄 이 전기 스쿠터가 어린아이와 충돌을 하면서 아이의 치아가 지금 빠지는 등 이런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멈춰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은 그대로 도주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외국인이고 근처에 또 CCTV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의 치아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치아가 빠져서 지금 입에서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 참 얼마나 아팠을까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가 영구치 세계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

0: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 당시 아무래도 얼굴을 좀 정면으로 충격을 한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처럼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치아 하나는 뭐 현장에서 바로 빠졌다라고 하고요. 또
2: 예.
1: 하나는 이제 잇몸에 박혀 있다가 재식수를 받았는데 결국 그것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치아도 예후가 좋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연구치 세 개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 미성년자 9살에 불과하다 보니까
0: 예.
1: 사실 뭐 의학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사실은 턱이 계속 자라는 뼈가 자라는 입장이라서 그게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0: 예.
1: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걱정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예. 그런데 사고 주변에 CCTV는 없고, 그리고 중간에 도주로가 너무 많아서, 범인을 잡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이 스쿠터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혹시 주변에서 보신다면 제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어떤
1: 그렇습니다.
2: 특징인가요?
1: 일단 보라색 스쿠터라고 하고요.
2: 예.
1: 차체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스마일 이모티콘 모양이 붙어 있는 그런 스쿠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승자는 아무래도 외국인 커플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보라색 차체라든가 이런 스티커, 스마일 스티커 이런 조합 자체는 뭐 흔한 조합은 아니니까
2: 그러게요.
3: 서정빈
1: 혹시라도 이제
3: 변호사입니다.
1: 일대에서 이런 스쿠터를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열심히 추적은 하고 있긴 하겠지만 제보
2: 네.
1: 하나하나가 조금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이런 스쿠터가 확인되면은 제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0: 네.
1: 같습니다.
0: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런 종류의 스쿠터를 보셨다면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이 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3: 그렇죠. 물론 이제 내국인이 저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와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저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충분히 형법 2조에 따라서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2: 그러게요.
3: 가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예.
3: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라든지 아니면 CCTV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빠르게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2: 예.
3: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일명 뺑소니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상의 도주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차량 안에 있으면 뭐 가벼운 충격인 경우 느끼지 못하고 내가
4: 양재민
3: 가는
4: 변호사입니다.
3: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토바이 상태의 전기 스쿠터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을 그런
0: 예.
3: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명백하게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망간 그런 뺑소니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한 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특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유후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 네네.
3: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예. 보라색 스쿠터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은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제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염소가스가 퍼져 투숙객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5: 근데 좀 무슨 호텔에서 이렇게 좀 수영장 냄새가 이렇게 과하게 나나? 그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와 보니까 무슨 병원에 뭐몇 명, 몇명 이송 가고 했지.
6: 선생님, 냄새 맡았을 때
5: 네.
6: 어떤 냄새라고 딱
5: 락스
6: 생각하셨어요?
5: 냄새요, 락스 냄새.
7: 좀 강했나요?
5: 수영장, 락스 냄새.
8: 원래 수영장에 락스 냄새
5: 나죠. 근데 무슨 호텔 수영장이 이 정도 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무슨 호텔 수영장에서 락스를 그렇게 많이 풀었나? 그 다음에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났죠. 좀 락스 냄새는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류의 약간 과한 냄새가 났어요.
2: 수영장에서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3: 지금 제주 5성급 호텔에서

0: 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독약을 잘 배합을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외주업체 직원이 잘못해서 이 배합을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품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 그리고 어떤 약품끼리는 서로 피해야 되는 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이 소독약 냄새가 이 뿜어져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까지 이 냄새가 다 퍼지게 되면서 많은 수의 이 수수객들이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물질이 결합이 돼서 잘못된 화학작용을 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염소가스가 어떤 물질입니까?
2: 이게 약간 황녹색 기체라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예. 1차 세계대전 때도 독가스로 쓰였을 만큼 예. 독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경우에는 뭐 기침이라든가 눈물, 뭐 콧물,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약에 농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도 올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가스를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3: 실제로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이용 중이던 투숙객과 영유아들이 그런 기침, 눈물, 콧물, 구토 증세를 반복했다라고 하는데 소방의 1차 측정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염소가스의 그 수치가 측정 가능 최고치인 50ppm까지 올라갔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기계실에서 측정한 농도로 보입니다. 네. 50ppm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정 단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가 1pp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배 이상의 그러네요. 농도가 감출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뭐 기계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강제 환기 조치를 취해서 농도는 상당히 빨리 떨어졌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 뭐 객실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이 가스를 들이마신 이 피해자들 뭐 당시에도 여러 증상들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예후가 어떤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정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그러면 호텔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이 투숙객과 그리고 호텔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호텔 투숙객이 주장을 하기로는 대피하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호텔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정작 유독물질이 어쨌든 가스가 누출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투숙객에게는 별도의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또 목소리도 나왔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 이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을 하기도 했고 객실에서 미처 듣지 못했을 투숙객들을 위해서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안내를 하기는 했으나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있는 일부 투숙객의 경우에는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투숙객에도 이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 혼선이 있는 그 와중에 빨리 지급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이러한 뭐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제 형사적인 책임을 논한다라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호텔이 그만큼 이 이후에 대피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잘 강구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책임 요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 예. 어쨌든 호텔 대피 방송으로 380여 명이 이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호텔 측에서 뭐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디까지 이걸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2: 사실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그런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료비라든가 입원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텔에서는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됩니다. 예. 나아가서는 그 기간 동안 예컨대 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입원 동안 혹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휴업 손해

0: 것까지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뭐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 않을까 그런 점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도 사실은 이 호텔 측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숙박비도 당연히 네. 환불을 해줘야 될 거고 또 여행을 또 장기간 동안 계획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일정의 전체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점을 호텔에서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적어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호텔 측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확하게 특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노인인지 혹은 성인 어른인지 혹은 뭐 아이인지 이런 점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호텔 측에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피해 정책을 조금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정확하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 조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고 책임의 범위가 결국에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소독제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행위 당사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에 이제 관리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관리 책임자가 넓게 이러한 모든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의 책임, 호텔 관리자의 책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호흡계 질환의 발생의 위험을 노출시켰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 관리자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직원이 잘못한 일이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질 수가 있겠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비율,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져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적인 여러 손해들까지도 호텔 측에서도 아마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예. 어쨌든 뭐 추가로 염소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는 수영장을 제외한 본관 시설을 영업 재개한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4: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얘기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5: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과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또
3: 허준호 감독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이 규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출연 배우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이제 신고를 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있어서 이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유해진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 신고 를 완료했다라면서 하나의 이 집회 신고서를 이제 게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그리고 신고 인원 20명이 이제 가서 이렇게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집회 신고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 감독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서 실제 출연한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러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법에 따르더라도 이 주거지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기관 앞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인근이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금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집회 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일정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배우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불매하자, 이런 불매운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도 지금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나 혹은 실제 행동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민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던 그 영화제 행사도 취소가 됐었고, 물론 영화제 측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광고 상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불매운동, 또 이 배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SNS에 댓글을 남기는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뭐 제작사나 감독이나 특히 배우, 스태프 개인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과도한 비난은 우려스럽다라는 취지인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이런 토론 문화는 형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개개인을 목표로 해서 이런 불매운동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SNS에서 악플을 다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 선을 많이 넘은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3: 어쨌든 이 영화에 실제 이제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직접 공개를 했어요.
2: 그렇습니다.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를 한 것인데요. 저 편지의 경우에는 74년 8월 17일,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 사망한 지 이틀 뒤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이라는 이제 문구도 나오고요. 이것이 웬일이냐라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그러한 상황에서 딸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것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편지를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그 핵심은 유영하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작진이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를 상영 중단하기 위해서 또한 법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정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1: 예, 지금 뭐 이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불똥이 또 다른 영화로 튀었는데, 영화 서울의 봄, 지금 서울의 봄에도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0: 이 영화가 사실 3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네티즌 평점 테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암살자들 영화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불똥이 튄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면서 이제 특정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유사한 그런 영화로 보이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의 그런 게시글 찾아가서 평점을 테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암살자들 영화 그리고 서울의 봄 이 영화의 제작사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3: 예. 그런데 이런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창작의 그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영화들 혹은 다른 뭐 소설이나 창작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상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이 뭐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그걸 곧바로 처벌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뭐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치환이 돼서 판단 기준을 한번 들이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혹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이야기에

0: 대해서는 조금 기준점을 따져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언제 발생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그런 창작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반대로 뭐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던 상황이다,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더 엄밀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의견 제시인지 혹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인지, 그런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사안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떠한 사실을 왜곡된 그 자체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향후에 실제 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뭐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혹은 가처분 사건에서의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한번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현재 지금 이 영화가 정치권에서도 좀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지금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월에 목장을 탈출해서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보호자에게 돌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지금 보는 이 영상입니다. 지금 하얀 말한 마리가 있고 그리고 경찰관이 옆에서 그 말에게 또 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1: 예.
2: 도로에 말이 이제 배회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말에 어떠한 아무런 이제 안전장구가 부착이 되어
1: 없네요.
2: 있지 않은
1: 네. 예.
2: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도 참 당황할 법한데 저 이제 경찰관의 경우에는 능숙하게 말에게 이제 풀을 먼저 먹이면서 이렇게 경계심을 좀 풀도록 하고 말을 안정시킨 다음에 저 끈을 지금 메고 있는 게
1: 예.
2: 본인의 허리띠를 빼서 이렇게 말 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 예.
2: 이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렇게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3: 네.
2: 바로 비밀이 있었죠.
3: 어떤 비밀이
1: 어떤
3: 비밀이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2: 네. 바로 10년 동안 이 승마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1: 여기 사진이 나오네. 예.
2: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최규민 순경인데요. 10년 동안 말과 함께하는 저런 이제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말이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시 발견했을 때 말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대요.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눈빛만 보면 아,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딱 와닿아서 먼저 이제 풀부터 먹이면서 이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인에게 저그 허리띠로 만든 줄로 이끌고 가서 이동을 시켜서 인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예.
3: 사실 말이 흥분하면 너무나 이게 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침착하게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무슨 동네에서 지나가는 길고양이 밥 주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풀을
1: 예.
0: 먹이는, 그래서 말 입장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한건 아닌가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 예.
0: 아무래도 이제 그 경력, 그러니까 승마 선수로 활동을 했던 그런 좀 좀 이색적인 그런 경력이 사건 현장 상당히 주요하게 발휘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광화문 한복판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고층 빌딩 사이 120m 상공에서 한 남성이 외줄타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120m라고 하는 게 어떤 높이인지 가늠이 잘안 되긴 하는데, 광화문 하면은 고층 빌딩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 고층 빌딩 사이를 외줄을 타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3: 네.
2: 굉장히 건물이 높거든요.
3: 예.
2: 위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경복궁이 정말 손톱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높은 위치에서 160m를 이제 두 차례 왕복하는 저런, 글쎄요, 이게 스포츠라고 해야 될지 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 예.
2: 이렇게 안정적으로 2.5에서 5cm 사이의 그 간격을 가진

0: 저 외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인파도 몰렸고요. 실제 SNS에서도 저 장면을 포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게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이 슬랙라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얀 루스라는 선수고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대회에서 뭐 3관왕을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저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다리가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길 어떻게 건널까 싶은데 지금 이 얀 루스 선수가 이런 소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집중했다. 아, 이게 집중을 한다고 저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2: 저도 사실 저 시간대에 근처에 있었는데 아. 저 현장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무척 아쉽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발 한 발에 온 신경을 쏟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러면서도 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인생에서 목표를 하나 삼았을 때 그 목표에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첫 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무척 특이한 그리고 본 적이 없는 그런 묘기이긴 하지만 저런 일종의 외줄타기도 뭐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저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3: 공부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장치를 하긴 했지만 아찔한 광경들이 시민들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어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1: 네,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2시 50분쯤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물티슈 생산 기계를 크레인을 이용해 2층으로 끌어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를 받치고 있던 팰릿이 균형을 잃자 작업자들이 기계와 함께 4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작업자 두 명도 얼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경찰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밤사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버스에 불이 나기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화재 당시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앙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 한 대가 서 있고, 그 뒤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는 모두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0: 의정부에서는 노쇼 사기를 벌인 남성이 송치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매장에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석달 동안 의정부시에서 식당이나 노점,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주 9명을 상대로 3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당장은 수표밖에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방문할 때 갚겠다고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3년 전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구속됐지만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노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네, 지금 뉴스입니다. 자, 이 영상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귀가 아플 정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이 차량이 이렇게 굉음을 내면서 차체를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한 시각,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이후였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을 공분케 한 소음이 있는가 하면 소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훈훈함이 느껴지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한 누리꾼이 SNS에 직접 찍어 올린 쪽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윗집 가정에서 보낸 아랫집 가정의 쪽지로 보이는데, 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하는데 아래층 소음까지 신경을 쓰려면 얼마나 피곤하냐라면서 다 이해한다, 편하게 살아라 하면서 소음에 대한 불만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뜻을 전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본또 다른 누리꾼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올린 쪽지인데요. 이 내용 보니까 앞서 본 쪽지의 내용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자,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한 시대, 소음이 오히려 좋은 이웃 관계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촬영된 장면을 보고 계신데, 자, 보니까 곰으로 보이고요. 곰 앞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빵이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폭신해 보이는 뒤태, 곰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 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에스펀에서 열린 농산물 장터에 곰이 출몰해서 판매대에 진열된 빵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같은 지역에서 열린 농산물 장터에서 또 다른 흑곰이 빵을 집어먹고 도망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곰 때문에 고민이 깊은데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곰의 습격으로 사람들이 도망치는 일이 빈번해지고 심지어는 지난해 무려 1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대대적인 곰 사살 작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을은 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라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곰과 사람의 접촉이 잦아진 원인, 지구온난화가 지목됩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곰의 겨울잠 기간이 짧아졌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 곰이 먹거리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결국 배고픈 곰에 대한 인간의 강력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게 씁쓸함을 남깁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7: 눌러줘요 2588 2588
6: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 오차율이 15.2%로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63조 2천억 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정책에 초과 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되는데요. 다만 기금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초과 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인데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63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도 서늘해서 이제 긴 소매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2.2도, 부산 24.6도, 광주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부천 아들목에서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언양분기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램프 위로 공항 방향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현충원 동작대교 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무더기 금메달을 기대했던 양궁에서 오늘 아쉬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9: 네, 스포츠부입니다.
8: 네, 오늘 양궁의 단체전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는데 이미 2개의 주인공은 정해졌죠?
9: 네, 오늘 남자와 여자 그리고 혼성 단체전까지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여자와 혼성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7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여자 단체전이 가장 아쉬운데요. 강채영과 이윤지, 오예진이 나선 여자 대표팀은 양궁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세트 점수 3-5로 졌습니다. 이로써 98년 방콕 대회 이후 매번 이 종목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연속 우승 기록을 7번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 열린 혼성단체전은 더 아쉬웠는데요. 남녀 대표팀의 에이스 김재덕과 강채영이 팀을 꾸렸지만 준결승에서 중국에 일격을 당하면서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3, 4위전에서는 일본을 세트 점수 5-1로 손쉽게 제압했는데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0-6으로 의외의 완패를 당하면서 금메달의 꿈을 접었습니다. 1세트에서 김재덕이 두 발 모두 7점에 그쳤고 3세트에서는 강채영의 두 발이 8점에 머무는 등 우리 선수들은 오늘 계속 아이치현 지역의 강풍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8: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위상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인데요. 그래도 아직 남자 단체전이 남아있죠?
9: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단체전 마지막 종목 남자 단체는 무난히 결승에 올라 잠시 뒤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우석과 김재덕, 김우진 등 그야말로 드림팀을 꾸린 우리 남자 대표팀은 조금 전 끝난 타이완과의 준결승에서 세트 점수 6-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란, 인도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번 대회 양궁 종목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인도가 경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허미미 선수가 낭보를 전해왔던 유도 역시 순항 중입니다. 오늘 중량급 5체급의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 여자 선수들 두 명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준결승에서 여자 78kg급의 김민주와 무제한급의 이현지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무제한급의 김민종과 90kg급의 김종훈, 100kg급의 한주

0: 기업은 동메달 결정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밖에 박성후와 임원주가 나란히 결승에 오른 주짓수에서도 잠시 후 결승에서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1: 우루과이를 상대로 1-4 참패를 당한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전을 하루 앞두고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나타난 실수를 교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에콰도르전 3-0 완승에 이어 우루과이전 1-4 참패를 겪으며 일주일 새 천당과 지옥으로 간 축구대표팀.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은 앞선 경기에서 나타난 실수를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쁜 결과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공격수와 수비수 가릴 것 없이 수비에 참여하는 경기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 정체성은 여러 명 모두 수비하고 여러 명 모두 공격하는 게 될 겁니다. 팬들도 그걸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수비하고 다 같이 공격하는 지 잘 봐주십시오. 모레노 감독입니다.
2: 사령탑에 오른 뒤 내내 출전시키지 못한 황인범을 다음 경기에 내보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선수의 컨디션이라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3: 황인범은 어제도 훈련을 진행했고 오늘도 훈련할 겁니다. 하지만 선수 상태가 어떤지 여전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2: 지난달 A매치 두 번 모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 오현규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투톱의 시너지는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4: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3: 오현규 선수입니다.
4: 제가 흥민이 형하고 어떤 콤비를 어떤 식으로 제가 서로 도울 수 있는지 서로 경기를 뛰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고요.
2: 모레노 감독 부임 이후 세 번째 A매치 상대가 될 베네수엘라의 FIFA 랭킹은 48위로 한국보다 10계단 넘게 아래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좋고 남미 특유의 공격적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해 결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모레노 감독 역시 베네수엘라의 1-1 마크를 뚫고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베네수엘라전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오답노트의 효력과 감독 본인의 계약 연장 이유를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뒤 머물고 있는 상어, 이른바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이 곧 펼쳐집니다.
5: 네, 지난번에는 물줄기를 피해 다니며 구조작전을 무산시킨 북항이, 이번에는 무려 50m 길이의 대형 그물까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북항이는 왜 이렇게 부산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오늘 오후에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이 펼쳐지는데 네. 이번에는 길이 50m짜리 대형 그물을 쓴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이 그물로 어떻게 북항이를 바다까지 유도하겠다는 걸까요?
6: 그러니까 두 대 또는 이제 세 대 그물을 그 배로 연결해 가지고 수로의 양쪽으로 딱 밀착을 해 가지고 그 바닥도 그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천천히 그 바닥 쪽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양쪽 가장자리와 바닥이 공간을 최소화해가지고 상어가 역방향으로 해서 그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그 상어를 밀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1: 예. 네.
5: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혹시나 북항이가 다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은 있지 않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6: 예, 1차적으로 시도했던 그 물펌프에 비해서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 북항이에게 다소 부상 위험이 따를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 물펌프 시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시도하는 순서도 성공률은 비교적 낮더라도 안전한 그 방법을 일단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확실한 이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적절한 방법이다. 북항이가 다치지 않고 좀 나갔으면 하는데 근데 네. 1차 때는 물줄기를 싸서 사실 바다로 좀 유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북항이가 물줄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잖아요.
6: 예.
1: 왜

0: 실패했을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성공할 걸로 봤거든요. 외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물품프로 그때는 몸 길이 4m 되는 백상아리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 미국의 경우는 백상아리였고 우리 지금 그 북항에는 무태상어 그 종류가 아, 흉상어류와 악상어 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그 백상아리는 어떤 상황에 다다랐을 때 굉장히 물 표면을 빠르게 등지느러미를 치르고 물 표면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백상아리 이동하는 것이 관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묵항이는 주로 먹이가 아까 백상아리는 돌고래나 바다 표범 그 물 표층에 사는 이런 먹잇감인데 비해 무태상어인 묵항이는 수중에 있는 그 고등어나 방어 오징어물을 습격해서 이렇게 상어를 그 사냥을 하는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물 안쪽으로 잠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백상아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지고도 역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특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패한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상어의 종이 달랐기 때문에
1: 그렇죠.
2: 지금 그 방법의 차원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1: 예.
2: 건데
1: 저도 그런
2: 그러면...
1: 상황 예.
2: 예.
1: 저도 자, 그런 상황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2: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북항이는 그러면 왜 나가지 않고 이 친수공원 쪽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걸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1: 예, 안 나간다기보다는 못 나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예.
1: 가장자리에서 그 북항이가 계속 보이는 행동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0: 예.
1: 어떤 장애물이 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주시를 해보면. 처음에는 저도 그 인공 구조물 또 낮은 수심이나 좁은 하천폭, 수로폭 이런 환경이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수로의 형태 자세히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없는 그 상어에게는 방향 탐지기 역할을 하는 로렌티니 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과
3: 최윤 군산대 명예 교수입니다.
1: 자기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아까
0: 네.
1: 말했던 로렌티니 기관.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이런 탐지 기능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은가? 그 수로 바깥쪽에 어떤 그 전기 그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방향을 탐지하는 기능을 그 묵항이의 그런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가? 해외에서도 실제로 그 상어가 해적 케이블을 물어 뜯어서 통신이 마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기능이 조금 장애를 받지 않은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0: 북항이가 바다로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1: 네.
0: 지금 이제 여기 워낙에 인기가 높고 지금 부산에 뭐 거의 마스코트가 돼버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1: 네.
0: 북항이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1: 예.
0: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2주일이 넘고 그 야생에서 이렇게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그런 흉상어 종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먹이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그 먹이도 그 바다처럼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이 사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이걸 먹이를 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 수는 없고 외국의 경우에 이런 큰 상어들은 뱀상어의 경우인데 사육상어에게 돼지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줬을 때 그걸 먹고 한 달 이상 살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항이도 3m가 되는 이렇게 큰 상어이고 바다에서 충분히 먹잇감을 먹고 들어왔다면 아직은 뭐 힘에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헤엄치는 어제까지 그 헤엄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큰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0: 예,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오늘 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두 번째 작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1: 아, 네.
0: 예, 지금까지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 여야의 평가는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해체한 개혁이라고 평가하자 국민의힘은 국민 치안을 위태롭게 한 역사적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공소청, 중수청 시대에 대한 여야의 평가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당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78년 만에 개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혼란을 부각하는 야당의 비판을 일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1: 한병도
2: 오지
1: 민주당
2: 않을 것입니다.
1: 원내대표입니다.
2: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1: 민주당은 또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며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오늘도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여당은 강경파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첫날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1: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0: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역사 부정 그리고 왜곡 논란 공방이 이어졌죠.
1: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는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배경이 됐던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발하다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경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공개했는데요.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화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0: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100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의 업무 관련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국민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났군요.
4: 네, KB국민은행은 외부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밤입니다. 은행 측은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해당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며 이번 사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금융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4: 네, 현재 KB국민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 정기조사가 진행 중이라 금감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뒤 현장에 있는 인력을 통해 경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도 2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정보 유출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고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의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번 국민은행 정보 유출의 경우 신한은행 사례와는 다른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로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다양한 국정 현안과 여당 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여권 강경파 일각의 반발이 제기되는 검찰 출신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의지를 나타낸 만큼 관련 논의가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오늘 아침 대관령에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한 데 이어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산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6: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한낮인데도 공기가 서늘하죠?
6: 네, 하루 중에서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르는 시간이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내일은 가을 추위는 개천절인 내일 아침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대관령은 오늘 아침 영하 0.3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 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11도, 춘천 7도, 안동 8도 등 곳곳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일부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동부에는 첫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3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영남 동해안 곳곳에,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10월 시작과 함께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네,
5: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온 원인과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0: 자, 갑자기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7: 네,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층 1.5km 부근의 일기도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이 파란색의 찬 공기가 9월 30일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비도 내렸는데요. 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톱니바퀴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뒤에 있던 찬 공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5: 네. 자, 올여름에 폭염이 워낙 심했어서 이 늦더위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금방 쌀쌀해진 것 같아요.
7: 네, 올여름이 워낙 더웠던 만큼 이 늦더위도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매년 늦더위가 심해지면서 최근 3년은 9월 기온이 역대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평균 기온은 21.7도로 평년보다 높긴 했지만 역대 6위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활동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늦게까지 우리나라 부근에 버티게 했다면 올해는 이 대류 활동이 약한 데다 9월 초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물러났습니다.
0: 예. 내일부터는 이제 개천절 사흘 연휴인데

0: 남풍으로 바뀌고요. 이 비구름이 이불처럼 밤 사이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줄여주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중부와 일부 남부에 내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보된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이 비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이 월요일 오후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1: 예. 그런데 요즘에 뭐 아침 저녁 그리고 낮에 이런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루에 뭐 사계절을 다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최근 SNS에서도 이런 날씨를 빗댄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아침에는 겨울처럼 쌀쌀했다가 오전에는 가을 공기가 느껴지고요. 이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 저녁이면 봄처럼 활동하기 좋은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 기상 관측소 가운데 일교차가 가장 컸던 철원은 아침에 9.5도에서 낮에 26.7도까지 올라서 기온이 17도 넘게 차이가 났고요. 이 저녁에는 다시 17도까지 떨어져서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사계절을 오가는 듯했습니다.
2: 네, 이렇게 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때가 되니까 단풍 생각이 또 나는데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이 됐다고요?
0: 네, 지난 월요일에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난해보다는 나흘 빨랐고요.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이 보통 첫 단풍 이후에 2주 정도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설악산은 10월 12일쯤에 절정을 맞겠고요. 이 수도권과 남부에서도 이 10월 중하순쯤 점차 단풍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1: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일본에는 또 태풍 소식이 있네요.
0: 맞습니다. 25호와 26호 태풍에 이어서 어제 발생한 27호 태풍도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앞선 두 태풍보다 일본 내륙에서는 멀리 지나가겠는데요. 이 주말 사이 강도 4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뒤에 다음 주 초 도쿄 남쪽 먼 해상을 지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일본 남동부 지역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2: 네,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태풍이 와서 그런지 도쿄는 한 달 넘게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이 도쿄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4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제가 29일 이후 상황도 찾아봤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약한 비가 내린 반면에 이렇게 파랗게 하늘, 맑은 하늘이 드러난 곳도 있었는데요. 이 서울로 치면 강남에는 비가 왔지만 여의도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 전역에 34일 내내 비가 온 게 아니라 도쿄의 한 지점에서 34일 연속 비가 관측된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누리호 발사 관련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날씨로 인한 영향은 없을까요?
0: 네, 누리호 발사에는 여러 가지 날씨 조건을 따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사 당일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작업이 즉시 중단되는데요. 2022년 2차 발사 때도 강풍으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또 비는 발사 당일보다는 전날 이송 때가 관건인데요. 이 누리호를 싣고 구불구불한 경사로를 지나기 때문에 이 지난해 4차 발사 때도 비 때문에 이송 시간이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이 주말에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지만 월요일 오후쯤에는 저기압의 영향도 거의 벗어날 걸로 보여서요. 현재로서는 날씨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충돌도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체포됐는데 프랑스 정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합니다.
1: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 불을 지르고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가스를 동원해 해산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 전역의 400여 개 학교에서 긴 수업 시간과 열악한 학습 환경, 교사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했습니다. 북부 릴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과 광고판을 부수는가 하면 서부 낭트에선 쓰레기통을 쌓아 올려 학교 진입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올여름 폭염에도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야 했고 수면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며 교육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2: 교실은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합니다. 화장지도 없고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지역 고등학생입니다.
1: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학교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1: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체포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르꼬르니 프랑스 총리는 관계 장관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약 7개월 앞둔 프랑스 정치권도 이번 시위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지상에서 국제우주정거장 ISS까지 8시간 만에 도착하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 동부시간 1일 오전 11시 10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출발한 스페이스X 우주선이 저녁 7시 5분에 ISS 결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후 연결까지 걸린 시간은 역대 가장 짧았습니다. 이번 비행은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인 제시카 와킨스가 사령관을 맡았으며 나사는 물론 캐나다와 러시아 비행사들도 함께했습니다.
3: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새해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4: 네, 공소청과 중수청, 또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고, 또 우리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 또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하는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5: 검사들 입장에선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개청식 일정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비교해놓고 봐도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공소청은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비공식에서 열린 인사말,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대공소청 기자실을 돌며 기자들과 인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어제 저희가 서초동 대검과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네. 저희 화면에도 나가지만 이제 검찰청 현판이 내려간다든가 예. 뭐 스티커가 떼진다든가라는 걸 보면서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또 더러 검찰청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모임들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4: 네, 자 뭐 착잡한 그런 심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6: 제가 만난 경찰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던 만큼 우린 맡은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읽혔는데요. 그렇다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수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비쳤지만 실제로는 협력하면서 성과를 낸 사례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검사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업무 부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은 지금 비수사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에만 한 4천 명 정도가 증원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뭐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닛 같은 비품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고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양쪽 모두 뭐 분위기가 그냥 마냥 즐거울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0: 그러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중수청이 아마 지금 새로 출범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특례임용에 합격한 이들의 말을 통해서 들여볼 수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고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지방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내가 지방으로 간다라는 걸 어제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들에게 통화를 해보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있나? 왜 이러나? 라고도 했고 또 오늘도 한 예로 한 수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본인이 이제서야 광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광주로 가는 열차 아니다 라고 해서 뭐 숙소를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재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중수청이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중수청의 그 시설도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어땠어요?
1: 예, 제가 저는 화면을 통해서 봤고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개청식이 열린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고 하고 이 공간이 협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개청 준비단 쪽에서도 기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니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오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뭐 준비가 조금 뭐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게 현장에서의 또 의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중수청 준비단이 아니라 중수청 대변인실과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누군지도 저희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기자실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일부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컴퓨터를 전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노트북을 당분간은 들고 와라 뭐 이런 전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0: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아마 지금 초반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3: 일단 초기라서 지켜봐야겠지만 예.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돼서 이 접수 단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또 법 왜곡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잘못 가셔도 됩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서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게 됩니다. 경찰은 중수청 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라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서 권한이 커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맡게 되면서 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는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은 줄고 깊이는 깊어졌다는 주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2: 네, 자 이번 변화가 우리 국민 실생활에 닥친 그런 큰 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 좀 해프닝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 세 건의 해프닝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먼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오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예. 공소청에서 그러니까 검찰에 있던 시스템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환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곳이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데 예. 저렇게 안내문이 붙어있는 거죠.
4: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다연, 우종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0: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전 남편입니다. 남편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서 결국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랜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조정조서에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전세계약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 이자도 제가 부담해온 집입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고 내민 건 이혼한 이후에 서로 다투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몇 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그 돈을 상속받았다면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소장까지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과정만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법원 조정으로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2: 네, 조정으로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3, 4개월 이내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소장이 두 건이나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 또 하나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동생이 낸 소송인데요. 김수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거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텐데 네. 갑자기 두 가지 소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지치시고 아이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나시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 먼저 그러면 전 남편이 낸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조정조서에 분명히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나 소송하지 않기로 적어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이 다시 전세보증금 달라 이렇게 소송 제기했는데 이거 가능한 걸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것을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1: 네.
2: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합의가 있은 이후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네.
2: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 조정 당시 부재소 합의를 한 부부 중 한쪽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실질이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다툼이라면 부재소 합의에 반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네.
2: 사연자분의 경우도 전 남편이 채권 양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실질은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은 조정할 때 보증금을 주기로 이제 구두로 따로 약속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한 이후에 나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법원 조정 조서에 적힌 공식적인 내용과 다른 이제 구두 약속이 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네.
2: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힘을 가진 처분 문서입니다.
3: 네.
2: 이런 처분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헌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주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3: 네.
2: 사연자분 사연처럼 조정조서에 금액, 연금 분할, 면접, 교섭 일정까지 세밀하게 정해놓고 유독 그 큰 금액의 보증금만 빠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3: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이제 전시동생이 낸 소장을 이제 한번 보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사연자분의 사업 대출을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2: 네, 이 부분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3: 네.
2: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3: 네.
2: 그리고 이런 금전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서 상속됩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가 맞습니다.
3: 네.
2: 다만 그 대출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었다면 원래 이혼재산 분할 때 함께 정산되어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는지 정확한 변제 금액과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3: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한꺼번에 두 건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 그리고 이제 시가 가족들의 대여금 소송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퉈야 하고 어떤 자료 확보해두는 게 중요할까요?
2: 네, 우선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에서는 조정조서 원본과 조정 당시 오갔던 문자나 대화 기록들을 전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네.
2: 채권 양도 소송에서 부재소 합의 위반이라는 본안장 항변을 가장 먼저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네.
2: 그리고 두 번째 구상금 소송에서는 그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자료들을 챙겨서 혼인생활과 관련된 공동 채무였는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소송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제기된 만큼 두 사건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그림을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 조정 당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재소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조정조서와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생전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이 구상금 청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 돈의 성격,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서 대응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1도, 춘천 7도, 전주 9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4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이라 고속도로 정체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교통량 늘었고 곧 이동량 더 많아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언양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1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방향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중이고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로 진행 중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십시오.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구리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정체고 하남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 보입니다. 공항방향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한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측 추가 조치로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도 거론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죠?
5: 네,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오늘 오전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7일 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이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조치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5: 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한 행사장에서 북한 프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사안을 단순 외교적 오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공개 합의 파기와 국가 위신 문제를 엄중히 따지면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리 측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서 무장을 하고 있다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SNS에서 거론한 우크라이나의 한반도 전쟁 발발 기도는 이 메시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 대사를 불러서 경고하는 초치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인데요.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 발표와 또 수위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입니다.
3: 네, 기분 좋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우진과 이우석, 김재덕이 나선 우리나라 남자 양궁 대표팀이 아이티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인도에 5대1로 승리했습니다.

0: 승리하고 2회 연속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앞서 열린 여자 단체와 혼성 단체에서 금메달을 놓친 우리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가져온 겁니다. 금메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금메달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대한민국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결승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판 우리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 이어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우리 대표팀의 활약 소식들 저희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늘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1: 네,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이 정식 출범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0: 네, 먼저 중수청에 나가 있는 유서연 기자, 청장은 공석이지만 일단 중수청 공식적으로 문을 연 거죠?
2: 네, 오늘 개청식을 진행한 중수청은 보시는 것처럼 현판을 내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 공백으로 중수청장 대신 전종민 차장이 첫 인사말을 맡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4: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3: 함께 지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2: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고 수장조차 없는 상태라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별도 도어 스태핑을 진행하며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고 중수청장이 된다면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청문회가 마무리되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4: 김재용 후보자입니다.
5: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중수청을 신속히 안착시키겠습니다.
2: 준비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개청 단 하루 전인 어제까지만 해도 각종 자재와 비품 상자 등이 앞에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와 마약, 법의 곡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될 조직인데요. 수사 관련 핵심 업무 시스템인 중수청 자체 킥스도 완성에 약 3년이 걸린다는 게 개청 준비단 설명입니다.
1: 이번엔 공소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공소청은 비공개로 개청식을 진행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본청 건물에서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개청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의 역할은 그대로라며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존의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보안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고 이 수사기관의 보안수사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기존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늘렸으며 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하게 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은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0: 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의 어깨도 무거워질 텐데요.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7: 네,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한 오늘 이곳 경찰청은 평소처럼 분주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아침 6시쯤 출근길에서 국민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8: 국민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 자원을 충분히 유입하고
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8: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7: 앞서 김 대행은 어제 전국의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경찰 650여 명을 소집하고 비상대응 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사의 시작과 끝을 도맡게 된 경찰은 연일 지휘관을 소집해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1: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첫날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까지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유서연, 배민혁, 송수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0: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검찰주의자 또 반개혁 낙인의 정상적인 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 도입이라는 대전환에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지만 앞으로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정부가 시정과 보완에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시대가 막을 올린 첫날 예상대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시스템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9: 네, 국회입니다.
0: 네, 형사사법체계 개편 첫날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9: 네,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당도 인식하곤 있지만 78년 만에 개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혼란을 부각 강조하는 야당 비판을 일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9: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0: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9: 민주당은 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오늘도 당내에서 신중론이 잇따르면서 여당은 강경파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첫날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다. 또 국가 시스템의 후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잘못이 있다고 해서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9: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1: 한편 정치권에서 오늘도 역사 부정 왜곡 논란 공방이 이어졌죠.
9: 네, 더불어민주당 및 지도부는 오늘도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는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 발언의 배경이 됐던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발하다가 표결 전 전체로 퇴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경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공개했습니다.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영화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0: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9: 이거 봐! 민소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0: 민소한테 허락은 받았어?
9: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0: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9: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1: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7.19%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정비는 조금만 달라져도 1년, 5년이 지나면 내 자산에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월 달에는요, 단순히 얼마를 더 벌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매달 내고 있는 이 보험료와 고정 지출이 적정한지, 불필요하게 세고 있는 돈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내 자산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도 귀 기울여주시고 알찬 정보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벌써 10월입니다. 진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프닝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남은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진짜 뭘 더 할까보다는 뭘 더 지킬까를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시간이 되게 빠르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한 게임 한 게임의 중요도가 크듯이 우리 인생도 10월, 11월, 12월 요 달들만 잘 마무리하더라도 왠지 1년을 보람차게 보냈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0: 맞아요.
3: 네. 저는 이제 두 달이 더 지나면 한 살이 더 먹기 때문에 1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하는 기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은 올 한 해 잘 점검하고 대비해서 다가올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요.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립니다. 상담 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에 문자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0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희 집 가정의 보험료는 4명이서 9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도 괜히 좀 부담도 되고 진짜 우리 가족이 보험 점검의 대상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 점검을 해봐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 보험이 정말 문제성 보험인지 점검 대상인지를 좀 전문가 만나기 전에 직접 체크해 본다면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그냥 신청한 건데 저까지 상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맞아요.
1: 그래도 저희가 상담이 많더라도 최대한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우리 집은 지인한테 보험 잘 맡겨서 잘 가입한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점검 대상이 우리 집이 보험 점검 대상인지를 간단한 게임으로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0: 간단한 게임으로 알아본다. 제가 또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부욕도 엄청 불타오르는 편이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3: 네, 예전에 손병

0: 접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험증권에 갱신형 혹은 뭐 갱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면 또 접으시고요. 네 번째로 보험증권에 적립보험료라는 항목이 비싸거나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접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보험에는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이라는 항목이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단어만 보인다. 접으시면 됩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따라서 손가락을 접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따라하면서 한번 짚어봤거든요. 저는 한 개 접었습니다. 한 개. 세 번째, 보험증권의 갱신형 혹은 갱이라는 말이 보이는 특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접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다섯 개 손가락 중 몇 개를 접으면 보험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지금 윤성혁 전문가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말씀드린 항목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접으셨으면 보험 점검 대상인 거죠.
1: 저도 대상이네요.
2: 한 번은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노멀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요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제가 있는 항목들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는 세 손가락 이상 혹은 다섯 손가락 다 접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손가락 하나를 접었으니까 저도 재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힌 손가락들 대체 어떤 것들이 문제길래 이거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 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우리 집 보험료가 매달 자동이체는 되는데 정확하게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모르겠고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 이거 사인할 때는 설명을 다 잘 들었는데 돌아서니까 뭘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매달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건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전문가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더라도 내가 암진단금이 얼마나 있는지, 혈관질환이나 수술, 간병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저희가 방송에서 보장성 보험료는 월 수입의 최대 15%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월 수입이 한 500만 원이라면 75만 원 이상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많이 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월 수입의 20% 많게는 뭐 40% 넘게 보험료를 지출하시는 가정도 꽤 많거든요. 보험이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게끔 가입하는 거지 만약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를 너무 과도하게 지출해서 다른 목적 자금이나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0: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분은 내 보험의 갱신형 혹은 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오를 때 깜짝 놀라시거든요. 갱신형 보험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시기까지 보험료 납입을 계속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너무 오른 보험료 때문에 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계속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기회에 꼭 보험증권을 살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증권에 갱신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보험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1: 맞습니다. 뭐 세세한 특약까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는 항목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굵직한 꼭 대비해야 하는 주요 진단비 같은 것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다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건 도대체 왜 문제인 거예요?
2: 네, 지금 네 번째 손가락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증권에 보면 적립보험료가 비싸게 들어가 있거나 보장보험료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네 번째인데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싼 보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적립보험료는 보장 내용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간이 끝나면 그때 돌려받는 거거든요. 요즘 예전에 뭐 80세, 7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요즘에 보험의 만기는 보통 몇 세죠? 짧아도 보통 90세, 100세로 가입하시거든요. 내가 보험에 열심히 적립한 돈을 90세, 100세 가서야 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5만 원,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높아졌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상하게 보장 내용은 별로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험 점검을 통해서 아깝게 세는 적립보험료를 바로 잡아

0: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뇌혈관과 심혈관, 허혈성이라는 항목이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단어만 보인다인데요. 현장에서 보면 보험 점검을 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가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혈관질환입니다. 혈관질환은 크게 뇌혈관과 심혈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혈관질환을 보장받는 특약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각각 보장 범위가 다 다르죠. 뇌혈관과 관련된 특약을 살펴보면 뇌혈관 진단,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점수를 매겨보자면 뇌혈관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뇌졸중은 60점. 뇌출혈은 10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뇌질환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나 뇌혈관 수술비로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심혈관과 관련된 특약을 살펴보면 심혈관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심장질환이나 허혈성으로 가입하신 분은 100점,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은 10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보험 점검이 시급한 것입니다.
2: 그렇겠네요. 오늘 일단 사연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1908번님은 다섯 개의 손가락 중 몇 개를 접으셨을지 궁금하고 충분히 자가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재무점검 보험 상담 보장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볼게요. 556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0세 여성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주셨던 그 보험을 이제는 네가 돈 버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제가 내고 있습니다. 실비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3억, 고도 후유장애 2억, 상해 사망 2억 등등 실비 포함해서 한 건에 24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 불필요한 보장은 뺄 수 있다고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보험료 부담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보험 한 건에 24만 원이면 사회초년생한테는 진짜 부담이 되죠?
0: 네, 맞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예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줬던 보험을 나중에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계약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서 내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사연자분은 그래도 효녀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자 변경에서 보험을 물려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싸다고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2: 엄마한테 혼날라고.
0: 그래도 뭐 해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연자님이 3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1세대, 2세대 실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한 건에 24만 원의 보험료는 좀 과한 게 맞는 것 같고요.
2: 맞아요.
0: 더 중요한 부분은 24만 원의 보험이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에 앞서서 이게 24만 원만큼 가치가 있는 보험인지를 판단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2: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료가 과한 것도 물론 문제인데 과연 이 돈의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1: 네, 일단 저희가 보험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정확하게 어떻게 줄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험료가 부담돼서 특약을 줄여야 할 때 그 가이드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증권을 보면 의외로 굳이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특약을 잘 골라내서 삭제하면 보험료 절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선 보험증권을 보면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줄일 수는 있지만 삭제는 불가능해요. 반면 이걸 제외한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2: 근데 불필요한 특약을 먼저 찾아낸다라는 게 사실 일반 소비자는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분들이야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특약들은 정말 보험금 청구율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보험입니다를 알지만 저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0: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반 분들에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전 실손보험이 보장면이나 자기부담금 면에서 적기 때문에 지금 실비가 특약하는 실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암이나 뇌, 신장 쪽 진단비가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던 상해 80% 이상, 뭐 후유장애 80% 이상은 내 몸이 다쳐야지, 80% 이상 내 몸이 다쳐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물론 확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내 몸에 80% 이상 다치면 코마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잖아요. 결국 확률이 희박한 이런 특약들은 삭제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고도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결국 확률이니까요.
1: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자 보내신 사연자님의 결혼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상해 사망 2억 원도 너무 과도한 보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처럼 사망의 원인과 상관없이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도 사실 30세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보험인데 상해를 원인으로 해서만 지급되는 상해 사망을 2억 원씩이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 에게는 몇몇 특약이 꼭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골라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2: 그렇겠네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5567번님도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전화드려서 정확한 내용 파악 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한 15분 좀 더 흐른 상황인데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481번님, 6619번님, 5327번님의 상담 요청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필요한 가정 간단한 게임으로 파악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과도한 보험 슬림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사연,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속 터지는 아내입니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직원까지 줄였는데요. 이상하게 줄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세 식구 보험 22건에 190만 원의 보험료인데요. 아니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희 집 얘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3: 아 여보 이번 달부터 우리 진짜 이거 허리띠 졸라매야 돼. 아우 가게가 지금 너무 힘들어. 계속 적자라고. 불도 바로 끄고 전기세도 아끼고 장 볼 때도 100원이라도 깎으란 말이야. 휴지도 네 칸 이상 절대 쓰지 말고.
0: 어휴 이 화상아 당신이나 잘해. 당신 보험료가 190만 원에서 반에 반만 줄였어도 내가 원하는 영 명품백 하나는 좀 사봤겠다.
4: 형,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진짜 이거 보험 하나 들면 손에 절대 안 봐.
3: 야, 성혁아, 우리가 어떤 사이냐? 그동안 우리 사이 관계를 생각을 해봐. 남자는 의리, 형만 믿어. 야, 어디다 사인할까? 형이 시원하게 사인할게.
4: 아, 고객님, 이거 금리가 진짜 대박 상품이에요. 적금이다 생각하고 넣어보세요. 저도 보자마자 가입했어요.
3: 어이, 그래요? 우리 윤 과장님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어디다 사인할까요?
0: 봐라. 어? 이렇게 든 보험만 22개야. 이번 달에 우리 가게 손님도 없는데 190만 원 어디서 구하냐고. 아유 얼굴 좀 치워. 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그냥 화딱지나니까.
3: 나 지금 인신공격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약관 대출 받아서 이거 내면 된다고 그래. 수진아 중요한 게 사람하고 관계란 말이야. 내가 의리 빼면 시체잖아 시체.
0: 아니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게 박살을 내놓냐고. 보험 지키려고 대출받는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아. 집에서는 휴지 한 칸도 아껴 쓰는 짠돌이 절약왕. 밖에서는 거절도 못하는 보험계 큰손. 아니 이제는 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보험료를 내자는 상황인데요. 살 수도 없는 우리 집 보험. 제발 좀 필요한 것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굿모닝 구조대 여러분들 저희 집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제 속이 막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언니 어떻게 남편분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대차게 사인해. 혹시 연예인은 아니신가 싶은데 보험 너무 많이 가입해서 유지하기 힘들고 가게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3: 네,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의 사연인데 사업이 잘 될 때야 보험을 좀 이렇게 많이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 사업이 요즘처럼 좀 힘들 때는 이게 부담된 거죠. 그러니까 만나 뵈니까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성격이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뭐 보험회사 들어갔다면 보험 하나 해주고 은행에서 보험 하나 권유하면은 또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3인 기준 가족 보험이 22건이나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뭐 적게 벌 땐 600, 많이 벌 땐 800 정도 수입이 발생하신다니까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로만 200 내고 계시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게 내시고 있는 건 많습니다.
4: 네,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분이 사이좋게 9건씩 해서 총 18건.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총 4건으로 합하면 무려 22건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무분별하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수입이 적은 달에는 기존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니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0: 그러게요. 아니 약관 대출도 엄연한 대출이잖아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새로 빚을 지면서 이 보험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건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보험료도 190만 원이면 상당한데 굿모닝 구조대원 구조 요청하실 만했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로 느껴지는 우리 남편분의 보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 양원서님이 자꾸 남편분을 갖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분 되게 성격이 쿨하시다니까요. 우선 남편분은 한 달에 보험료가 75만 원. 총 8건의 보험 중에 납입 완료된 보험 2건이 있는데요. 네. 우선 납입 완료된 건강보험의 진단금 보장이 대부분 70세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장기간이 지금 너무 짧은 거죠.
0: 그러네요.
3: 이게 보험료는 45만 원임. 그리고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했고 또 종신보험을 3건이나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를 내지만 사망보 보장은 총 합쳐서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사망보장, 남편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사망보장을 전부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출이 2억이나 남아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망보장 1억 2천 납입 1억 2천은 납입보험료 대비 좀 작은 금액이기도 하죠. 지금도 종신보험에 45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 3억을 준비하는 건 보험료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은 종신보험을 정리하고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했고요. 매월 11만 원의 아내분 니즈대로 사망보장 2억을 해결했습니다.
4: 네, 또 갱신형 상품도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상승폭이 그전에 비해서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죠? 이때쯤에 은퇴를 하게 돼서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겠죠.
0: 그렇죠.
4: 예, 소득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면 정말 국민연금 받아서 보험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거나 뼈대가 튼튼한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갱신형을 보완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메인 보험이 부실한 상황에서 갱신형 보험만 잔뜩 가지고 가는 건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해요.
1: 네, 그래서 남편분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을 일부 정리하고 은퇴 전에 납입이 끝날 수 있게 15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을 도와드렸습니다.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적은 1세대 실손보험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원래 없던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특히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했고요.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질병 보장이 가능한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총 31만 원의 보험료로 실손과 상해, 운전자 간병, 그리고 3대 질병 보장까지도 비갱신형으로 튼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0: 처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험료 과한 게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을 텐데 막상 보장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보장 기간도 너무 짧고 중복 특약도 많았습니다. 청취자분도 이 상황 알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분이라도 문제 해결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아내분과 자녀 보험 점검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문가 도움받아 보장 점검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쿨한 남편분이라고 했지만 속이 하나도 안 시원한 남편분의 보험 가입으로 인해 과하게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지출 많았던 가정에 재무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내분의 보험도 이제 살펴볼게요.
4: 네, 아내분 보험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무려 78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0: 아유, 많아요.
4: 예, 역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가입한 지 15년이 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해지하자 하니까 좀 아깝고 계속 내자 하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 아래에 특약들이 있었는데요. 암 진단금과 수술 특약 등은 요즘 보험보다 좋은 항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줄여야겠고 해지하기는 아깝고 이런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중복되는 상해보험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비는 유지하면서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간병보험만 보충해서 보험료를 29만 원으로 대폭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분 보험은 덜 중요한 부분만 속가내고 몇 가지 필요한 보장만 보충해서 큰 부담 없이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죠.
0: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어떻게 보험으로 다 대비하겠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돈 많이 내지 않게 가성비 있게 보장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윤성혁 팀장님이 그걸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했던 자녀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이것도 좀 심각한데요. 고등학생 자녀 보험이 4건에 무려 36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제일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게 CI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고 사망보장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인 자녀에게는 맞는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보장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데 CI보험을 유지한 채로 이 부분을 채운다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I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진단금을 채우고 종수술비와 표적항암, 암 주요 치료비까지 채워드렸는데도 기존 실비 포함 15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0: 쭉 들어보니까요. 보장은 좋아지고 갱신형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바뀌고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 보험료 많이 줄였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그래서 청취자님 가정의 보험이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정리를 좀 싹 해볼까요?
4: 네. 기존에 청취자님 세 분 가족의 한 달 보험료가 거의 200만 원이었는데요. 불필요한 보장은 정리를 하고 보장기한이 짧았던 부분은 보장기한을 연장해드리고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3인 가족 기준 매월 75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취자님은 매월 115만 원가량의 피 같은 돈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당연히 약관 대출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고요. 보장은 더 탄탄해지고 비갱신형으로 바뀌면서도 이 줄어든 115만 원의 여유 돈은 현재 사업이 다소 어려운 걸 감안해서 당장은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연금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0: 좋습니다. 현재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었던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절감시켜서 어려운 사업장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115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라는 점 자체가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재정 경제 상황도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과한 보험료 때문에 일을 더 늘려야 할 지경이라면 일을 더 늘려서 내 몸을 혹사시키기 전에 우리 집 보험료가 과한 건 아닌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료가 어디에서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건지 굿모닝 굿나이프가 무료로 보험 점검 받을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다섯 손가락의 풍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은 7도 안팎에 그치는데요. 바람도 살짝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퇴근길이자 연휴 시작 전날이라 더 밀립니다.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죽에서 모가 구간 12km가량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보입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 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철교에서 잠실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이후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까지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1, 2부는 새롭게 선보이는 머라카노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은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3부도 역시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지훈,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어렵게 모신 시사 유튜버 기추자 씨와 함께 대통령의 SNS 정치 주제로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퇴근길 텐션 제대로 올려드립니다. 새 맞춤맨이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이 던지는 질문들 시원하게 묻고 화끈하게 까보는 모라카노 시간입니다. 서동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하은기 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코너 제목이 모라카노는 서정욱, 박지훈, 하은기 다 대구 출신이어서. 네. 그죠? 네.
1: 왜 그러니? 예, 사투리입니다.
0: 왜 그러니는 표준어입니까?
1: 왜 그러나? 모라카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확한 표준인지 모르겠어요. 뭐라 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2: 뭐라고 했니?
1: 뭐라고 했니?
0: 두 분이 지금 표준어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 뭐 서동욱 변호사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보수 평론가. 그리고 하은기 대변인은 뭐 민주당 당직자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활적으로는 참 보수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지금 정당을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지는 또 다른 쪽을 하다 보니까.
0: 아니 제가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1: 그런 얘기 하십니까?
0: 박근혜 찍다가 문재인 이재명 찍었잖아요.
1: 그저 뭐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3: 평생 주류만 하시네요.
1: 네, 제가 뭐 대구 쪽이라서 보니까.
0: 김대중 이해창 때 누구 찍었습니까?
1: 아 그것도 다
0: 이해창?
1: 아니요 김대중.
0: 아 이기는 사람 맞지?
3: 평생 주류만 하고.
0: 아 이기는 사람만.
1: 첫 선거가 이제였어.
0: 그러면은 뭐 지금은.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
1: 아예 뭐 그렇게 보셔도
0: 뭐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대구 3인방 모시고 텐션을 끌어올려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의 반대 의견이 좀 있었고 또 외곽 스피커들 중에 또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상당히 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대통령이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예. 새로 한 번 더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오늘이 지금 중수청, 공소청 개소를 했습니다. 수장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개소가 돼서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임명이 되거나 청문회를 통과를 했어야 되는.

0: 근데 하도 이제 좀 극성층에서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아마 둔것 같고요. 이제는 검증해보니까 문제없다라고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아마 인사청문을 통해서 이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한기 대변인님.
2: 뭐
1: 저기 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 반대하는 분들 뭐 강성 뭐 분들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반대한 이유가 검사니까 안 된다는, 그 검사 출신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친윤이라고 또 주장하던데, 뭐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친윤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2: 같은 말이에요.
1: 같은
2: 제가 봤을
1: 말이에요?
2: 때는 아까 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좌천돼 있다가 기소가 파기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생활을 한 2년 했죠. 그다음에 검찰총장 3년 했습니다. 대통령 3년 했죠. 합의 한 8년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그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친윤 검사들이 팽창했겠냐고요.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검찰총장에 앉힐 때 인사권을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8년 동안 검찰청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친윤 아니냐고 할 텐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조국 민정수석한테 있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자기가 잘못 봤던 그런데 그 친윤 검사는 안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 뭐냐면 그 8년 동안 승진도 안 하고 그 어떤 그 연관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본주의죠, 그거는. 그래서 친윤 검사라서 안 된다라는 건 그냥 검사라서 안 된다는 얘기랑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김재형 후보자는 제가 말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기 때문에 그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김재형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이건 논리가 아니라 그냥 생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쟁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3주간 지금 이게 법이 어디 됐냐면요. 중수청의 1급, 2급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3, 4, 5급은 행안부 장관이 해요.
1: 예.
3: 6급부터는 이게 그 중수청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재청권을 중수처장이 합니다. 근데 없잖아요. 근데 재청도 안 했는데 다 지방청장을 다 임명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9월 7일 날 윤호중 장관이 재청했잖아. 그러면 이게 개가 짖는 데서 기차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1: 예.
3: 몇명 개들이 짖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국회로 안 보냅니까? 국회로 바로 보내가지고 친윤인지 아닌지 뭐 이게 검증을요. 국회에서 했어야죠. 너무 늦었어요. 지금 출범이 오늘인데 아직도 없다. 청문회하다 보면 또 낙마할 수도 있어요.
1: 오히려 대통령이 눈치를 너무 봤다.
3: 그렇죠. 3주 동안 그 하루면 검증 끝나는 걸 저는 이게 대통령이 너무 옛날에 사이다라더니 요즘 이게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어요.
1: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3: 아니 그거는 이게 원칙대로 밀어붙이셔야지. 그럼 몇명 반대한 데서 3주간 이 고민하고 SNS 글 올리고 논쟁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1: 명절 때그 대통령 선물 개봉했습니까?
3: 대구에서 했어요.
1: 했어요.
2: 제사진을 뗐군요. 보니까.
3: 가족 그거 선물 받을 때도 할 말을 해야죠.
1: 가족들이 좋아하던가요?
3: 뭐 좋아하죠. 그래도 대통령이 준 거니까.
1: 뭐 들었었습니까?
3: 저는 술 하나 들어있다는 거 들었어요. 예.
1: 술?
3: 예, 저 형이 가져가 보니까 술 뜯고 바로 가져가 보세요.
1: 아, 뜯고 바로 가고. 오늘 박준 변호사 받았죠.
0: 예, 저도
1: 뭐 들어 있었어요?
0: 아, 술두 개하고 술. 이제 그 야채란 채소 같은 거 이렇게 말린 그런
1: 그 술이 이제 호남술 하나,
0: 예,
1: 영남술 하나
0: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예.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1: 그래요. 하은기 대변인 받았어요?
2: 저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구 본가로.
1: 아.
2: 그 대구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석 밥상 민심에서 그 어떤 대통령 욕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딱 올려놓으면 욕이 안 나오거든요.
1: 아니 소정부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물은 선물이고
2: 네.
3: 비판은 비판이죠.
1: 비판은 비판이고.
2: 그래서 소정 변호사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얘기할 때 그 술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국회로 송부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청문회가 또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아직 언론이나 야당에서 뭐 큰 문제점은 발견 못한 것 같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청문회를 그래서 무난히 통과하면 이제 임명이 될 텐데 그렇게 한다고

0: 한국에서 그이 김정은이 되면 안 된다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조용해질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1: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반한다라고 처음에는 뭐 얘기하다가 친윤이니까 안 된다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 철학이 좀 제대로 돼 있냐 뭐 이런 걸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김수영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비판적인 어떤 소재를 좀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통과하는 문제는 없지만 요 소재 말고 딴 걸로 또 비판을 할것 같아요. 이게 중수청이 안 되면 다른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뭐 그게 보안수사권이든 뭐든. 그래서 지금은 검찰개혁 얘기가 가장 뭐 쟁점이 되니까 그중에 중청장 후보자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또 비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화약고가 이분이 그 재산이요. 분당구에 그 임해동에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이게 배우자로 또 분당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이게 배우자하고 서초구에 전세가 하나 있어요. 다주택자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 다주택자는 악마화 했잖아요. 집이 분당구에 아마 두 채예요. 이 논란이 하나 있을 거고요.
0: 팔면 되죠, 뭐.
2: 근데 뭐 지금 두 채.
3: 세금 내면 되죠, 세금.
2: 이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면 문제.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그 검찰에서 나갔잖아요. 옛날에 박은정 있잖아요. 그 남편이 이종건 제가 동기인데 1년 사이에 뭐 거의 100억 이상 버는 거 재산이 확 늘면서
0: 40억 정도 벌었다는데, 40억?
2: 에이, 그건 늘어난 게 그거고 세금 내고 뭐 하면 운명비하면 100억 이상 벌었다고 봐야죠.
0: 그래요?
2: 근데 그게 한 군데 받은 돈 매도 게 커요. 그분도 검사장하고 게 대금 형사부장 했을 거예요. 이분이 대금 형사부장 했어요. 2023년 나갔죠.
0: 아마 이종근 다음 아마
2: 그러니까
0: 그럴 텐데.
2: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임 사건 우리가 송구 검증 한번 해보면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까? 정관 이후 이런 걸 이렇게 검증 들어가면요. 뭐가 터놓을지 몰라요. 저는 아직 화약고가 있다 봐요.
3: 뭐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때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
0: 근데
3: 문제인데.
0: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 좀 지적할 수 있죠.
3: 따져봐야죠. 뭐 그런 거야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민주당 내 극단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를테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 이런 거 얘기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는 윤석열 정부 3년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고 2022년 무렵만 해도 검수완박 얘기하면은 선거에서 저희가 참패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에 대한 이견 가지고 뭐 지금 입장 대입해서 포개가지고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근본주의지 사실 정책적 이견, 뭐 토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문제가 별로 없고 쟁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참고로 김지용 후보자 재산은 38억 원 신고했네요.
1: 생각보다 뭐 적네요. 아니 분당에 집이 두 채나 있는데 그밖에 안 되면.
0: 뭐 박지훈 변호사 이보다 많습니다.
1: 아니요, 그렇진 않죠. 저는 뭐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 요새 21억 뭐 이런 게 이름
1: 워낙
3: 좀 많아
1: 많아가지고.
3: 보니까.
0: 우리 서덕 변호사는 더 많은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원래부터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벌은 건지 정관예우로 뭐 어떻게 되는지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수임 사건 확인해 볼 겁니다. 그 강명구가 간사인가? 이게 행안위에서거든요. 아마 송곳 검증할 거예요.
0: 네, 해야죠. 당연히 하는 거고. 저는 뭐 친윤 논란 이런 것보다 뭐그 재검증했는데 친윤이 아니더라. 뭐 대통령이 그렇게
1: 네.
0: 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의 경력 또 그동안 능력을 비춰봤을 때이 자리를 잘할수 있느냐,
1: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0: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청문회에서는 그런 게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1: 냉정하게 말하면 첫 제도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 있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 제도의 첫 수장인데 그 능력에 적합한 사람,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0: 근데
1: 중요하거든, 사실은.
0: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게 아니라
1: 네. 딱
0: 친윤이니까
1: 친윤이라
0: 아니다,
1: 안 된다, 이래요.
0: 검사니까 아니다.
1: 예.
0: 그러면 우리 법을 만들 때 중수청장은 검사는 임명되면 안
1: 그렇죠.
0: 된다라고
1: 그렇게 할 수는
0: 만드는가.
1: 없는 거니까.
0: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3: 우리 검찰 개혁이 원래 취지로 돌아가면 친윤 검사인 목적입니까? 친윤이든 반윤이든 그 시스템의 구속을 받고 그래서 시스템대로 뭐 공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관청을 따로 두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은 검사들 중에서는 친윤도 있고 반윤도 있을 텐데

0: 친윤 색채가 있고 평소에 친윤 그 윤석열이 지휘할 때는 검찰권을 남용하던 사람도 지금 제도가 변경된 이유는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건데 사람을 자꾸 속아낸다고 하면은 뭐 하려고 제도 변경합니까? 그냥 그거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라서 이게 토론의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 공석인 중수청장의 직무 대리할 차장은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 전종민 변호사가 조국, 최강욱, 이성윤 등의 변호를 맡았다. 뭐 이거는 반대 안 하겠네 그러면.
1: 그것도 맥락이 사람을 자꾸 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2: 누구 편이냐?
1: 예. 그게 가장 나쁜 거. 지금 황기 대변인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0: 네.
1: 제도를 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초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오면 되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특히 만약에 이 차장은 그런 변호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또 얘기한다면 그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존경하는 소중국 변호사님께서 평론할 때 친소관계로 하시거든요. 막 자기 친구는 비판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소중국 변호사님이니까 괜찮은 거고 근데 이분은 지금 공직자로 임명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 친소관계다 과거에 누구 변호했다 어느 진영에 누구 변호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능력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자, 그 여당 내에서 보안수사권 이야기도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걸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1: 못합니다. 예.
2: 다만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완전 폐지됐을 때 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건 좀 예측되잖아요. 그런데
1: 예.
2: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할 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생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1: 그러니까.
2: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 또 뭐 청, 또 중수청, 또 그 산하수사기관, 또 경찰 다 똘똘 뭉쳐서 하나라의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 사안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1: 아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 비당권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예, 뭐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 근데 외곽에 계신 분들 김어준 네.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비당권을 하기도.
1: 거기는 당의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요?
1: 거기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 잘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반명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떤 기준 맞죠 서정욱 변호사님?
3: 누구?
2: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 멸칭이라고 쓰지 말자는 문제 털려도 쓰실 것 같아요.
1: 그거 쓰지 마시고 네. 이게 반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다 이렇게 반대하고
2: 그러니까.
1: 하니까
2: 그러니까
1: 반명이
2: 지금
1: 맞죠.
2: 그러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을 끌어안고 유시민은 배척한다 이런 생각으로 초대한 거 아니냐? 호사가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지금 김어준 유시민에 대한 친명 지지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다만 정청래 의원은 요즘 빠져 있어요.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정청래 의원은 끌어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고 오래 또 있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뭐 8일인가 이래 있다 보니까 아주 첨예한 상황에서 빠져 그게 뭐 자의반 타의반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한테 나쁘지 않은 결과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많은 또 지지 같은 것도 자기 확인을 했고 굳이 반명이나 비당권파에 껴가지고 본인한테 정치적 이익이 될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대선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2: 예?
1: 그리고 다음에 중간에 총선을 또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청래 의원은 조금 입을 다물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가능. 아, 이건 대통령이 그런 판단한 건 같지는 않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4시간 식사도 가능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빼야 되고요.
2: 예.
3: 추조 틀레이유가 맞아요. 추의 추 추조 틀레이유.
1: 근데
3: 아마 여기서 이제
1: 레는
3: 빼고요.
1: 예.
3: 그래서 아마 이게 정청래 전 대표는 껴안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추미애는 칠 겁니다. 추미애는 절대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국, 유시민, 김어준도 껴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신발 속에 돌멩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버리고 신발 털고 따라서 그 추조 털레이에서 레만 빼서 껴안고 나머지는 돌멩이 털자 이런 이제 분리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 될 거예요.
0: 우리 대통령 야당 인사들 불러서 골프 치면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매번 그

0: 대통령한테 비난, 비판 이런 거 하는 소정욱 변호사님한테 선물까지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전직 민주당 당대표 만나서 식사한 거 특별한 정치적 어떤 술수 이런 것 때문에 한거 아니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기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네요. 그 장성철 소장 그딸 결혼식에도 그 축하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때 윤석열 대통령 때뭐 받았어요?
0: 뭘 받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공소장
2: 받아요?
0: 받은 거 아니에요? 공소장?
2: 합니다.
0: 공소장 받은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이게 콕 집어서 정청래 대표와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메모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고 해요. 전작권 법 추진, 세종 우사당 집무실 체크, 경호 한줄 편지위, 품격 민생 체크, 한동훈 파일, 박시영 시사 타파. 뭐 어떤 뜻일까요? 이거 뭐 일단은 일부러 공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 아,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런 것도 알아를 봤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아주 메모를 많이 하고, 좀 나이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메모 잘하는 시대라서.
1: 박지원 의원.
2: 네, 박지원 의원도 메모해요. 엄청 수첩에다가 이제 적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반반 정도 같아요. 쓰기는 쓰는 게 버릇이 이제 있는데, 습관이
1: 근데
2: 있는데.
1: 여기서
2: 네.
1: 전작권법 추진 뭐 세종의사당
2: 뒤에 두 개가 문제예요. 한동훈.
1: 박시영 시사타파 한동훈 파일 이게 문제잖아요
2: 예, 두 개가
1: 지금.
2: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아, 공개될 수도 있다. 뭐 되면 어때? 이런 미필적 고의 우리 법적으로는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1: 경고.
2: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필적 고의 같아요.
3: 저는 이게 뭐 확정적 고의 같은 게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카메라가 엄청나게 비추고 있고 한 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예 수첩을 쭉 꺼내놓고 보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저는 뭐 고의가 있다 보고 여기서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결과가요. 저는 최악이라 보는 게 한동훈 파일은요. 한동훈을 자꾸 키워준다니까요. 우리 한동훈을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우리 우파 쪽에서 한동훈 비호감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자꾸 한동훈을 키워주느냐.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시영하고 시사타파잖아요. 이거는 자기 진영이 엄청나게 분열이거든요. 박시영은 추미애가 21억 컨설팅 준 쪽이잖아. 그다음에 시사타파는 이종훈 씨가 이게 그 경선 때 여론 조작 이렇게 감찰하고 서로에게 맞고소를 했거든요. 이종훈 씨도 고소했더라고. 명부. 그럼 이게 반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쪽의 대표적인 유튜브 맞죠? 이런 사람 이름 딱 해놓으면 이 사람들 또 손 보려고 하나? 그러면 이게 자기 진영이 또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동훈은 키워주고 두 명은 분열식이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0: 뭐 언론이 정치인들 막 핸드폰 찍고 수첩 찍고 이건 뭐 유노멀이긴 한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찍으면 안 돼요. 남의 일기장, 남의 수첩, 남의 핸드폰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찍었을 때 정보값이 있는 게 있죠.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나가니까 당이 잘 굴러가더라. 이 대통령 메시지나 아니면 저번에 문진석 의원 뭐 그런 것들은 보도 가치가 있고 정보 가치가 있으니까 알리는 건데 이 메모에 대체 무슨 정보값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찍혔을 때는 뭔가 정보 가치가 있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일 때 하는 거지 우리 언론들이 뭐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범상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공개적으로도 얘기했던 것이고 박시영 시사타파 이 부분이 문제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해가지고 당대표가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공개적 메시지로도 비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공작이니 뭐니 하는 거는 보수 쪽에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조국 원장이 어제 박시영 TV 나갔더라고요.
0: 네.
1: 이 전선이 확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박시영 TV가 어제
0: 아니 활동을 하시는군요. 근데
1: 어제 정치 유튜버 1등, 슈퍼챗 1등했어요.
2: 1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또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시영 이게 기재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조국 원장이 뭐 제가 그 방송을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다 했는지는 뭐 유심히 보지 못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게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1: 김민석 대표 비판했습니다.
2: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1: 민주당 안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당대표가 네. 그러면서 합당의 진정성이 없다.

0: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서를 좀 하면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에 잘못한 게 많은데
1: 예.
0: 제일 잘못한 게 조국 사면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2: 또 가불.
0: 왜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게 파렴치한 범죄자를 1년도 안 살고 2년 받은 사람을 사면한 게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지율 10% 떨어졌죠.
1: 예.
0: 또 이게 평택에서 난리 났죠.
1: 예.
0: 그리고 지금 이게 총선 때도 합당 안 되거든요. 지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범죄자를 사면해가지고 이렇게 좌파 진영 내에도 분열이 일나잖아요. 이게 아마 제일 잘못한 저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2: 변호사님 그렇게 팩트로 공격하시는 분 아니었잖아요.
1: 아니 만일 사면이 없었다면 올 연말까지 사실은 형을 살았어야 했죠.
0: 그리고 5년간 더 못 놔요. 원래는 이게 실형 살면 또 출마를 5년 못하면 7년간 정점이 끝난 거예요.
1: 복권까지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예. 서울표에서 어떻습니까? 우파 쪽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는 게 좋습니까? 안 합치는 게 좋습니까?
0: 당연히 안 합치는 게 좋죠.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합당은 아예 물 건너갔고요. 지분 때문에. 그런데 그 연대도 안 될 거예요.
1: 아 연대도 안 된다.
0: 왜 안 되죠. 그게 예를 들어 뭐 강덕구 지역구나 이현주 지역구에 자기 공천하겠다 하잖아. 연대라는 건 지분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조국당 그 비례 12명한테 조국이가 3등 했어요. 거기 지역구 될 사람 누가 있어. 조국 대표가 3등 했다니까. 그 나머지는 4등 5등이야. 이런데 지분을 줘야 연대가 되잖아요.
1: 호남에서 몇 자리 주겠다.
0: 호남에서 누가 양보하겠어요.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양보해요. 아마 이게 아마 죽게 살기로 경쟁할 겁니다. 이제는.
3: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제가 토론 못 달겠습니다.
1: 합당은 물론이고 연대도 네. 어렵다.
3: 그런 것 같아요.
2: 네. 저렇게 정확하게 판세 분석하시는 네.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3: 아. 네. 좋아하신 것 같아요. 좀.
1: 그래요. 근데
0: 그렇죠. 수도권에서 우리 대호재입니다.
1: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 의원들 포함해서 뭐 조국 원장 또 당대표 지속적으로 지금 좀 민주당 세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특히 당대표 쪽은.
3: 예.
1: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합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공격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 안 되죠.
1: 민주당 당원들이 일단은 마음을 조금 돌린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예. 여론조사나 등등 보면 쉽지는 않아요.
3: 목표가 합당이 아니고요.
1: 예.
3: 지분 받는 게 목표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분란 일어나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 잡을 때 그러니까 단순 합당보다는 지분 받아서 합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없고 우리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3: 그렇죠.
1: 떨어질 거다.
3: 예.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건 합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0: 근데 평택에부터 예. 김용남 후보가요
1: 예.
0: 칼을 갈고 이사를 가고 사무실
1: 예.
0: 다 옮겼거든요.
1: 예.
0: 평택부터 지분 조정이 안 되잖아요. 조국 대표는 어디 갈 거예요? 평택에 도망갈 겁니까? 저기 이건 지분 조정도 안 되는 거예요. 평택부터 다음에 또 혈전이 벌어지면 유희동 언제 그 오선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해서 특검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벌써 났고 지금 2심 네. 이야기인 거죠 지금.
3: 1심은 이제 천만 원 나긴 했는데 2심도 똑같이 이제 구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변론기를 몇 개 안 잡혔어요. 바로 이제 종결해버리고 지금 10월 20 며칠 날 선고를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이 수순대로라면 2월달 마무리 되거든요. 그럼 4월 선거가 생깁니다.
1: 보궐이 생긴다.
3: 예, 네. 유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구형이 1심과 같고
3: 네.
1: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출마가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1: 박탈이잖아요, 시장직이. 그런데 예. 1심에 1000만 원 나왔나요?
3: 안만 떨어져도 500m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박준 변호사 예. 생각은 2심에서 뭐 무죄라든가 100만 원 이하는 나오기 어렵다.
3: 예. 어렵습니다. 그죠?
0: 뭐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변수인데 네. 김종인의 증언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녹취록이 새로 나왔거든요. 김한정 씨하고 네. 명태균 씨가. 그런데 뭐 김종인의 증언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기는 의뢰한 적이 없다. 명태균한테 이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말을 못 믿는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녹취록이 이제 35개 중에 일부를 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명태균 씨는 뭐 그게 아니고 단일화에 관한 이야기다.
1: 예.
0: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게 내가 몰랐다는 증거다. 그래서 저는 1심보다는 약간 내려갈 것 같아요. 재보고 이게 그냥 도박을 한번 걸어보라면 돈을 건다면 2심에서는 51% 유죄. 대법원에서는 49% 무죄.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좀 보수거든요.

0: 근데 고법은 진보야. 그래서 아마 고법에서는 저는 유죄 확률이 약간 높다.
1: 아니.
0: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무죄 확률이 약간 높다를 봐요.
1: 우리 소상욱 변호사님도 법률가인데 네. 판사들이 진보냐 보수냐 영향에 따라서 판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이진권 판사냐 옛날에 한승진 판사냐 이게 차이 커요. 이진권 판사 계속 올려치잖아요. 옛날에 한승진 판사 이재명 대통령 그때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주잖아요. 네. 정치 사건은 판사 성향도 아, 무시 못해요.
2: 근데 그렇게 사건.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추상같이 유죄 줄 거라 이렇게 말한 것도 논리가 통하는 거죠. 판사니까 별로 뭐 진영 논리 안 휩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이정관 판사하고 한성진 판사가 있는데 판사, 예. 한성진 판사는 이재명 공직선거 유죄를 주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원칙 보수 판사고 예. 이거는 진보 판사니까 다르다 이게.
2: 아니 그 진영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도 추상같이 판결할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세훈 시장 뭐 두 분 법률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시장직 상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형을 깎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 없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갈 거다. 시장직은 상실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 그러니까 1심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세게 나왔고 네. 그리고 1심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3: 너무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오세훈 시장이 예. 이 불리한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3: 많이 번복하기 어렵게
1: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지금 뭐 민주당이 내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만일 내년에 보궐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서울시장을 또 뺏긴다. 그러면은 김민석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3: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가 그런 뉘앙스 얘기도 했습니다.
1: 이미 했죠.
3: 예, 네.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열리는 게 지금 김민석 당대표한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뭐 항상 정치인들이야 뭐 어떤 도전과 그 과제가 생기는 건데 김민석 당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다음 만약 보궐선거 서울시장에 만약 민주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당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그 국민의힘은 주자가 좀 있습니까?
0: 차고 넘치죠. 아~ 너무 많아.
1: 차고 넘다.
0: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나경원도 있고요.
1: 나경원.
0: 안철수.
1: 신동우.
0: 세 명만 해도 뭐 충분하잖아 그 정도면
1: 경쟁력은 되나요?
0: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그게 신동호 수석 최고 인지도나 물어보나 예. 저쪽에 누가 있어요? 박주민? 에이, 박주민은 정원한테도 졌잖아요. 정원은 또 놓을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강훈식 정도인데 본인 놓겠습니까? 저는 안 논다 보거든요. 보궐선거에 연령이 되면 뭐 저는 필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자 필승이랍니다.
2: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당시 후보가 내내 압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거가 2주 만에 뒤집히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쌓여왔던 것과 LH가 맞아떨어져서 그랬고 그걸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생태탕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전세를 오판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막 아 우리는 차고 넘친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막 있다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판세가 어떻게 됐는지 뭐 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이 이를테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될 거 같냐 어렵죠 물론 어렵죠 근데 그게 당구 한 세 큐 뒤에 공이 어디가 있냐 맞추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한 큐 한 큐 지금 열심히 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지금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 같네요.
0: 그렇죠.
1: 민주당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강릉도 보궐선거 치르잖아요.
3: 네.
1: 강릉도 재밌는 곳이잖아요. 지금까지 늘 보수가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탄핵도 있었고
3: 시장이 지금 민주당이
1: 그래서 시장을 갖고 왔고 네. 거기다가 어쨌든 보궐이 일어나는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다. 고성동 의원이 구속됐으니까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0: 정동익 대표가 가장 챙기는 게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 위원장 많이 교체했잖아요. 강릉은 특별 지역으로 선포해서 바로 그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로 간다. 근데 지금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지원자가 뭐 한 10몇 명 됩니다. 그중에 이제
1: 거기도 차고 넘치네요.
0: 그렇죠. 예. 강릉은 이게 저는 강원도는 게 춘천, 원주, 강릉이잖아요.
1: 예.
0: 세 개 중에서 그래도 게 가장 보수가 강릉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0: 따라서 이게 뭐 권성동 조직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조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릉은 사소한다.
1: 아 사소한다.
0: 자, 이렇게 보고요.
1: 민주당.
2: 뭐 강릉 어려운 지역인 건 맞는데 그거는 팩트니까요. 그런데 강릉시장 저희가 가져왔고 강원도지사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기존의 강릉이나 강원도처럼 가만히 있어도 보수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집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3: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0: 드리고 싶은 게 가장 민주당 지금 약점은 내부의 분란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뭐 내부라는 거는 범진보를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냐 안 되냐가 그 보궐선거 전까지.
1: 내년 4월까지.
0: 예. 그게 해결되면 조금 긍정적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끝까지 그렇게 된다면 서정욱 승.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서울 보궐 국민의힘은 차고 넘친다 후보들이 민주당은 뭐 강훈식 정도밖에 돼 있느냐 했는데 우리 댓글에 박지훈이 있다.
0: 저 경기도 삽니다.
2: 근데
1: 박지훈 변호사 경쟁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0: 아닙니다.
2: 선거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이렇게 하고 진짜 압도해서 이기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와 우리 다 쓸어먹는다 막 이긴다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만하게 있다 보면은 선거 때는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차고 넘친다 무조건 뭐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 보니까 해볼만 해질 것 같아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1: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되죠. 2부 또 가야죠. 네. 2부에서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세붕, 대구 출신 세붕과 함께 하겠는데, 최근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 당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의 내용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내가 대신 맞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네,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그 영화에 나온 음모론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영화 결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시켜서 이런 건 아니었을, 그렇게 유추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뭐 배우 집 앞에 집회도 지금
5: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안 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MBC에서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아, 그러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 워낙 시끄러우니까.
5: 두 번째로는 앞에 아마 이 영화가

0: 시작될 때 허구다, 창작이다라고 한것 같은데 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배우 집 앞에서 그거 한다는 건 그거는 이거는 진짜 오바거든요. 이거는 진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아니고 너무 과한 거죠. 뭐 배우가 뭐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그 압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심스럽게 상당히 흥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허구다 이런 말도 앞에 적지 않고 그 배우들도 그 실제 인물 이름 다 쓰거든요.
0: 네.
1: 그 나중에 그걸 문제 삼지 않죠. 근데 우리는 혹시 문제 될까봐 배우들도 실제 인물 이름을 조금씩 다 바꿔요.
0: 싹싹싹
1: 이번에도 문세강이 아니고 문태강으로 바꾸고 뭐 그랬다면서요.
0: 예.
1: 뭐 이런 식으로 한좀 시스템이 다르긴 하는데 뭐 미국은 물론 수정헌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국가이긴 하죠. 우리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시끄러울 일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우리 한기 대변인 말 듣고 우리 선옥 변호사 반론 듣겠습니다.
2: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긴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소재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저도 불쾌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뭐 영화 상영을 금지시키거나 감독을 국감장에 부르거나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저열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표현을 해도 그게 국가 권력은 냅둔다. 시장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너네들끼리 자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일테면 당사자가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사람,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자 명예훼손 고소 걸고 이거는 그냥 사인들끼리 하는 거니까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는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호들갑 떠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을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예, 탱크데이 이거 했을 때 시장에서 뭐 알아서 잘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견해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뭐 권력이 거기 왜 끼냐고 난리들을 쳤지 않습니까? 똑같이 본인들한테도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아직 이 정도 리버럴한 국가까지도 못 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뭐 보수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안 돼. 진보 입장에서는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누가 삼습니까? 그 기준 긋다 보면 건전가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평으로 비판으로 욕하는 걸로 알아서 하게 두시고 국민의힘 뭐 정치 권력 이 사람들은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예. 근데 뭐 이게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들만 할수 있는 거니까 뭐
2: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열린 결말이어서 사자 명예훼손도
0: 안 돼,
1: 어려울 것
0: 안 돼.
1: 같아요. 결말을
0: 어렵죠.
1: 내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예.
3: 근데 그 의도는 이제 제작자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관객을 기준으로 하는데 관객들 댓글 보니까 제가 진실을 알게 돼서 고맙다.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됐다.
1: 네.
3: 이걸 보면 이게 사실상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 이 말에 중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제주에 영화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 뛰어놓은 사람도 몇명 있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게 뭐 옛날에 존 F. 케네디 영화 있잖아요.
1: 예.
3: 거기도 이게 부인이 뭐 남편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1: 예.
3: 정치적인 우리가 상상력을 있어도 상상력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감독 불러가지고 옛날에 건국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1: 예.
3: 김덕영 감독 국회 불러가지고 얼마나 혼냈습니까? 아, 민주당은 그렇게 해놨고 우리가 감독 부른다고 뭐라고 본인들이 우파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금 이게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게 저는 우리 옛날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다뤘다는데 그때는 그냥 총성의 의혹만 다룬 거죠. 설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를 이렇게 다룬 건 아니잖아요.
1: 아, 이 영화도 그렇게 다룬 건 아니에요.
3: 근데 이제 영화는 중앙정보부터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는 안 봤는데 본 사람들이 그러고 댓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에 그 지금이라도 좀 이게 그 뭐 그 영화 상영 저는 이게 중지할 수 없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계속 해야 되나?
0: 아, 중지까지 어떻게 그거를
3: 아마 이게 고소가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편지 읽었잖아요. 아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저는 지금만 중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0: 아이고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정치인 하는 것도 저는 문제지만 이거 중지를 시킨다는 게뭐 말이 되냐 싶기도 하고 예전에 했던 어떤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서거 다룬 그 영화에서 앞장면 빠진 그런 영화는 있었거든요.
1: 예, 그때 그
0: 사람들
1: 예.
0: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형 그것도 뭐 사실 말들이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1: 그때도 아마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이
0: 네, 유족들이 해서
1: 문제를 삼아서
0: 일본말 하고 뭐 예, 이런 거 했을
1: 앞장을
0: 겁니다.
1: 삭제돼요. 삭제.
0: 그 부분 좀 빼달라 해서 그 빠졌는데 그것도 논란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로 좀 창작이나 이런 건데 아니,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또 말하는 대로 그 유족들이 뭐 명예훼손 느낀다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해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거는 조금 뭐 과한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픽션이랑 학술 논쟁이랑 이렇게 지만원 씨처럼 5.18 관련해서 뭐 광수 몇 호가 있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역사다 이런 건 역사 왜곡인데 이거는 픽션이잖아요. 극영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란 말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고 남산의 부장들에 보면은 박정희 역할을 했던 그 이상민 배우가 김재규 역할을 했던 그 이병헌 배우에게 지 친구도 죽인 놈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 없거든요. 그 막 비트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역사 왜곡이다 그러고 그 유적들이 막 손에 뭐 무슨 사자 명예훼손 청구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쿠엔틴 타란티노 그 버스터즈 영화 보면은 나중에 히틀러가 막 불에 타서 죽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오나치들이 무슨 이거 역사 왜곡이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어떤 영화나 어떤 작품 보고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가는 건 우리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너무 축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문제긴 하죠.
1: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대중영화니까 관객이 외면할 수도 있고 또 네. 환호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네. 좀 지켜보고요. 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내란하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안을 의결했는데 오늘인가요? 김태균 의원이 약간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오해 일으켜서 유감이다. 표현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5.18 단체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0: 이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하고.
1: 아 김태규 의원하고.
0: 네. 다 5.18 또 전두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방송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답변 안 하시겠지. 근데 진행자가 몇 번을 하긴 하는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치인에다가 거기에다가 판사 출신인데 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납득이 안 가고 만약 한다면 뭐 지금 사과를 뭐 약간 하긴 했지만 정치가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국민의힘 당헌에도 5.18 개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5.18 성역화 작업 또 역사 바로 세우기 맨 처음에 한 거는 김영삼 정부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또 아까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인데 5.18은 이미 법을 뭐 윤석열 문제는 아직 뭐 3심까지 확정이 안 났다고 쳐도 12.12 군사 쿠데타는 법적으로 그냥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3: 그런데 그렇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이거 뭐 저도 주장하니까 예. 그런 뭐 별거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5.18은 전두환은 이제 대법원 판결 났죠. 그런데
1: 예.
3: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도 10대 1로 유죄 판결 났고 옛날에 한명숙도 돈 받은 게 유죄 났지만
1: 예.
3: 양심의 법적 역사의 법적에서는 무죄라고 하잖아요.
1: 예.
3: 뭐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 나도 저는 비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김태규 의원이 뭐 5.18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은밀한 의미에서 내란의 개념을 보면 내란이라는 건 합법 정부가 있고 이걸 뒤집는 폭동이거든요.
1: 예.
3: 내란이. 그런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상김시하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다툼할 때 그때 전두환 12.12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의미에
1: 그게 내란이죠.
3: 왜냐하면 권력을 합법 정부를 뒤집고 폭동이 아니고 그때 합법 정부가 없잖아. 무정부잖아.
1: 왜 무정부입니까? 체규화 정부가
3: 그
1: 있었는데.
3: 체규화는 임시 그거는 뭐 대통령 그거는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시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변호한다면 뭐 은밀한 의미의 내란의 개념 속에 포함 안 된다 이런 의미지 5.18을 비하하기 위해서 뭐 이런
1: 5.18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예.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군사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라는 게 되고 군사 쿠데타 때문에 5.18이 5.17 비상계엄 확대해서 5.18이 일어났으니까 그것까지 그러면 문제 부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 결론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 뭐 재판이나 판결이 났고 역사적 합의가 돼도 그거 안 따르는 건 그 사람 양심의 자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고요.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0: 그죠? 당선될 때 당선증 받고 나는데 헌법에 따라 직무 수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헌정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흔들었다라는 역사적 합의가 돼 있는 거고 헌법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헌법 기관이 그걸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연인 김태규가 뭐라고 하고 다니든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거기서 헌법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말을 헌법을 파괴하는 걸 옹호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론을 드린다면 이렇게 반론을 드리는 거죠.
1: 근데 뭐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냈습니다만은 뭐 제명이 되기는 어렵고요. 예, 뭐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렵고 다만 국민 지금 김태규 의원 본인이 유감 표명했고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체 징계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2: 그
1: 저기 누군가요?
2: 강원도 김진태
1: 의원
2: 징계가
1: 있었잖아요.
2: 있었습니다. 예.
1: 예.
2: 근데 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옛날 그 정당 분위기 예전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그 대표 있을 그 시절에는 가능하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 시절에는 징계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를 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말들 못할 건 이진숙 때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 제3, 제4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0: 그럼요. 아까 손영욱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YTN이고 이제 언론이니까 저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는 거 대기실에서는 야 김태규 대선 주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여러분. 정기 분포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보수 진영 여러분. 네.
3: 뭐 징계는 안될 거예요. 이재숙도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1: 그래요.
3: 징계는 안 할 거예요.
1: 예, 근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 또 평론가들 중에서도 좀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네. 계시니까요.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3: 그것으로 한동계. 한동계.
1: 아, 한동계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 얘기합니다.
3: 그렇죠.
1: 예. 예. 아니 손혁 변호사도 요즘에 한동훈 의원과 하고 척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3: 그냥 뭐 잘 싸우고 있으니까 비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 제가 한동훈은 아닙니다.
1: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비난을 안 할 뿐이다.
3: 그렇죠.
0: 선물은 대통령께 받고 그 개판은 한동훈 개파로 이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3: 아니 뭐 한동훈도 문자 왔던데.
1: 그 경찰이 지금 단계 게시판 문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예. 의원. 그 결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3: 그건 아마 이게 저는 기소 의견은 놓을 것 같아요.
1: 아, 기소 의견으로.
3: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요즘 글 쓴 거 보니까 뭐 하루에도 80개씩 보니까 본인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올리겠나 싶기도 하고 이걸 빨리 수사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줘야 한동훈한테도 도움 돼요.
1: 그러니까
3: 이게 계속 끌고 가면 한동훈 의원한테 도움이 안 돼요.
1: 한동훈 의원
3: 떨어야 돼요.
1: 주장과 또 어때 거기 나온 거는 한동훈 의원의 장인, 아내, 또 미국 유학 간 딸 예. 이런 사람이 썼던 거 썼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지금 선옥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한동훈이 쓴 것 같은데라는.
3: 그러면 두 명이 썼다고 돼 있죠.
2: 그러면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없어서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3: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내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햇살이 비쳤던 낮과 달리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겠습니다. 이 퇴근길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져서 개천절인 내일 아침에도 쌀쌀함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영남 동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마장램프 부근부터 성산램프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는데요. 연희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 차량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이 정릉램프 쪽으로도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강변 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서강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도 현재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 부근부터 천호대교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장면 3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1, 2부 머라카노에 이어서 새 코너 측면 승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뉴스 이면의 맥락과 행간을 삐딱하게 파고드는 측면 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러 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네, 금요일 3부 순서입니다. 측면승부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사 유튜버 기추자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숨겨진 뉴스 맥락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기추자월드의 기추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5: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유튜버는 계속해서 이제 대기화면이니까 목소리는 나가지 않고 화면 계속 나갔거든요. 유튜버에서.
7: 그렇죠.
5: 그리고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계속 웃었는데 같이 웃자고 말씀하시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나중에 제가
8: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세요.
5: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7: 아, 너무 웃깁니다 진짜.
5: 예, 그리고 네. 그 서정욱 변호사님 기추자 씨는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젊은 친구가 이름이 참 촌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명은 아니고요. 예, 예, 유튜버 닉네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날 살린 건 SNS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0: 대통령의 SNS 관련해서 그 SNS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뭐 야권에서도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또 민주당 내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하는 뭐 김어준
1: 그렇죠.
0: 씨도 그만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한것 같은데 대통령이 싫은데라고 한것 같아요. 싫은데는 아니지만은 표현이 그 뉘앙스 아닙니까 그게?
2: 맞습니다. 우아하게 아니 좌하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싫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 SNS가 득이냐 실이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대통령 본인이 이미 답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 봤더니 작년 5월 21일에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인천 유세 그 과정에서요. 버스 안에서 유튜브를 켭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SNS가 저에게는 목숨줄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왜곡과 가짜 정보에 나는 가루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트위터 그 X, 현재는 X인데 그 과거를 다 찾아보면요. 성남 시절 때부터 그 굉장히 싸움 한복판에 서서 왜곡 같은 거에 맞서 싸울 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곳이 SNS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가는 그 수단 그리고 그 길이 SNS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답을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됐는데
1: 맞습니다. 예.
0: 이 같은 진영인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받고 재판받고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1: 네, 계속 수사를 받았죠.
0: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내 편이 아니고 정권도 내 편이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는 SNS밖에 없다.
1: 네.
0: 그래서 그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변방의 장수가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SNS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쭉 있었다면 지금 이제 맥락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좀 달리 해석하고 대통령 뜻이 저럴 거 아니다. 누가 눈을 가린다.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SNS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해도 기자회견 얘기한 거를 달리 해석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내가 글을 써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더 커졌던 게 아닌가. 막 그러다 보니까 또 SNS가 좀더 많이 나오고 또 지금 김어준 비롯해서 또 일부에서는 또 비판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0: 아니 근데 서혁 변호사님 대통령이 SNS를 그만두고 싶어도 저렇게 먼저 김어준 씨가 그만해라. 근데 내가 알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또 체면도 안 쓰는 거 아닌가 그것도?
3: 물론 이제 저는 뭐 김어준 씨 주장처럼 뭐 조작하는 이런 데 세력은 없어도 근데 AI 알고리즘 자체가요 계속 본걸또 추천해 주거든요.
0: 예?
3: 제가 요즘에 이동형 팀몇번 봤더니 계속 이동이 떠요. 계속 뜨고.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망했잖아요.
0: 예.
3: 그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유튜브예요. 윤 대통령이 맨날 서정국 TV 유튜브 이를 보면 제 것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향된 생활 가져요. 이제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까지는 재미 봤죠. 그러게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동형 유튜브 이런 그보다는 오히려 이동형의 정면 승부, 측면 승부가 뭡니까? 정면 승부 이런 YTN 이런 게 공중파를 가능하면 정보를 얻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0: 그러면은 지금 선업 변호사는 김원준 씨가 얘기한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 그말 동의하는 거네요?
3: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조작 이런 건 동의 안 하죠. 그러나 이게 그 원래 SNS 자체가
0: 그런 게
3: 계속
0: 있다.
3: 확증 편향으로 이게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이거는 대통령도 못 느끼지만 그렇게 무의식중에 아마 대통령 SNS에 이동의 TV가 계속 뜰 겁니다.
2: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런 논리가 맞나 해서 지금 최근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알고리즘 감옥 논리라는 건 대통령이 보고 싶은 글이라거나 이전에 봤던 글 혹은 자기 편 들어주는 글들만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월 28일 트윗을 보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도 보면 그 공유를 인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본인을 비판하는 글들이나 아니면 김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공유를 합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답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인용함으로써 당신 글 전부를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알고리즘에는 나를 반박하는, 나를 비판하는 분들의 글들도 뜹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뭐 대통령의 SNS 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좀
1: 그렇죠.
0: 논란이
1: 가장 많이
0: 있었는데
1: 쓰죠.
0: 최근에는 또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 뭐 60개를
1: 80개씩
0: 뭐 해서 또.

0: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SNS 하지 말라는 김호준 씨를 보고 조국 원장한테나 얘기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한테 어떻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1: 저는 말 대통령이 뭐 먹는 거를 이렇게 올렸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막 먹방 같은 거, 그 셀럽 같은
0: 조국
1: 느낌이잖아요.
0: 원장이 많이 올리던데.
1: 아, 저 조국 원장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0: 예.
1: 그렇게 만약 했을 때는 먹는 거를 올렸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 메시지가 될수 있나? 그리고 과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라는 거는 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공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도 메시지는 뭐 저는 적절하고 적당하다고 보는데 또 정치인이 지금 현재에 가장 쓸수 있는 가장 빨리 할수 있고 가장 전파력이 강한 이게 SNS인데 저도 친구거든요. 조국 원장과도 친구고 대통령하고
0: 그럼
1: 친구입니다.
0: 득이 됐다?
1: 저는 독일고 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0: 수석
1: 들어요.
0: 변호사 SNS 하세요?
2: 예,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페이스북도
0: 유튜브
2: 하는데
0: 제외하고.
2: 페이스북을 해요.
0: 아, 페이스북 해요?
2: 조금 옛날에. 근데요, 이게 덕실이 있어요.
0: 네,
2: 일단
0: 있겠죠.
2: 정치인들은 무조건 이게 일단
0: 해야 된다?
2: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 되니까. 그래요, 대중의 관심을 끌려면 이슈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건 덕이에요. 그러나 그걸 올리다가 옛날에 조국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올렸는데 소고기 지금 엄청 비싼 데가 뭐고 가정집에서 전 된장찌개인 줄 알았어요.
0: 예.
2: 그러다가 한 번씩 이게 실이 노는 거예요. 실수가.
0: 실수가 나오면은 그게
2: 노죠.
0: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2: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대통령은요. 이미 갈 때까지 정점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한동훈 이런 게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은 SNS 해도 돼요. 그러나 대통령은
0: 필요
2: 좀
0: 없다.
2: 자제하고. 아니
0: 자제하고.
2: 수많은 공적 조직이 있잖아. 거기에 좀 위임을 해야죠.
0: 근데 저는 SNS를 하지 않는데, 저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2: 실이 뭐 있어요, 앵커한테?
0: 안 하니까는 실수를 안 하는 거죠.
2: 실수한 거예요.
0: 하면은 또 실수를 했을 수
1: 아니,
0: 있으니까.
1: 개인 감정을 이렇게, 제가 먹방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자꾸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 글, 뒤 개인 글이 있던가요? 뭐 어떤
0: 뭐 정책이나 뭐,
1: 기사를 참조하라, 정책을 참조하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다르다고 봅니다.
0: 우리 기초자 씨도 하죠, SNS. 내가 본
3: 저는
0: 것 같은데.
3: 개인 SNS를 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기추자라는 캐릭터가 방송을 무엇무엇을 하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요런 것만 하고 있고요. 아, 근데,
0: 누구 막
3: 네.
0: 비판한 것 같은데.
3: 비판이요?
0: 네.
3: 아, 그거는 비밀인데, 그거는 비밀 계정 얘기하시는 거죠.
0: 비밀 계정이에요?
3: 예.
0: 아, 그래요?
3: 아, 근데 제가 그 X 이제 글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순방 기간 X 게시글이 총 29건 중에 11건이 국내 현안이었어요. 봤더니 그 작년 5번의 순방 중에 62건은 국내 관련 건이 두 개밖에 없었지만 확실히 늘긴 는게 맞죠. 근데 살펴보면 11건이 어떤 거냐. 출국할 무렵에 DMZ 그 지뢰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병들 위로하는 거. 그다음에 치료 지원 약속하는 글. 그리고 뭐 주거 뉴욕 가서는요. 주거 안정 플랜에 대해 소개하거나 뭐 부동산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국부 펀드 관련된 거. 그다음 밤에는 성착취물 우리 폐쇄했다. 이런 소식 공유한다거나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약 단속 성과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정쟁이라기보다 보다는 다 국민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안전 이야기라거나 그래서 꼭 전달해야 될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엑스에서 언급함으로써 그게 기사화가 되는
0: 예.
3: 거거든요. 그래서 득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성취를 올렸는데 이게 홍보나 언론 보도가 잘 되지 않는다.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지금 대통령 SNS 글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널이 그러니까

0: 삼합시다. 이 얘기는 반대로 본인도 약간 섭섭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1: 반어법 같은
0: 거죠. 그러니까
1: 많이 섭섭한
0: 그러니까
1: 거죠.
0: 안 알려주니까 내가 한다. 맞아,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네.
1: 뭐 저는 이제 그 정부 방송들을 이렇게 저도 뭐 방송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보도되는 거 하고 지금 일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는 아니라도 좀 잘하고 있는 일부라도 조금 보도되기를 아마 바랄 건데. 너무 보도가 안 되고 더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나 좀 안 좋은 거는 내부 분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된다면 직접 내가 글을 써야 되지 않나. 내가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 때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노동을 한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희망을 잃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올해 1월 30일에 밀린 월급을 노동자에게 되찾아준 비율을요. 무려 90.2% 역대 최고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굉장한 건데 불구하고 기사 몇 개 나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X에 올립니다. 이 성과를 위해서 김영훈 장관과 노동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라고 X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가 좀 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왜 대통령이 좀 서운한 마음을 내심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알겠습니다. 기초자 씨가 또 박지우 변호사가 얘기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좌하게 그런 단어 안 써도 되잖아요. 대통령인데.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써서 시끄럽게 하지? 라고 또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실망이었어요. 뭐 200건 이상 그거를 공유하면서 업적을. 근데 그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하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반통령이라 보거든요. 완전히 우파 좌파로 나눠가지고 우아하게 이걸 좌하게라고 해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게 저는 보수로서 와 대통령이 이렇게 이게 통합 행보하고 반하는 이렇게 분열로가 되는가 우자를 그래서 제가 이게 우석의 소리로 그럼 이게 우원식은 우파인데 좌원식으로 바꿔라. 우상호는 강원도 우상호는 좌상호로 바꿔라. 왜 그건 우파잖아. 이렇게 우를 좌로 바꾸나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게 우석의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0: 근데 선옥 변호사는 보통은 좌우라고 표현하는데 우자라고 표현하시네요.
1: 미국 비슷한.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유머긴 한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던지는 메시지 중에 아 참 힘든 것 같아요. 실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어떤 위트 같은 거지 이걸 뭐 갖고 또 갑자기 중도 실용해서 그 통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확대된 해석 아닌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2: 이제 그 말이 왜 퍼졌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같은 편끼리 혐오의 언어 좀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 현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X에서도 혐오 비아냥을 이제 좀 그만하자. 품격 있는 설득을 하자라고 당부를 하자. 지지자들이 그래 알겠다 웃으면서 이제 좌하게 하겠다라고 화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대통령이 예전 X를 봐도요. 지지자분들이 고맙잖아 좋지않아 자나라고 쓰면 그런 말투를 좀 따라하거나 좀 그런 게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아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좌하게라는 말을 쓰면 이제 지지층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기사화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할 때 그러면 그 말 뜻이 욕하지 말고 곱게 하자라는 뜻이라는 거를 좀 같이 보도해줘야 공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쓴 단어만 보고 그 단어가 지지자들 입단속하는 말이다 뭐 하는 거 그걸 안 쓰면 반쪽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그런데 다들 대통령이 뭘 하면은 딱 물어뜯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서정 변호사 같은 분들. 먹이를 주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도 굳이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인지 성남 시장 시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예, 인터뷰를 1대1로 한 적이 있어요. 이 SNS에 관련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

0: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참모들에게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올리는 건 내가 올리고 혹시라도 실수 있으면 어떤 참모가 봐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분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좀
2: 네.
0: 아쉽다.
2: 누가 김현지 말고는 없어요.
1: 아니 왜 그러세요?
2: 김현지 말고 누가
1: 그 일한 사람이 아닌데요.
2: 부속실장이.
1: 예.
2: 핸드폰 들고 무슨 부속실장이.
1: 뭐 예컨대 홍보라 뭐 대변인 그쪽에서 볼수 있는 거죠. 의전 관련된 쪽에서 볼수 있는 거죠. 아 자꾸 김현지 부속실장이
0: 김현지 실장 그 얼마 전에 부친 상황이 있었거든요.
1: 예.
0: 혹시 박진표 사 다녀갔습니까?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합니까, 어때? 네.
0: 아 몰라요?
1: 아마 조금만 약간 잘고 갈 일이 뭐 있습니까?
0: 아니
1: 네.
0: 그래서 언론 보도도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러고
1: 네.
0: 그 상주 이름에서 뺐다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 다 알죠. 광주에서 있었는데
1: 네.
0: 박지원 의원이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이 텅텅 비었다 그랬거든요.
1: 그렇죠.
0: 실세면은 이렇게 텅텅 빌 수가 없다.
1: 다 찾아가야
0: 다
1: 되는데.
0: 찾아가는 정상이지.
1: 네. 저도 기차에서 안 갔어요.
0: 기차 안 갔어요?
1: 멀잖아요. 네.
0: 그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실세인데 가서 눈도 장고 찍지.
1: 뭐야 저는 그런 실수를 생각 안 합니다.
0: 갑자기 김현지 실장 얘기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모두의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아까도 뭐 했었고 뭐 좌파 우파 얘기했었는데 그 처음에 대통령이 그 오른쪽 인사를 좀 많이 썼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나 막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왜 우리 쪽 안 쓰냐 막 했었잖아요. 지금은 또 그 사람들 조금 사표 좀 쓰고 나간 상황인데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어떻습니까? 뭔가 한쪽에서는 아 위기감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2: 뭐 이제 국가 통합 차원에서는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인재를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보수에서요 주로 이 배신자라고 비판받는 사람들만 쓰더라고. 지금 별로. 진짜 그래요. 뭐 지금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나. 허나는 게 계속 철새처럼 옮기다니죠. 이석연. 그다음에 이병태. 이런 사람들 전부 보수에서 배신자로 다 욕 먹던 사람들 홍준표에 거쳐가면서 간 사람이거든요.
0: 이해운도?
2: 예?
0: 이해운.
2: 그렇죠. 이해운도 보수에서 낭만식 있잖아요. 뭐 김용남까지는 제가 친하니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수에서도 좀 이게
0: 아 뭐 친소관계로 평론을 하십니까?
2: 보수에서도 좀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이렇게 폭넓게 써야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자, 근데 최근에 또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비판하는 이것도 SNS 쓴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1: 예.
0: 아니 990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 외교인데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세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거죠.
2: 제 할 말 다 해버렸네. 제 할 말 다 했어요.
1: 약간 보수층에서 이제 특히 국민의힘 정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발언이나 메시지에 비판하는 거는 어쩌면 뭐 상례화돼 있고 아마 대통령도 그거까지 뭐 상당히 의식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적 비판일 거예요. 내부적 비판에 대해서 아 그렇게 글 쓰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내부적 비판이 가장 조금 아플 것 같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내부적으로도 계속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반대하고 흔드는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가장 좀 꺼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0: 근데 기추자 씨,
3: 네.
0: 그 예전에도 대통령이 X에 그 캄보디아 그 한국인들 막 납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엑스 한번 썼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한국인 건들면 배가 망신한다.
1: 네.
0: 나중에 지웠잖아요.
3: 네.
0: 그럼 어쨌든 본인이 썼는 것에 대해서 괜히 썼다고 생각해서 지운 거 아닐까요?
3: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판단이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SNS라는 게 아 그럴 거면 왜 쓰냐. 차라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SNS 소통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라라는 말도 일부 뭐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그 길들이 이제껏 없었던 그런 카르텔의 개혁이라거나 새로운 길들을 가고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도 역시나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방향이 같다면 방향이 맞다면 그 안에서 좀 우당탕탕 뭐 좌충우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좀 보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방향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 때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좀 써달라라는 식의 이메일

0: 해외를 보내자 자화자찬하지 말라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없었던 그런 길들이 지금 현재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의 SNS 논란이 뭐또 정치인들의 SNS 논란이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박지원 의원은 음주
2: 네.
1: 트윗해서
2: 맞습니다.
1: 한번 시끄러워서 삭제한 적. 강용석 의원도 막
2: 나경필 지사도
1: 남경 지사도 한번 그랬을
2: 제가
1: 수도 있고.
2: 기억에 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도 그.

0: 갈등은 꽤 오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이 지금의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그 친문의 그다 똑같이 생각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쪽에서 생각하는 인사 같은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좀 달리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판이나 지금 거기서 유지되는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음 대권주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조국 원장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랑도 다 지금 합쳐진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기추자 씨가 뭐 친문이기도 하고 친명이기도 하고 또 한때는 그팀 김어준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2: 왜 이러시죠?
0: 근데 요즘에 보면 좀 그쪽 비판도 많이 하던데 화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2: 화합의 손길을 대통령이 먼저 내밀었고 저는 좀 저렇게까지 하시나 저런 메시지까지 내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반응을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을 하려면 서로 같이 손을 맞잡아야지 한쪽만 악수를 내민다고 해서 그게 악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 코너 해서 해봤는데 손혁표 선생님 어땠습니까?
3: 구독자가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니까 뭐 반응이 괜찮은가 봐요.
1: 늘어났습니다.
0: 아니 지금 오늘 6천 명 넘었어요 실시간.
3: 그래요?
0: 유튜브 라이브.
3: 저도 기추 다시 넣었을 때?
0: 지금
3: 늘어났어요.
0: 그래요?
3: 응. 그럼 그 앞에 한 개보다 낫네? 한 개보다 낫네요. 네,
2: 방송을 아주 상큼한 대구 기자입니다.
1: 제가 방송을 이렇게 이런 방송을 오래 했는데 1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대구 사람들 특히 사람만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를 처음 겪어봅니다.
0: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원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거의 최강자 CBS 박재홍. 네. 1,500명 보고 있어요.
3: 아, 그 제가 목요일 고정입니다.
0: 그렇죠. 예. 그 우리가 1등이다 이런 말씀. 예. 우리가 이제 즐겁게 재밌게 방송하면서 좋은 시사 정보 상식을 드리면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 제일 재밌다고.
2: 서정국 변호사 때문에 봅니다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십니다.
0: 네. 좌파 우파 통합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합류한 기추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계속 나갑니까?
4: 네.
0: 다음 주 월요일은 휴방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방송을 하고 싶은데 휴방이네요. 네.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요즘에 일교차가 꽤 커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반팔 입어도 괜찮은데 아침 저녁은 조금 점프라든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오겠습니다. 안녕.
5: (1분)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0: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양국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국과의 외교적 오해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요구로 이에 합의했고 일방적인 공개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는데 합의 사실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이나 DMZ의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도발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왜 이란이나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냐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의 영수증을 갖고 있고 이란이 그런 북한과 친밀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김여정이 지뢰 도발을 자작극이라며 거짓을 설파할 때는 침묵하더니 우크라이나에는 뒷북 분노를 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종합특검팀이 관련 법에 따라 계속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8조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종합특검의 파견 근무 중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 즉 검사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일 각 경찰서장이 주요 사건을 점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견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책임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대효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풀려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고요. 또 하나는 구속 집행 정지죠.
12: 재판장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잠시 정지해 주십시오.
11: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구속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석방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13: 이만희 회장은 또 나왔다며? 벌써 세 번째라던데.
14: 건강 문제겠지 뭐.
13: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사정이 있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14: 그러게. 설마 사람 따라 다르겠나 싶긴 한데.
11: 정말 필요한 배려인지 혹여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닌지 결국 허가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풀려난 피고인이 제때 돌아오냐 도주하진 않을까의 문제일 겁니다.
14: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15: 검찰 측은 반대합니다. 도주 위험이 큽니다.
14: 장례가 끝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15: 장례식 참석을 위한 거니까 허가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한 안에 복귀해야 합니다.
11: 실제 가족 장례식이나 치료를 이유로 풀려난 뒤 돌아오지 않고 달아난 피고

0: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난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왜일까요?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거절되는 구속 집행정지, 그 판단 기준은 또 뭘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최근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또다시 석방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다시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죠. 어떻게 석방이 결정된 건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1: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95살입니다. 처음 풀려난 건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9월 4일까지 풀려났다가 한 차례 연장돼서 11일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또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7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하루 10시간 정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신청해서 지난 21일 세 번째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기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0: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준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보석과는 또 절차가 다르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다릅니까? 법원이 따져보는 요건이 다릅니까?
1: 네,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석은 재판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재판 받으세요. 구속 집행정지는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입니다. 이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은 주로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느냐를 봅니다. 중한 범죄 같은 예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대신 보증금을 내거나 요즘은 전자장치를 차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허가되면 기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지금 이 사람을 가둬두는 게 너무 가혹하다 싶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핵심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대신 기간과 머물 곳을 정해주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 측도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별도로 보석도 청구해서 지난 8월에 비공개 신문까지 받았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기한 없이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0: 네, 그 구속 집행정지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데 사유만 인정되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이 법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유만 인정되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매번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재판부도 정말 필요한가를 더 깐깐하게 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사유에 맞춰서 정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면 치료에 필요한 만큼, 장례식이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기도 합니다. 이 자녀 결혼식 같은 경우엔 딱 그날 하루만 허가하기도 하고요. 조건도 붙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 병원에만 있어라. 병원 이름까지 콕 집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으라 이렇게 가족에게 신병을 맡기기도 합니다. 돌아올 때도 며칠 몇 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 시간까지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나 있는 기간은 나중에 형이 확정됐을 때 이미 산 걸로 쳐주는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더 살아야 하는 겁니다.
0: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경우와 아예 풀어줘야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이 구치소에 있어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같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도 합니다. 다만 교도관이 계속 옆을 지키고 수갑 같은 보호 장비를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속 집행 정지까지 가야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때입니다. 큰 수술 뒤에 오래 입원해야 한다거나 구치소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합니다. 이 한 법률 매체 보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인용률은 절반이 안 되는 47%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은 60% 넘게, 임신 출산은 90% 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 결국 얼마나 위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0: 나이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0: 같다. 유명한 사람들은 유독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일반인과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 나이 많은 노르는 거의 안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률이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령에 중환병까지 겹쳤다라고 하면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95이라는 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함께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혜 논란은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5년에 900억 원대 횡령으로 재판받던 서남대 설립자 이용하 씨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그 전부터 건강을 이유로 여러 번 석방을 신청해 왔던 터라 합법적 탈옥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한 지역 법조인은 돈 없는 수용자에게 구속 집행 정지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 현실에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전문의 소견서를 제대로 받고 논리를 갖춰 신청서를 쓰는 데서 차이가 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크게 아프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진단서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다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장례식도 사유가 될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가겠다며 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왜안 된다 했던 건가요? 심지어 어머니인데요.
1: 네, 이번 달초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난 6월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70만 원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범행 전 1시간 가까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봤고 범행 직후엔 서울로 도망갔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법원이 비교적 너그럽게 허가해주는 사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국 보는 건이 사람을 내보내면 제 발로 돌아올까입니다. 이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는 사건이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범행 직후에 실제로 도주했던 전력이 있고 법정에선 과거 사기죄로 추방된 적이 있다는 유족 측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입장에선 돌아올 거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장례라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건의 무게와 도주 위험이 그걸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0: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풀려났다가 실제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1: 네, 이 대표적인 게 2014년 부산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이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과거에 살인죄로 5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가 18범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발목 괴사가 진행돼서 수술을 안 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료진 판단, 그리고 걷기도 힘든 상태라는 변호인과 구치소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4일간 풀어줬습니다. 머물 곳도 그 대학병원으로 제안했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구치소를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풀려난 지 채 3시간도 안 돼서였습니다. 걷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결국 다음 날 밤에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붙잡혔습니다.
0: 아, 입원 수속도 마치기 전에 사라졌다는 건데, 그동안 신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병원에만 있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바로 그게 이 제도의 빈틈입니다. 이 구속집행 정지는 말 그대로 석방이라서 교도관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가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머물 곳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상 어머니가 신병을 책임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큰 아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만 있으라고 해도 누가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면 위반 사실은 결국 사라진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전자보석이 도입됐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이런 관리 장치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검찰이 반대하고 전과가 많고 중한 범죄로 재판받는 사람이라면 전자장치 같은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같이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피고인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달아난 건데 이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듣는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도주죄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갇혀있는 사람이 도망했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갇혀있다가 탈출해야 도주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정식으로 풀어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갇혀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안 돌아왔다고 해서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형법중주의 원칙상 법에 딱 정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을 넓혀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재판에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0: 그 불이익이라 하면 어떤 불이익이죠?
1: 우선 곧바로 쫓기는 심사가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구속영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 검찰은 바로 지명수배에 출국금지를 하고 법원은 도망갔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검찰이 곧바로 취소 결정을 받아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리익은 본 재판의 형량입니다. 네.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거든요. 부산 사건 피고인은 결국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판결에서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 달아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네. 사건 엑스플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르세라핌의 분팔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0: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대구 23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유를 두시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동부간 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군자교 부근부터 상계교까지 긴 구간에서 쭉 밀리고요. 북부간 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에는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는데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 이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36분이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 출범 첫날 중수청은 직원과 민원으로 북적이는

0: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이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재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안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1: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네, 앞서 보신 대로 한국형 FBI를 지향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이 수사 범위 중첩 논란과 또 수장 공백 등 갖가지 우려를 달고 개문발차했는데요. 이제부터 국민의 평가가 시작이 될 텐데, 자, 과연 이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한국의 수사기관은 경찰,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삼각체계가 됐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수사권 교통 정리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가 7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되지만 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와 중수청이 동시에 수사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모두 소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까지 관여를 한다면 한 사건에 세 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중수청은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이 그 사유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낼 경우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관 사이의 이 소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이 공백 사태라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수청의 1호 사건 결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기관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한 만큼 관련 사건이 1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일단은 수사력부터 증명하기 위해 경제, 금융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사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사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권과 또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커진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0: 이 수사의 중심에 선 첫날 출근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YTN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가장 먼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1: 우리 행사 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2: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0: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잇따른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 자고 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식을 열 무렵엔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신속과 완결을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 역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부분 수사 업무가 주어지면서 책임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3: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2: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입니다.
3: 그만큼 막중해졌고
0: 앞서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거듭나고 쇄신하겠다며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질 14만 경찰이 국민이 믿을 만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4: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윤석열 내란이 아니오.
6: 아니죠.
5: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오.
2: 김태규 국민의힘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7: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8: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2: 이정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8: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7: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9: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2: 윤용근
9: 해서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7: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0: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2: 한병도
10: 선포합니다.
2: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7: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1: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 천지가 되는
2: 김민석
11: 상황에서
2: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화가 실제 사건과 허구를 뒤섞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과 제작진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편지에는 1974년 유경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통한 심경과 함께 내가 맞을 흉터

0: 판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유 씨 집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는 매일 오후 4시 반에 시작하고 20명가량 참여할 예정이라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1: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국민은행에서도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데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먼저 국민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 네, KB국민은행은 외부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밤입니다. 은행 측은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해당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며 이번 사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제기됐는데요. 이번 국민은행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생성한 뒤 반복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금감원 정기조사가 진행 중이라 금감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장 인력을 통해 경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1: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80명이 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요?
2: 네,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모두 89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은행 영업 지원 시스템을 상대로 시도한 비정상적인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는 별개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측은 어제 신한은행의 해킹 사례를 알게 된후 점검에 나섰고 오늘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즉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마련을 위해 지주사 SK 주식회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주식 165만 3,924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 분할액과 같은 규모인 9,440억 원으로 SK 주식회사는 매각 사유를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유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오늘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개천절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대전 9도, 철원 5도까지 떨어지겠고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고 그늘진 곳에서는 쌀쌀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서는 서리가, 강원 높은 산간에서는 얼음이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영남 동해안, 밤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광대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추가 입장문을 통해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책임을 재차 부인하면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서둘러내라고 사과를 운운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문을 닫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지뢰 도발이란 비판과 관련해 도발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가 북한을 향해 감행한 무인기 도발 사건 같은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네,
1: 북한이 응할지가 관건인데 지금의 남북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은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며 남한 자작극을 주장했습니다. 휴전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세운 편말이 20%도 남아있지 않아서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걸 노린 겁니다.
3: 7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한번
4: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실장입니다.
3: 지금 여기 밑에는 이제 나무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몇 년만 지나도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데 녹은 녹대로 썰고 이거는 그냥 넘어지고.
2: 군사 분계선은 직선이 아닌데다 편말 사이에는 별다른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남북 간 마찰은 수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 분계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북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5: 적어도 군사 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그런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북한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남북 간 모든 연락을 끊은 북한이 최근에 적대적 분위기 속에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6: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4: 예.
6: 그러니까는 이 개성에 있던
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6: 판문점의 연락처를 끊어줬고 동서의 군 통신도도 끊었습니다.
2: 더구나 북미 대화를 저울질하며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원프리스를 방문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와 긴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환영 의장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한반도 환경 속에 한 채 빈틈도 없는 대비태세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제이비스 프런스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접견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남북 군사 충돌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까지 기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과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 외교장관은 사과를 포함한 발표 수위와 표현 방식을 놓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쟁을 외교적 오해라고 언급하자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군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지적했습니다.
4: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7: 정부가
4: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7: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8: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한 것이 첫 단계였고,
9: 그렇지, 그렇지.
8: 더 추가 안 나오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거죠.
7: 대사 소환은
4: 송영길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입니다.
7: 경고하는 초치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외교적 대응입니다. 물밑 협의 중인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사과 수위와 발표 내용에 따라 외교 갈등 봉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해 당사자와 사안 전체를 끝까지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계획이었냐는 질문에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비공개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비공개 합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 사안 전체라며 그중 어떤 것은 밝힐 수 있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북한 포로 인도 사실 공개로 경색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장관은 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북한 포로 인도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의 유화적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이나 DMZ의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도발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왜 이란이나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냐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의 영수증을 갖고 있고 이란이 그런 북한과 친밀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1: 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문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작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0: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11: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4: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11: 수려는 것도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돌려내기 위해서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 김재용 후보자입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0: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 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0: 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안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0: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검증까지 진행하며 신중히 선택한 후보를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검증 권한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과연 재궤도에 올랐는지 우려가 여전한 이유 중 하나로 김 후보자 인선을 꼽으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장 출신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신한은행에서 2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침해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금융거래와는 관계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밤에 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바로 시스템을 차단하고 금감원에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인공지능 에이전트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외부 해킹 세력을 통해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도한 비정상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는 별개의 채널로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딴 은행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이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등과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를 향해 외부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 등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증 없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조회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미흡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1심에서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기애 기자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2심에서도 징역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 시장이

0: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선별 제출된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로 규정하며 반박 증거로라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 따르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 오 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명태균 씨 주장처럼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도 아니라며 결국 김 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에 선별 제출 주장에 다른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1: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들어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0: 재판부는 오는 2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는데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4: 경찰이 구속영장에 한 차례 반려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보안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면피성 수사를 한다고 비판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경찰이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추가 조사입니다. A씨는 출석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6: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7: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입니다.
6: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려를 받기 위한 면피성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이고요.
5: 김 의원 혐의는 자범 수준이라 검찰이라면 1, 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로 김 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6: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검찰 수사 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검찰 폐지에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실 제1호 당사자가 아니신가.
5: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취업 특혜와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무산된 만큼 김 의원을 보좌했던 A씨에게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증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와 진술 등을 보완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8: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첫날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1년 넘게 끌어온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9: 고 유경수 여사 서거 과정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심경이 담긴 이 친필 편지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감독과 제작사에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0: 흰 종이 상단에 1974년 8월 17일 일자와 함께 이것이 웬일이냐라는 손글씨로 시작되는 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 서거 이틀 뒤에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글입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갔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로 당시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심경이 담겼습니다. 편지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에겐 유족이 살아있는 만큼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11: 영화 상영 중단을 포함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7: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엉군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10: 당 안에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왜 한마디 없느냐고 쏘아붙이거나 스타벅스, 배재고엔 근조 화환까지 보내더니 다 어디 갔느냐며 측면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 영화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는 점이

0: 배우 외모를 언급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탄압 버릇 버리지 못했다고 날 세웠습니다.
1: 시사회를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2: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1: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입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3: 주진우 의원이 배우 유해진 씨를 향해서
2: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배우 외모를 조롱하고 색깔론까지 씌우는 것은 비평이 아니라 인신공격일 것입니다.
0: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법적으로도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4: 네, 내란 농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면서 반발에 나섰는데 이 실제 제명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윤석열 내란이 아니오.
2: 김태규 국민의힘 아니죠. 의원입니다.
5: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오.
6: 내란 아닙니다.
7: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8: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2: 이정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8: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7: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9: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2: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7: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0: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2: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10: 선포합니다.
7: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1: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 하늘에서 돈다발이 정말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사례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금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2,500만 원 돈다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10일 헌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는 빌라 옆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이 돈다발을 발견했는데요. A씨는 이 돈을 갖는 대신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 재물포경찰서는 즉각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문 감식이나 CCTV 확인은 물론이고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인근 주택을 돌면서 수소문을 했지만 끝내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처음 경찰에 신고했던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 공고를 한 뒤 6달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민법 조항 때문입니다. A씨는 2,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 등을 제외하고 1,923만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주인 없는 돈다발이 발견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항상 횡재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7,500만 원을 발견했지만 경찰이 돈다발 띠지 등을 확인해 11일 만에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산 김치 냉장고 바닥에서 무려 1억 1천만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한 달여에 걸친 탐문 수사 결과 숨진 60대 여성을 주인으로 확인하고 유족에게 돈을 반환했습니다. 만약 정말 주인이 없는 돈다발을 발견했더라도 하나 더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서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4: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요트의 간판 하지민은 통상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6: 1, 2세트를 내리 승리한 우리 대표팀이 3세트에서도 초반 타이완의 공세를 안정적으로 막아냅니다. 10분 이후 반격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타이완 본진에 깊숙이 진격해 총공세를 이어가자 30분 만에 화면에 빅토리가 뜹니다. 3-0 완승. 조별리그부터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우리 대표팀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카 김도누가 미드라이너로 나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본 화이커 이상혁은 후배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나라 요트의 간판 하지민이 아시안게임에서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9점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3연패 이후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최종 레이스가 무풍으로 취소돼 4연패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날렸습니다. 김창주, 이경주조는 혼성 딩기에서 은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남자 골프 3라운드. 파5 13번을 해서 김주영이 친 두 번째 샷이 홀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3라운드에서 이글 한 개와 버디 다섯 개, 보기 두 개로 다스타를 줄인 김주영은 중간 앞에 12언더파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주영의 활약에 우리나라는 단체에서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한국 여자 축구가 2016 아이치나구의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일본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중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전반 4분 프리킥 상황에서 터진 노진영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이번 승리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중국과의 국가대표팀 맞대결에서 11년 만에 승리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모레노 후의 세 번째 A매치, 베네수엘라와의 이 친선 경기가 1시간 뒤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4로 크게 진 충격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13: 네,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4: 네, 경기 시작이 저녁 8시인데 현재 이 경기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3: 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경기장 주변은 모레노호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로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30분쯤 전엔 양팀 선수들도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축구 팬들의 시선은 직전 두 경기에서 완승과 완패의 롤러코스터를 탄 모레노호가 오늘 경기에선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전에서 1-4로 완패했습니다.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에 공을 자주 뺏기고 역습에 수비 뒷공간이 뚫린 게 패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모레노 감독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루과이전에서 나타난 실수를 교정하는 데 집중했다며 선수들과 단체 그리고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공격과 전원 수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4: 11명 모두 공격하고 11명 모두 수비하자는 게 주된 개념입니다. 승리하는 팀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선수들이 팀 전체를 위해 개인적 목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3: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두 경기를 뛰지 않았던 황인범이 선발 명단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제와 어제 훈련을 모두 소화한 황인범이 오늘 출전하면 우리의 중원 장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팀이 참패하며 빛이 바래긴 했지만 주장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에서 A매치 58호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늘도 득점할 경우

0: 타전 감독을 넘어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1: 네, 모쪼록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이번에 맞붙는 베네수엘라 과연 어떤 팀입니까?
0: 피파 랭킹으로만 따지면 48입니다. 우리의 랭킹이 32위니까 16계단 아래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매우 좋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레노 감독의 평가 직접 들어보시죠.
2: 경기장 전역에서 1대1 개인 마크를 하는 팀이다 보니 공간 찾기 쉽지 않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느 남미 팀들처럼 호전적입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0: 베네수엘라의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은 우루과이전 때처럼 대표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레노 감독이 언급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이번 베네수엘라전을 통해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노 감독이 애초 계약 기간에 치러야 할 A매치 6경기 가운데 이번이 세 번째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3: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재해석한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감독,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평론가나 관련 기업까지 논란에 휘말렸는데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주신님. 안녕하세요.
3: 네, 계속해서 암살자들 영화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역사 왜곡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4: 네. 진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법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각색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범죄의 피해자,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살인의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 사실을 각색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상업영화라고 보고 있고 상업영화는 본질상으로 허구로 창작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허구, 창작의 기초에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영화가 계속 제작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도덕적인 어떤 주장들이 영화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 자체가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의 가치이고 창작의 영역인데 이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로 갈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 유경수 여사의 사건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있는 듯한 암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화감독 허진호 영화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제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제작진의 의도와는 또 관객들의 해석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4: 일단 영화의 결말은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 가능성 중에는 말씀하신 배우설도 일부 상상력에 기초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능성을 자체 사실로 왜곡해서 잘못 해석해서 역사를 왜곡되게 볼까 봐 염려되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인 실존 인물 사건을 각색한 사건들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불명예스럽게 나와서 후손들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근래에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열린 결말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런 논란을 통해서 그런 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건의 실체는
3: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재해석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8: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7: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8: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0: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자릿수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춘천은 7도, 안동 8도, 전주 9도 예상이 되고요. 일부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동부에는 첫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전주는 25도, 대구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유사거리에서 미아 역쪽으로 1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월드컵로도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교통량이 꾸준히 편이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평교 쪽으로는 3, 4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도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 5천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BNK 부산은행도 외주사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등 은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에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근 기자, 먼저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5: 네, KB 국민은행은 외부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30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0: 은행 측은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으로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직장명입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도한 비정상적인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는 별개의 채널로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NK 부산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외주 직원의 신상정보 11건이 유출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BNK 부산은행은 어젯밤 9시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외부의 웹서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면서 공격은 차단했지만 후속 점검 과정에서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은행은 시스템 접근과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꼽히는 은행마저 AI 활용 공격에 당한 건데요. 금융당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0: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등과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정보 유출 사건과 공격 유형 등을 공유하고 금융권 보안에 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를 향해 외부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 등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증 없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조회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미흡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침해 시도가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와 공격 수법 등을 관계 기관, 금융회사와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남북 군사 충돌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까지 기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과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 외교장관은 사과를 포함한 발표 수위와 표현 방식을 놓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쟁을 외교적 오해라고 언급하자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군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지적했습니다.
4: 승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크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3: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5: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4: 송영길 대통령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입니다.
5: 더 추가 안 나오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거죠.
1: 대사 소환은 상대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경고하는 초치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외교적 대응입니다. 물밑 협의 중인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사과 수위와 발표 내용에 따라 외교 갈등 봉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아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만에 또 담화를 내고 지뢰 폭발 사고에 신중히 접근하며 남북 대화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1: 아래에서는 북한 탓하고 윗선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운운하느냐면서 광대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2: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만 이틀 만에 다시 등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래 것들은 북한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느냐고 조롱한 겁니다. 김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가 한국의 자작극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도발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선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정권이 무인기로 평양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야말로 진짜 도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진행형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진짜 목표는 한국과의 악연을 영원히 끊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마주할 일 없게 동물조차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자작극 프레임을 굳히기 위해 정권 실세인 김 부장을 재차 앞세워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 분계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1: 북한이 응할지가 관건인데 지금의 남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은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며 남한 자작극을 주장했습니다. 휴전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세운 편말이 20%도 남아있지 않아서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걸 노린 겁니다.
5: 73년이 지났잖아요.
6: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5: 이게 철제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밑에는 이제 나무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몇 년만 지나도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데 녹은 녹대로 썰고 이거는 그냥 넘어지고.
4: 군사 분계선은 직선이 아닌데다 편말 사이에는 별다른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남북 간 마찰은 수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 분계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북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8: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7: 적어도 군사 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그런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4: 북한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남북 간 모든 연락을 끊은 북한이 최근에 적대적 분위기 속에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9: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10: 예.
9: 그러니까는 이 개성에
8: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9: 폭파해버렸죠. 판문점의 연락처를 끊어줬고 동서의 군 통신도도 끊었습니다.
4: 더구나 북미 대화를 저울질하며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늘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첫날부터 중수청에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1: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고소 고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0: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건물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각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11: 그 민원 기다리고 계신 민원인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0: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에 줄 선 건 제약사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식약처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1호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12: 그 책임이 방관되어 온 것에 대해서
13: 김경윤 전 코리아 대표입니다.
12: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14: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1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입니다.
14: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15: 확인한 바로는 단 1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13: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0: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2시간여 만에 본청 민원실에 고소고발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고발로 장사진을 이룬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안착해 수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에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17: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순에
1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흔들던
17: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16: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18: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1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8: 개혁의 성태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16: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에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19: 잘못이 있다고 해서
1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9: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16: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친윤 검사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공유하고 세상사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신한은행 등 은행권 AI 해킹 사건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 은행권을 둘러싼 정보 유출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입니다. KB국민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은 오늘 4사

0: 착수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총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 재산으로 38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두 채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절반 등 17억 1,743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와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1: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1심에서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2심에서도 징역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선별 제출된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로 규정하며 반박 증거로라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 따르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 오 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명태균 씨 주장처럼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도 아니라며 결국 김 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특검의 선별 제출 주장에 다른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1: 재판부는 오는 2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는데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에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번더 살피고 한번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10월 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중에서 알라혼 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중에서 알라혼 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정확히 10년 전인 2016년 10월 2일은 영국의 지휘자 네빌 마리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향년 92세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빌 마리너가 남긴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마리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했고요. 1958년에는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를 창단합니다.
1: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가 실제 장소 이름이잖아요.
0: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처음 연주회를 열면서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악단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내악단으로 출발했지만 바로크와 고전 음악을 중심으로 수많은 음반을 남기면서 세계적인 악단으로 성장했죠.
1: 이 네빌 마리너와 이 악단의 이름을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0: 바로 아마데우스.
1: 네, 1984년 개봉한 이 밀로스 포먼 감독 영화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네빌 마리너가 직접 선곡을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를 위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
0: 영화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나오죠. 이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중 1악장,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중 1악장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1: 이 아마데우스는 영화도 크게 성공했지만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사운드 트랙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0: 덕분에 네빌 마리너 하면 모차르트, 모차르트 하면 네빌 마리너를 떠올리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1: 근데 그의 긴 모차르트 이야기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0: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바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등장합니다. 2016년 4월에 네빌 마리너와 성 마틴 인더필즈

0: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가지면서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협연했습니다. 이 연주회가 끝난 뒤 마리너가 손여름의 연주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함께 녹음하겠니?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여름은 두 달 뒤 런던으로 가서 모차르트의 협주곡 21번을 녹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음반이 나오고 다음 녹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죠.
0: 다음 녹음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같은 해 오늘 2016년 10월 2일 네빌 마리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손여름과 함께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 마리너가 살아생전에 남긴 마지막 녹음이 됐다고 해요.
1: 바로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전 남편입니다. 남편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서 결국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랜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조정 조서에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전세계약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 이자도 제가 부담해온 집입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고 내민 건 이혼한 이후에 서로 다투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몇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그 돈을 상속받았다면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소장까지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과정만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법원 조정으로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2: 네, 조정으로 이혼을 하기 위한

0: 절차는 소송으로 유언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3, 4개월 이내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소장이 두 건이나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 또 하나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동생이 낸 소송인데요. 김수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텐데 네. 갑자기 두 가지 소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지치시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나시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먼저 그러면 전 남편이 낸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조정조서에 분명히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나 소송하지 않기로 적어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이 다시 전세보증금 달라 이렇게 소송 제기했는데 이거 가능한 걸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것을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1: 네.
0: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합의가 있은 이후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 조정 당시 부재소 합의를 한 부부 중 한쪽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실질이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다툼이라면 부재소 합의에 반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의 경우도 전 남편이 채권 양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실질은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은 조정할 때 보증금을 주기로 이제 구두로 따로 약속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한 이후에 나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법원 조정조서에 적힌 공식적인 내용과 다른 이제 구두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네.
0: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힘을 가진 처분 문서입니다.
1: 네.
0: 이런 처분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헌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주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1: 네.
0: 사연자분 사연처럼 조정조서에 금액, 연금 분할, 면접, 교섭 일정까지 세밀하게 정해놓고 유독 그 큰 금액의 보증금만 빠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이제 전 시동생이 낸 소장을 이제 한번 보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사연자분의 사업 대출을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0: 네, 이 부분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1: 네.
0: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물상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금전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서 상속됩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유한 청구가 맞습니다.
1: 네.
0: 다만 그 대출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었다면 원래 이혼재산 분할 때 함께 정산되어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는지 정확한 변제 금액과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한꺼번에 두 건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 그리고 이제 시가 가족들의 대여금 소송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퉈야 하고 어떤 자료 확보해두는 게 중요할까요?
0: 네, 우선 전 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에서는 조정조서 원본과 조정 당시 오갔던 문자나 대화 기록들을 전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네.
0: 채권양도소송에서 부재소 합의 위반이라는 본안장 항변을 가장 먼저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구상금 소송에서는 그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자료들을 챙겨서 혼인생활과 관련된 공동 채무였는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소송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제기된 만큼 두 사건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그림을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 조정 당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재소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조정조서와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생전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이 구상금 청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 돈의 성격,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서 대응하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도 23도, 광주 25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잠원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고속터미널에서 3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 잠시 속도가 떨어지고요. 수색로도 수색교에서 수색역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군자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 서행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신한은행에서 2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침해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 등이고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에서도 인공지능 에이전트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외부 해킹 세력을 통해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해 4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거죠?
2: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는 어제 신한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0: 주요 시중은행이 해킹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확정되면 이번 사건은 오늘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됩니다. 다만 경찰이 사안을 인지해 정식 수사를 개시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진 만큼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는 어제 신한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해킹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확정되면 이번 사건은 오늘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됩니다. 다만 경찰이 사안을 인지해 정식 수사를 개시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통보하도록 정해진 만큼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보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에 대비해 지주사 SK 주식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태원 회장. SK는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 165만 3,924주, 약 9,440억 원 상당을 한 달 뒤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 분할액과 같은 규모로 SK는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유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 표 회장이 지분 일부 매각에 나선 겁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표 회장의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지분율도 30% 이상을 유지합니다. 5,440억 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SK 측은 투자자가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개시일은 다음 달 2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천억 원은 증권사의 주가 수익 수합, PRS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대학 기간은 3년, 이때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이 기간 최 회장은 계약 상대방과 기업 가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최 회장은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는 최 회장이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회사 역시 기존의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전남 광주에서 누군가 스쿠터로 9살 여자아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나 공분을 샀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스쿠터를 운전했던 태국인을 다름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미 마약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추석 명절 연휴 전날이던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탄 전동 스쿠터가 9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아무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치아가 빠지는 등 영구치 3개를 잃을 상황일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4: 이렇게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5: 피해 아이 아버지입니다.
4: 뒤집히더라고요. 막 피 흘리고 있는데 막 그랬다길래 그냥.
3: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적한 결과 운전자는 36살 태국인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목포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0: 최근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1: 제보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목포서에서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체포를 해간 것 같다가 담당 형사가 마약관리법 위반 그걸로 해서 일단 뺐다고.
0: 지난 2018년에 입국한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상태로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쿠터도 무면허 상태로 몰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남성은 거듭된 추궁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1: 처음에 안 했다고 강력풍이 험난에 들어보고 나한테
2: 경찰
1: 그거 안
2: 관계자입니다.
1: 했다고 그러더니 추궁해갖고 계속 제보 온다 믿다 그 자백해라 달래가지고 인정했어요. 시인했어.
0: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전동스쿠터 운전자와 동승자 여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코레일은 암표를 판매한 철도 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치하고 차내 검표를 강화해 생성형 AI로 승차권을 위조한 승객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AI 위조 승차권을 제시한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 고 유경수 여사 서거 과정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심경이 담긴 친필 편지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감독과 제작사에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흰 종이 상단에 1974년 8월 17일 일자와 함께 이것이 웬일이냐라는 손글씨로 시작되는 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 서거 이틀 뒤에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글입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갔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로 당시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심경이 담겼습니다. 편지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에겐 유족이 살아있는 만큼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6: 영화 상영 중단을
2: 유영하
6: 포함해서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5: 당 안에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왜 한마디 없느냐고 쏘아붙이거나 스타벅스, 베제고엔 근조 화환까지 보내더니 다 어디 갔느냐며 측면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 영화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는 점이나 배우 외모를 언급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탄압 버릇 버리지 못했다고 날 세웠습니다.
7: 시사회를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2: 최민희
7: 무슨 세계적인
2: 더불어민주당 수석
7: 망신입니까?
2: 최고위원입니다.
7: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8: 주진우 의원이 배우 유해진 씨를 향해서
2: 전용기
8: 북한상이라고
2: 더불어민주당
8: 했다고
2: 최고위원입니다.
8: 배우 외모를 조롱하고 색깔론까지 씌우는 것은 비평이 아니라 인신공격일 것입니다.
5: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법적으로도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송북구 유씨집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는 매일 오후 4시 반에 시작하고 20명가량 참여할 예정이라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행사에도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 영상

0: 상임위는 작품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오는 5일 무효 시사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암살자들 출연 배우들의 개막식 참석과 야외 무대 인사, 액터스 하우스 이민호 행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윤석열 내란이 아니오. 그러니까
2: 아니죠.
1: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오.
2: 내란 아닙니다.
3: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5: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4: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6: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4: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7: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8: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에서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만에 또 담화를 내고 남북 대화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북한 탓하고 윗선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운운하냐며 광대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11: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10: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만 이틀 만에 다시 등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래 것들은 북한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느냐고 조롱한 겁니다. 김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가 한국의 자작극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도발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선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정권이 무인기로 평양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야말로 진짜 도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진행형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진짜 목표는 한국과의 악연을 영원히 끊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마주할 일 없게 동물조차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자작극 프레임을 굳히기 위해 정권 실세인 김 부장을 재차 앞세워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0: YTN 강민경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파주가 6도, 철원 5도, 대관령은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확장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륙 곳곳에서 한 자릿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3도, 전주는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요란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져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5도, 습도는 39%입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2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7.19%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정비는 조금만 달라져도 1년, 5년이 지나면 내 자산에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월 달에는요, 단순히 얼마를 더 벌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매달 내고 있는 이 보험료와 고정 제출이 적정한지, 불필요하게 세고 있는 돈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내 자산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도 귀 기울여주시고 알찬 정보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벌써 10월입니다. 진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프닝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남은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진짜 뭘 더 할까보다는 뭘 더 지킬까를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시간이 되게 빠르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한 게임 한 게임의 중요도가 크듯이 우리 인생도 10월, 11월, 12월 요 달들만 잘 마무리하더라도

0: 왠지 1년을 보람차게 보냈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1: 맞아요.
2: 네. 저는 이제 두 달이 더 지나면 한 살이 더 먹기 때문에 1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하는 기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은 올 한 해 잘 점검하고 대비해서 다가올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요.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립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에 문자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0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희 집 가정의 보험료는 4명이서 9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도 괜히 좀 부담도 되고 진짜 우리 가족이 보험 점검의 대상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 점검을 해봐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 보험이 정말 문제성 보험인지 점검 대상인지를 좀 전문가 만나기 전에 직접 체크해 본다면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냥 신청한 건데 저까지 상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맞아요.
1: 그래도 저희가 상담이 많더라도 최대한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우리 집은 지인한테 보험 잘 맡겨서 잘 가입한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점검 대상이 우리 집이 보험 점검 대상인지를 간단한 게임으로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0: 간단한 게임으로 알아본다. 제가 또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부욕도 엄청 불타오르는 편이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예전에 손병호 게임이라고 해서 탤런트 손병호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행했던 게임입니다.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만한 방법이 없기도 하죠.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님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0: 저 들었어요. 오른손. 네.
2: 자,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될 때마다 하나씩 손가락을 접으시면 되는 건데요.
0: 네.
2: 첫 번째로 나는 우리 집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보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접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집 보험료가 월 수입의 20%가 넘는다. 역시 접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험증권에 갱신형 혹은 뭐 갱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면 또 접으시고요. 네 번째로 보험증권에 적립보험료라는 항목이 비싸거나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접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보험에는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이라는 항목이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단어만 보인다. 접으시면 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따라서 손가락을 접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따라하면서 한번 짚어봤거든요. 저는 한 개 접었습니다. 한 개. 세 번째, 보험증권의 갱신형 혹은 갱이라는 말이 보이는 특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접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다섯 개의 손가락 중 몇 개를 접으면 보험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지금 윤성혁 전문가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말씀드린 항목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접으셨으면 보험 점검 대상인 거죠.
0: 저도 대상이네요.
1: 한 번은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노멀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요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제가 있는 항목들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는 세 손가락 이상 혹은 다섯 손가락 다 접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손가락 하나를 접었으니까 저도 재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수술, 간병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저희가 방송에서 보장성 보험료는 월 수입의 최대 15%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월 수입이 한 500만 원이라면 75만 원 이상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많이 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월 수입의 20% 많게는 뭐 40% 넘게 보험료를 지출하시는 가정도 꽤 많거든요. 보험이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게끔 가입하는 거지 만약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를 너무 과도하게 지출해서 다른 목적 자금이나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1: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분은 내 보험의 갱신형 혹은 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오를 때 깜짝 놀라시거든요. 갱신형 보험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시기까지 보험료 납입을 계속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너무 오른 보험료 때문에 연금 받아서 보험료만 계속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기회에 꼭 보험증권을 살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증권에 갱신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보험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2: 맞습니다. 뭐 세세한 특약까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는 항목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굵직한 꼭 대비해야 하는 주요 진단비 같은 것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다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건 도대체 왜 문제인 거예요?
0: 네, 지금 네 번째 손가락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증권에 보면 적립보험료가 비싸게 들어가 있거나 보장보험료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게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싼 보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적립보험료는 보장 내용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간이 끝나면 그때 돌려받는 거거든요. 요즘 예전에 뭐 80세, 7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요즘에 보험의 만기는 보통 몇 세죠? 짧아도 보통 90세, 100세로 가입하시거든요. 내가 보험에 열심히 적립한 돈을 90세, 100세 가서야 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5만 원,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높아졌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상하게 보장 내용은 별로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험 점검을 통해서 아깝게 세는 적립보험료를 바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뇌혈관과 심혈관, 허혈성이라는 항목이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단어만 보인다인데요. 현장에서 보면 보험 점검을 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가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혈관질환입니다. 혈관질환은 크게 뇌혈관과 심혈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혈관질환을 보장받는 특약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각각 보장 범위가 다 다르죠. 뇌혈관과 관련된 특약을 살펴보면 뇌혈관 진단,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점수를 매겨보자면 뇌혈관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뇌졸중은 60점. 뇌출혈은 10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뇌질환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나 뇌혈관 수술비로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심혈관과 관련된 특약을 살펴보면 심혈관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심장질환이나 허혈성으로 가입하신 분은 100점,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은 10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보험점검이 시급한 것입니다.
2: 그렇겠네요. 오늘 일단 사연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1908번님은 다섯 개의 손가락 중 몇 개를 접으셨을지 궁금하고 충분히 자가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재무점검 보험 상담 보장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볼게요. 556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0: 50세 여성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주셨던 그 보험을 이제는 네가 돈 버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제가 내고 있습니다. 실비가 포함돼 있긴 한데요.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3억, 고도 후유장애 2억, 상해 사망 2억 등등 실비 포함해서 한 건에 24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 불필요한 보장은 뺄 수 있다고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보험료 부담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보험 한 건에 24만 원이면 사회초년생한테는 진짜 부담이 되죠?
1: 네, 맞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예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줬던 보험을 나중에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계약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서 내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사연자분은 그래도 효녀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자 변경에서 보험을 물려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싸다고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엄마한테 혼날라고.
1: 그래도 뭐 해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사연자님이 3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1세대, 2세대 실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한 건에 24만 원의 보험료는 좀 과한 게 맞는 것 같고요.
0: 맞아요.
1: 더 중요한 부분은 24만 원의 보험이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에 앞서서 이게 24만 원만큼 가치가 있는 보험인지를 판단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0: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료가 과한 것도 물론 문제인데 과연 이 돈의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2: 네, 일단 저희가 보험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정확하게 어떻게 줄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험료가 부담돼서 특약을 줄여야 할 때 그 가이드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증권을 보면 의외로 굳이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특약을 잘 골라내서 삭제하면 보험료 절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선 보험증권을 보면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줄일 수는 있지만 삭제는 불가능해요. 반면 이걸 제외한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0: 근데 불필요한 특약을 먼저 찾아낸다라는 게 사실 일반 소비자는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분들이야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특약들은 정말 보험금 청구율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보험입니다를 알지만 저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1: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반 분들에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전 실손보험이 보장면이나 자기부담금 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실비가 특약하는 실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암이나 뇌, 심장 쪽 진단비가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던 상해 80% 이상, 뭐 후유장애 80% 이상은 내 몸이 다쳐야지, 80% 이상 내 몸이 다쳐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물론 확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내 몸에 80% 이상 다치면 코마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잖아요. 결국 확률이 희박한 이런 특약들은 삭제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고도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결국 확률이니까요.
2: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자 보내신 사연자님의 결혼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상해 사망 2억 원도 너무 과도한 보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처럼 사망의 원인과 상관없이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도 사실 30세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보험인데 상해를 원인으로 해서만 지급되는 상해 사망을 2억 원씩이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 에게는 몇몇 특약이 꼭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골라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0: 그렇겠네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5567번님도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전화드려서 정확한 내용 파악 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한 10 5분 좀 더 흐른 상황인데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481번님, 6619번님, 5327번님의 상담 요청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필요한 가정 간단한 게임으로 파악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과도한 보험 슬림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 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사연,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속 터지는 아내입니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직원까지 줄였는데요. 이상하게 줄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세 식구 보험 22건에 190만 원의 보험료인데요. 아니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희 집 얘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1: 아 여보 이번 달부터 우리 진짜 이거 허리띠 졸라매야 돼. 아우 가게가 지금 너무 힘들어. 계속 적자라고. 불도 바로 끄고 전기세도 아끼고 장 볼 때도 100원이라도 깎으란 말이야. 휴지도 4칸 이상 절대 쓰지 말고.
0: 어휴 이 화상아 당신이나 잘해. 당신 보험료가 190만 원에서 반에 반만 줄였어도 내가 원하는 여우 명품백 하나는 좀 사봤겠다.
3: 형,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진짜 이거 보험 하나 들면 손해 절대 안 봐.
1: 야, 성혁아, 우리가 어떤 사이냐? 그동안 우리 사이 관계를 생각을 해봐. 남자는 의리, 형만 믿어. 야, 어디다 사인할까? 형이 시원하게 사인할게.
3: 아, 고객님, 이거 금리가 진짜 대박 상품이에요. 적금이다 생각하고 넣어보세요. 저도 보자마자 가입했어요.
1: 어이, 그래요? 우리 윤 과장님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어디다 사인할까요?
0: 봐라. 어? 이렇게 든 보험만 22개야. 이번 달에 우리 가게 손님도 없는데 190만 원 어디서 구하냐고. 아유 얼굴 좀 치워. 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그냥 화딱지 나니까.
1: 나 지금 인신공격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약관 대출 받아서 이거 내면 된다고 그래. 수진아 중요한 게 사람하고 관계란 말이야. 내가 의리 빼면 시체잖아 시체.
0: 아니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게 박살을 내놓냐고. 보험 지키려고 대출받는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아. 집에서는 휴지 한 칸도 아껴 쓰는 짠돌이 절약왕. 밖에서는 거절도 못하는 보험계 큰손. 아니 이제는 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보험료를 내자는 상황인데요. 셀 수도 없는 우리 집 보험. 제발 좀 필요한 것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굿모닝 구조대 여러분들 저희 집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제 속이 막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언니 어떻게 남편분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대차게 사인해. 혹시 연예인은 아니신가 싶은데 보험 너무 많이 가입해서 유지하기 힘들고 가게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업이 잘 될 때야 보험을 좀 이렇게 많이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 사업이 요즘처럼 좀 힘들 때는 이게 부담된 거죠. 그러니까 만나 뵈니까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성격이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뭐 보험회사 들어갔다면 보험 하나 해주고 은행에서 보험 하나 권유하면은 또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3인 기준 가족 보험이 22건이나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뭐 적게 벌 땐 600, 많이 벌 땐 800 정도 수입이 발생하신다니.

0: 보니까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로만 한 200 내고 계시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게 내시고 있는 건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분이 사이좋게 9건씩 해서 총 18건.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총 4건으로 합하면 무려 22건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무분별하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수입이 적은 달에는 기존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니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2: 그러게요. 아니 약관 대출도 엄연한 대출이잖아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새로 빚을 지면서 이 보험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건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보험료도 190만 원이면 상당한데 굿모닝 구조대원 구조 요청하실 만했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로 느껴지는 우리 남편분의 보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양원서님이 자꾸 남편분을 갖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분 되게 성격이 쿨하시다니까요. 우선 남편분은 한 달에 보험료가 75만 원. 총 8건의 보험 중에 납입 완료된 보험 2건이 있는데요. 네. 우선 납입 완료된 건강보험의 진단금 보장이 대부분 70세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장기간이 지금 너무 짧은 거죠.
2: 그러네요.
0: 이게 보험료는 45만 원임. 그리고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했고 또 종신보험을 3건이나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를 내지만 사망보 보장은 총 합쳐서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사망보장, 남편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사망보장을 전부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출이 2억이나 남아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망보장 1억 2천 납입 1억 2천은 납입보험료 대비 좀 작은 금액이기도 하죠. 지금도 종신보험에 45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 3억을 준비하는 건 보험료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은 종신보험을 정리하고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했고요. 매월 11만 원의 아내분 니즈대로 사망보장 2억을 해결했습니다.
1: 네, 또 갱신형 상품도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상승폭이 그전에 비해서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죠? 이때쯤에 은퇴를 하게 돼서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겠죠.
2: 그렇죠.
1: 예, 소득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면 정말 국민연금 받아서 보험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거나 뼈대가 튼튼한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갱신형을 보완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메인 보험이 부실한 상황에서 갱신형 보험만 잔뜩 가지고 가는 건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해요.
0: 네. 그래서 남편분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을 일부 정리하고 은퇴 전에 납입이 끝날 수 있게 15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을 도와드렸습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은 1세대 실손보험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원래 없던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특히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했고요.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질병 보장이 가능한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총 31만 원의 보험료로 실손과 상해, 운전자 간병, 그리고 3대 질병 보장까지도 비갱신형으로 튼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2: 처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험료 과한 게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을 텐데 막상 보장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보장 기간도 너무 짧고 중복 특약도 많았습니다. 청취자분도 이 상황 알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분이라도 문제 해결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아내분과 자녀 보험 점검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문가 도움받아 보장 점검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쿨한 남편분이라고 했지만 속이 하나도 안 시원한 남편분의 보험 가입으로 인해 과하게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지출 많았던 가정에 재무

0: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내분의 보험도 이제 살펴볼게요.
1: 네, 아내분 보험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무려 78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0: 아유, 많아요.
1: 예, 역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가입한 지 15년이 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해지하자니까 좀 아깝고 계속 내자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 아래에 특약들이 있었는데요. 암 진단금과 수술 특약 등은 요즘 보험보다 좋은 항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줄여야겠고 해지하기는 아깝고 이런 종신 보험은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중복되는 상해 보험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비는 유지하면서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간병보험만 보충해서 보험료를 29만 원으로 대폭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분 보험은 덜 중요한 부분만 속가내고 몇 가지 필요한 보장만 보충해서 큰 부담 없이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죠.
0: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어떻게 보험으로 다 대비하겠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돈 많이 내지 않게 가성비 있게 보장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윤성혁 팀장님이 그걸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했던 자녀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이것도 좀 심각한데요. 고등학생 자녀 보험이 4건에 무려 36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제일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게 CI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고 사망보장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인 자녀에게는 맞는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보장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데 CI보험을 유지한 채로 이 부분을 채운다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I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진단금을 채우고 종수술비와 표적항암, 암 주요 치료비까지 채워드렸는데도 기존 실비 포함 15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0: 쭉 들어보니까요. 보장은 좋아지고 갱신형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바뀌고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 보험료 많이 줄였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그래서 청취자님 가정의 보험이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정리를 좀 싹 해볼까요?
1: 네. 기존에 청취자님 세 분 가족의 한 달 보험료가 거의 200만 원이었는데요. 불필요한 보장은 정리를 하고 보장기한이 짧았던 부분은 보장기한을 연장해드리고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3인 가족 기준 매월 75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취자님은 매월 115만 원가량의 피 같은 돈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당연히 약관 대출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고요. 보장은 더 탄탄해지고 비갱신형으로 바뀌면서도 이 줄어든 115만 원의 여유 돈은 현재 사업이 다소 어려운 걸 감안해서 당장은 사업자금으로 활용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연금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0: 좋습니다. 현재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었던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절감시켜서 어려운 사업장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115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라는 점 자체가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재정 경제 상황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과한 보험료 때문에 일을 더 늘려야 할 지경이라면 일을 더 늘려서 내 몸을 혹사시키기 전에 우리 집 보험료가 과한 건 아닌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료가 어디에서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건지 굿모닝 굿나이프가 무료로 보험 점검 받을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다섯 손가락의 풍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0: 맞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인 내일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때이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곳곳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예상이 되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레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영남 동해안 곳곳에 또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이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리는데요. 멀리 남구미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산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를 지날 때까지 짧은 구간 밀리고 있고요. 동호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5: 오늘 0시를 기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6: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8: 중수청은 절제를
9: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8: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돌려내기 위해서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
9: 후보자입니다.
10: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7: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 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출범 첫날 중수청은 직원과 민원인으로 북적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6: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1: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안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2: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요.
13: 공소청 민원입니다.
12: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11: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이처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6: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고소 고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허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건물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각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15: 기다리고 계신 민원인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4: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에 줄 선 건 제약사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식약처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1호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16: 그 책임이 방관되었던 것에 대해서 비전 코리아 대표입니다. 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4: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17: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1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입니다.
17: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18: 확인한 바로는 단 1도 수사가
13: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8: 전문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이르도록 했습니다.
14: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2시간여 만에 본청 민원실에 고소고발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고발로 장사진을 이룬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안착해 수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5: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 중수청장이 과거 검사로 재직할 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2월 22일 정오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에서 1.2k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청장은 이 일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뒤 검찰을 떠났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해 특검 보호를 맡았습니다. 김 청장 측은 전날 가족과 소주 서너 잔을 마시고 1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된 숙취 운전이었고 당시 다리 수술 이후 복용하던 진통제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대사가 어려운 건강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사정을 소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0: 달렸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3: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4: 흔들던
3: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2: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5: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2: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에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6: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4: 정점식
6: 것이
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2: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수사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커진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선 첫날 출근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YTN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가장 먼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9: 우리 행사 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9: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8: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잇따른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9: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9: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8: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식을 열 무렵엔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신속과 완결을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 역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부분 수사 업무가 주어지면서 책임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10: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4: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입니다.
10: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8: 앞서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거듭나고 쇄신하겠다며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질 14만 경찰이 국민이 믿을 만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찰청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일 각 경찰서장이 주요 사건을 점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견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책임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휘관이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경찰서장의 수사 지휘권만 강화한다면 죄명 판단과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둘러싸고 현장 수사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경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면피성 수사를 한다고 비판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경찰이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규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추가 조사입니다. A씨는 출석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11: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등 떠밀리듯이
12: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입니다.
11: 이거는 반려를 받기 위한 면피성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이고요.
0: 김 의원 혐의는 자범 수준이라 검찰이라면 1, 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로 김 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1: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검찰 수사 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검찰 폐지에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실 제1호 당사자가 아니신가.
0: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취업 특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무산된 만큼 김 의원을 보좌했던 A씨에게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증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와 진술 등을 보완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13: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첫날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1년 넘게 끌어온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지난달 말 박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소청은 유예기간인 90일 동안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할지 수사기관에 이관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달 17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 전 본부장이 지방선거 일정을 의식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5개월여 동안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처럼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과의 협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석유 증산에 84억 불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84억 달러, 약 11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린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와의 협상, 그리고 석유 증산에 84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한번더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해킹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은 신한은행을 겨냥한 공격에 활용된 웹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쓰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센터장은 AI 기반 침투 테스트 도구가 운영됐거나 관련 환경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수 있다며, 이에 따라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해킹 과정에서 실제 이 AI가 사용됐는지는 금융당국 등 공식 기관을 통해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내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1: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는 어제 신한은행을 노린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의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경찰은 오늘 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해킹 피해를 공식화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일단 피해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 가능 여부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수사가 확정되면 이번 사건은 오늘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됩니다.
0: 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를 이제 나눠 맡게 됐습니다. 경찰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군요.
1: 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7대 범죄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막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7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에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은 중수청이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남북 군사 충돌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까지 기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과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 외교장관은 사과를 포함한 발표 수위와 표현 방식을 놓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쟁을 외교적 오해라고 언급하자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군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지적했습니다.
3: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2: 정부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 관심이 쏠리는

0: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1: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한
2: 송영길
1: 것이
2: 대통령
1: 답답한 게
2: 평화외교
1: 그렇지.
2: 특별보좌관입니다.
1: 추가 안 넣으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거죠.
0: 대사 소환은 상대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경고하는 초치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외교적 대응입니다. 물밑 협의 중인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사과 수위와 발표 내용에 따라 외교 갈등 봉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이나 DMZ의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도발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왜 이란이나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느냐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의 영수증을 갖고 있고 이란이 그런 북한과 친밀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김여정이 지뢰 도발을 자작극이라며 거짓을 설파할 때는 침묵하더니 우크라이나에는 뒷북 분노를 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윤석열 내란이 아니오. 그러니까
4: 아니죠.
3: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오.
4: 내란 아닙니다.
2: 김태규 국민의힘
5: 윤석열,
2: 의원입니다.
5: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6: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2: 이정환
6: 무엇이란
2: 더불어민주당
6: 말입니까?
2: 의원입니다.
6: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5: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7: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2: 윤용근
7: 해서
2: 국민의힘
7: 곧바로
2: 의원입니다.
7: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5: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8: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2: 가결되었음을 한명도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5: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9: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처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완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이었는데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중수청은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개문발차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2: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3: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4: 각종 자재와 비품 상자 등이 앞에 쌓여 있는 핵심 업무 시스템인 중수청 자체 킥스도 완성에 약 3년이 걸린다는 게
5: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사망했습니다.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리

0: AI
1: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2: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중수청 제막식에서는 오늘 현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어수선하다, 혼선을 빚었다. 대체로 톤이 비슷합니다.
3: 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네. 일단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주요 기관의 수장이 지금 전부 공석이에요. 아마 이랬던 게 우리 현정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초유의 상황인 것만은 맞고요.
2: 예.
3: 사실은 이게 예정됐던 시간표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실이나 결함이나 혹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에 이건 이제 야당의 반대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저항 이런 거 이전에
2: 예.
3: 여권 내부의 이견이나 자중질환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수청장을 대통령께서 지명해놓고
2: 그럼요.
3: 지금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특히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컸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나 지금 이 어떤 그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무정부 상태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무슨 뭐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도
2: 예.
3: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고 불안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다독여야 될 때 정치권에서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건 각 기관의 책임자들을 빨리 임명하는
2: 예.
3: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검찰이 맡고 있던 업무가 어디로 어떻게 분장되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사건 처리뿐만이 아니라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그 형사사법 그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 수기 작성을 했다는 얘기도
3: 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쨌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 기관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여러 가지 오늘 언급했던 점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력의 66%만으로 이제 개청을 했다 그러고 이런 와중에 이른바 스펙 쌓기용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향후에 더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4: 네,
2: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4: 이미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1: 그 정욱임 전 의원입니다.
4: 국내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요.
2: 네.
4: 무정부 상황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아나키라는 무정부 상황이 국제정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국제정치는 어떤 나라나 또는 테러 세력이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공격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 그러한 범죄를 막아주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내 정치는 바로 이런 공권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2: 예.
4: 바로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거를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면서 공소청장도 없어요. 중수청장도 없어요. 그런데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청 같은 경우는 필요 인력의 66%만 충원이 되었는데 그나마도 이 사람들 한 1, 2년 스펙 쌓고 로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2: 네.
4: 동기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그 여당 내에 진영 내에 한 세력이 마치도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집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4: 과연 이 사람들이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신속한 제도화에 의지나 역량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해킹이 벌어졌는데 이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준비가 안 돼서
2: 예.
4: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2: 예.
4: 당장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이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수사

0: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후에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보안수사보건법부터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1: 글쎄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보안수사보건법이라는 게 별도의 재정법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재 뭐 국회 의석구조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일종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예. 입법안을 내겠다 얘기하는 것 같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뭐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수사권은 직접 보안수사를 행사하는 건 없어졌고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뭐 제주 실종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과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이렇게까지 폐지해도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 보되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0: 예.
1: 정 안 되겠다면 저는 뭐 과거의 그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제도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0: 예.
1: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직은 뭐 그렇게 예상만으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수사 장치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 그 이 국가적 대응이 국가적 수사 역량이 완전히 무장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1: 여전히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공소청도 있고 공소청은 기존에 이제 검찰청 업무의 연속성에 수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업무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탄생된 기구가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새롭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해하는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 듯한 저런 언급은 야당도 조금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그렇지 시스템이 있는 건 맞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비단 이게 야당에서만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이었죠.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서 검찰주의자 반개혁 낙인으로 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부작용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 뭐 정성호 의원 법무장관 때부터
0: 네.
2: 그 내부의 강경한 그러한 그 주장에 거의 혼자서 대응하면서 이런 그 입장을 일관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0: 예.
2: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점씨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 죄송할 사람은 여당의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도 잘못이 있죠. 정말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109석 정도의 의석을
0: 예.
2: 가지고 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당에 구구 파퓰리즘부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0: 예.
2: 오히려 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경찰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경찰이 지금 경찰 업무에 더해서 지금 중수청 업무까지 해야 경찰이 지금 완전히 업무 로드가 과다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찰이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고민과 한계에 대해서도
0: 예.
2: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 예. 그래서 오늘 한 언론에서는 어수선한 중수청, 차분한 공소청, 불안한 경찰청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를 했는데요. 아직도 이 여권 내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이 김지영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그런 어떤
4: 성기홍청와대 홍보수
3: 동서석 아닌 걸로 나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좌천되고 쫓겨났던 분이거든요. 소모적인 논란을
4: 예.
3: 종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4: 예.
3: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한 생각.

0: 잔칫날인데 잔칫날 같지 않잖아요. 제가 정말 금지 온
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TV를 보내. 근데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애랑 뭐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속사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 예, 금지옥엽 키운 딸을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다. 금지옥엽 키운 딸은 누구고 이상한 애는 누구입니까?
3: 글쎄요.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송부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당 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2: 예.
3: 아니, 국회에서 검증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여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저렇게까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거부를 표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데다가 가뜩이나 지금 뭐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어수선함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기존의 이제 비판이 김지영 후보자가 친윤 검사였다.
2: 예.
3: 근데 그걸 조목조목 비판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2: 예. 뭐
3: 다섯 가지 사례를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랬더니 약간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꼴대로 옮겼어요. 친윤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행적 전체를 봐야 된다. 심지어 김어준 씨는 이게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2: 예.
3: 근데 저분들이 진짜 김지영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이제 여권 다수의 목소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이라는 게 그 개혁을 주장하고자 요구한 사람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한테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형사사법체계 서비스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인가가 핵심인 거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어야지 자신들의 그 원론이랄까?
2: 예.
3: 이제 그런 것에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더 이상 저기에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되 불필요한 논란을 여당 스스로 자처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혼란한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조금 전에 이제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들으셨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지영 후보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부적격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모두 이제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이게 이제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더라고요.
4: 네, 예. 그렇죠. 중수청이 지금
2: 행안부 소속이니까.
4: 네.
2: 예.
4: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또 보는 포인트는 처음에 이 중수청장과 관련해서 뭐 김어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또 따가운 비판들이 쭉 있었잖아요.
2: 네.
4: 그러더니 추미애 지사가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 얘기했죠.
4: 그다음에 이제 뭐 김용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세를 하는 것 같더니 지금 윤건영, 박주민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확대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지 오겹 키운 딸은 아마 중수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 분리했고 중수청에서 이제 그 주요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6%만 갖춘 채 출범을 하고 청사 내부 공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집기류 내부 전자 시스템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그걸 내놓고 이거 금지 오겹 키운 딸이라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 예.
4: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야당보다도 더 세게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실격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민주당의 세력 구도라든지 대통령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 인사청문회 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은 요번에 이 국회로 넘기기 전에도 뭐 금명간에 하면서 굉장히 그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이 일각에서는 안쓰럽다.

0: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결기가 없어갖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수청, 공소청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청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대판 한번 붙게 생겼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의는 있는 것인지
1: 예.
0: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친윤검사를 검증할 것 같고, 친윤검사 여부를.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도 송국검증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요. 비무장지대 이 지뢰 폭발의 책임을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긴장 완화 이 발언까지 여기에 대해서 광대극의 절정이다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아래 것들은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군사적 긴장 완화 의지를 표명한다.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뭐 낯설지 않은 그 북한의 수사하고
1: 네.
2: 또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봤던 건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쪽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여정이 나와서 담화를 내고 뭐
1: 네.
2: 광대국이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 같으면은 이 정도 가지고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1: 그때는 한 나흘 걸렸죠. 2015년에는.
2: 자신들이 뭐 했건 안 했건 간에
1: 예.
2: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저는 아무래도 다음 달그이 북경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서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뭔가 물밑에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우리 국정원이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1: 예.
2: 50% 이상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당히 이제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칫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게
1: 아하.
2: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1: 지금 우리
2: 그런데다가
1: 청와대가요.
2: 우리
1: 그런 우려를
2: 청와대가
1: 하고 있다.
2: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전문가들도 아니 그 그러니까 북쪽에 저런 대응이
1: 예.
2: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1: 예.
2: 조금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 사안을 통한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1: 예.
2: 이게 서부전선 25사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여정 담화에서는 계속 21사단에서 충돌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었는데
1: 예.
2: 21사단에서 MDL 침범에 대한 경고 사격 같은 게 최근까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자칫 어떻게 보면은 더큰 충돌로 이번 일을 기화로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1: 그러니까
2: 김여정의
1: 21사단 하면은 이제
2: 동부전선이죠.
1: 15사단은 지금 서부전선이고
2: 예, 21사단
1: 21사단은 동부전선인데
2: 동부전선이죠.
1: 거기서도 이제 남쪽으로 MDL을 침범했던 그
2: 그러면 이제
1: 사실이
2: 경고사격이
1: 지금
2: 있으면 퇴각했다가 뭐
1: 예.
2: 또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1: 최근에
2: 하고
1: 여러 번 있었다는
2: 퇴각했다가
1: 거죠.
2: 최근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1: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어쨌든 본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뭐 김여정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왜이 지뢰에 대한 북한 책임을 전면 거론하지 않았냐 이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1: 예.
2: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마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라고 보고 있고 그건 아무래도 다음 달에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추이를 우리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합니다.
1: 예. 다음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0: 100번을 양보해서
1: 네.
0: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 정상회담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할 때 판문점에서의 회동도 그렇고요. 한국의 정상이 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만 열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지금 정상회담 의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나기만 하면 무슨 축포라도 쏠 기세인데요.
1: 네.
0: 지금 만약에 북한의 핵 지위를 그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식의 지금 벌써부터 북한이 57개의 핵무기가 있는데 내가 있는 한 괜찮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뭘 보장할까?

0: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장교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중상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군사 분계선 우리 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은 뭐라 하면 이 군사 분계선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남북 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군사 분계선이라는 거, 비무장지대라는 거,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은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하면서 그걸 지키자고 한 거예요. 네. 비무장지대는 무장하지 말라고 비무장지대인데 이거는 군사 분계선에 자기네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작전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해놓고 무슨 네. 광대국이니 자작국이니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군사 분계선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국경선이래요. 네. 그래서 그걸 요새화한다고 하면서 자작국이라고 그러는데 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지뢰 매설하는 거 조사하다가 그런 식의 지금 중상을 당했는데 불의의 사고라고요? 이건 진짜 국민들이요. 이게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국가의 안보라는 거는 상대가 도발을 했을 때 거기 비례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상응하는 네.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 김여정이가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 끼쳐 해서 나중에 반성문 들고 나올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그 대북 정책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런 북한에 대한 희망적 관측에 국민들이 네.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는지 정말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방정책도 아니고 안보도 아닙니다.
1: 어쨌든 오늘 굉장히 조롱성 발언을 이제 김여정이 쏟아냈는데 오늘 이제 오후 늦게여서 내일 이제 청와대나 이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로 인해서 이제 또 하나 파생된 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태규 의원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가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974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사망하는 그 사건이 8.15 광복절 날 있었고 이틀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딸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 줄이자면 이제 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유영아 의원이 오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2: 그렇죠.
1: 예.
2: 그동안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3: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신이죠. 딸한테 네. 보내는.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유가족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쾌감이나 이런 게 좀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측근인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심경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 영화가 일정하게 암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이걸 반론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말씀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저 영화에 대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예. 글쎄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싶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김태규 의원처럼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 유경수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본인이 나서서 항의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두환 그 12.12, 5.18도 내란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엉뚱한 곳으로까지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자제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지금 김태규 의원까지 이제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영화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0: 일단 이 암살자라는
3: 정우김 전 의원입니다.
0: 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음모론을 사실 74년이면 현대사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먼 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런 논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논란이 증폭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화감독 스스로도 자신은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내용의 테마가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서는 상당히 참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그 한 그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그런 절망과 분노를 야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잖아요.
1: 네.
0: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참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당신들은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도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2심에서도 징역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선별 제출된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로 규정하며 반박 증거로라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 따르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 오 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명태균 씨 주장처럼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도 아니라며 결국 김 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의 선별 제출 주장에 다른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6: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7: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4: 재판부는 오는 2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는데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지주사 SK 주식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8: SK는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 165만 3,924주, 약 9,440억 원 상당을 한 달 뒤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 분할액과 같은 규모로 SK는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유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 조 회장이 지분 일부 매각에 나선 겁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지분율도 30% 이상을 유지합니다. 5,440억 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SK 측은 투자자가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개시일은 다음 달 2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천억 원은 증권사의 주가 수익 수합, PRS 방식

0: 매입으로 매각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이때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이 기간 초유장은 계약 상대방과 기업 가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초유장은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는 초유장이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회사 역시 기존의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사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금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이 2,500만 원 돈다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10일 헌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는 빌라 옆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이 돈다발을 발견했는데요. A씨는 이 돈을 갖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 재물포 경찰서가 즉각 주인 찾기에 나섰고요. 지문 감식, CCTV 확인은 물론 지역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인근 주택을 돌며 수소문까지 했지만 끝내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처음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 공고를 한 뒤 6달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이 민법 조항 때문입니다. A씨는 이 2,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 등을 제외하고 1,923만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주인 없는 돈다발이 발견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항상 횡재로 이어진 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4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7,500만 원을 발견했지만 경찰이 돈다발 띠지 등을 확인해 11일 만에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무려 1억 1천만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한 달여에 걸친 탐문 수사 결과 이미 숨진 60대 여성을 주인으로 확인하고 유족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자, 끝으로 만약에 정말 주인 없는 돈다발을 발견했더라도 하나 더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돈은 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됩니다.
2: 이 전남 광주에서 누군가 스쿠터로 9살 여자아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나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이 이 스쿠터를 운전했던 태국인을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미 마약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추석 명절 연휴 전날이던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탄 전동 스쿠터가 9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아무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치아가 빠지는 등 영구치 3개를 잃을 상황일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4: 이렇게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눈이 갑자기 뒤집히더라고요.
5: 피해 아이 아버지입니다.
6: 피흘리고 있는데 막 그랬다길래.
3: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적한 결과 운전자는 36살 태국인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목포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최근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7: 제보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목포서에서 체포를
5: 경찰 관계자입니다.
7: 담당 형사가 마약 관리법 위반 그걸로 해서 일단 뺐다고.
3: 지난 2018년에 입국한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상태로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쿠터도 무면허 상태로 몰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남성은 거듭된 추궁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7: 처음에 안 했다고 강력분이 수업 날에 들어보고 나는 자기 아니다고.
5: 경찰 관계자입니다.
7: 추궁해갖고 계속 제보 온 사람 있다. 자백해라. 달래가지고 인정했어요. 시인했어.
3: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전동 스쿠터 운전자와 동승자 여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경기 부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10명의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장에서 염산 400리터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은행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 웹서버에서 AI를 이용해 해킹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자동화 시대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입니다.
9: 보안업체 지니언스가 공개한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에 남겨진 중국어 문자열입니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텍스 AI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입니다. 오픈소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보완하는 등 보안을 위해 공개된 도구가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암시장 등에서 얻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세 없이 입력을 반복한다면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10: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입니다.
10: 시작점을 찾는다거나 실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관련 서비스나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영업 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해킹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개별적 정보도 연결 분석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 금융권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12: 은행권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협력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서드파티들이
11: 유동영 대진대 스마트 융합보안학과 교수입니다.
12: 웹페이지나 또 PC, 노트북에도 약간의 정보들 저장하거든요.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일부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9: AI 기반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네, 오늘 0시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1: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0: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1: 중수청은 절제를
2: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1: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돌려내기 위해서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3: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4: 부산 북항에 머물던 상어 북항이를 그물을 이용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두 번째 구조작업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5: 북항이를 수로가 끝 100m 앞까지는 보냈지만 그물을 더 끌고 갈 수 없어서 일단 고정하고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6: 수로 가장자리를 헤엄치던 상어 북항이가 그물 옆 빈틈을 지나갑니다. 곧바로 줄을 당겨 더는 안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물 벽을 만듭니다. 물대포를 사용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당국이 그물로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로를 가로지르는 그물을 설치하고 바다 쪽으로 조금씩 당기며 북항이가 나가도록 한 겁니다.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려는 북항이의 몸짓이 반복됐지만 단단한 그물에 막혀 무산됐고 시민들의 작별 인사가 잇따랐습니다.
7: 좋은 추억이 됐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만약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혹시나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 그런데 바닥까지 100여 미터를 남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심이 그물 높이인 6.8m보다 깊어져 바다 쪽으로 더 당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구조당국은 그물을 고정하고 북항이가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8: 여기서 더
2: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입니다.
8: 그물이 걸릴 위험도 있고 그리고 수심이 또 깊어지기 때문에 그물 밑단이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다시 개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6: 북항이는 오후 늦게까지 그물 주변에서 맴돌며 바다 방향으로는 좀처럼 헤엄치지 않았습니다. 바다 근처까지 북항이를 내보내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완전히 모습을 감춰 바다로 돌아갔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5: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지원 할인이 겹치며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4%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에는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2.9% 상승해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추석을 맞아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할인 지원이 겹쳐 4.0% 내렸습니다.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과일 물가는 10.9% 하락했습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14.8% 뛰어 8월에 이어 14%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경유는 20%, 휘발유는 11.8% 올랐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9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영향으로 컴퓨터 물가는 27.4% 뛰어 20%대 상승률을 지속했고 갤럭시와 아이폰 등 신제품 영향으로 휴대전화기도 8.3%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2.7% 오른 가운데 국제항공료는 22.5% 상승했습니다. 8월 물가가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요금 할인 기조 효과를 제거할 때 2.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 8월의 일시적인 통신요금 기존 효과를 감안하면
2: 이도원 고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10: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9: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0월 물가 상승률이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인성입니다.
4: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만에 또 담화를 내고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신중히 접근하며 남북 대화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광대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11: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만 이틀 만에 다시 등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래 것들은 북한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느냐고 조롱한 겁니다. 김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가 한국의 자작극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도발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선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정권이 무인기로 평양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거야말로 진짜 도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진행형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진짜 목표는 한국과의 악연을 영원히 끊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마주할 일 없게 동물조차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자작극 프레임을 굳히기 위해 정권 실세인 김 부장을 재차 앞세워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여야가 구체적 내용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채택이 불발됐던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 공지를 내고 결의안에는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과 안보 조건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지원 재검토 내용 등까지 결의안에 담자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설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걸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건 침략에 대한 은폐와 축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불의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침략을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과 소통하자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입장을 거론한 뒤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손부터 내밀었다며 이쯤 되면 북한의 장관이 되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군사분계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응할지가 관건인데 지금의 남북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3: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은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며 남한 자작극을 주장했습니다. 휴전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세운 푯말이 20%도 남아있지 않아서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걸 노린 겁니다.
14: 70장년이 지났잖아요.
2: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4: 이게 철제판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여기 밑에는 이제 나무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몇 년만 지나도 다 쓰러져서

0: 없어지는데 녹은 녹대로 썰고 이거는 그냥 넘어지고.
1: 군사 분계선은 직선이 아닌데다 푯말 사이에는 별다른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남북 간 마찰은 수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 분계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북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2: 군사 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그런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1: 북한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남북 간 모든 연락을 끊은 북한이 최근에 적대적 분위기 속에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4: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5: 예.
4: 그러니까는 이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4: 사무소 채널 폭파해 버렸죠. 판문점의 연락 채널 끊어졌고 동서의 군 통신도도 끊었습니다.
1: 더구나 북미 대화를 저울질하며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외비 서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누설했을 땐 어느 공무원이나 처벌받게 돼 있다며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개된 문건에는 선관위 특검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비공개 수사정보 보고가 있었는지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내용이 보인다면서 특검과 내통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3개 정당이 민주진보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연합정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민주당 진성준 진보정당연대 분과위원장,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조국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진성준 의원 측은 앞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연석회의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연합정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7: 고 유경수 여사 서거 과정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심경이 담긴 친필 편지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감독과 제작사에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흰 종이 상단에 1974년 8월 17일 일자와 함께 이것이 웬일이냐라는 손글씨로 시작되는 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 서거 이틀 뒤에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글입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갔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로 당시 사건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심경이 담겼습니다. 편지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에겐 유족이 살아있는 만큼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9: 영화 상영 중단을 포함해서
3: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자세를 보여라.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군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8: 당 안에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왜 한마디 없느냐고 쏘아붙이거나 스타벅스, 배재고엔 근조 화환까지 보내더니 다 어디 갔느냐며 측면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 영화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는 점이나 배우 외모를 언급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탄압 버릇 버리지 못했다고 날 세웠습니다.
5: 시사회를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5: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10: 주진우 의원이 배우 유해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우 외모를 조롱하고 색깔론까지 씌우는 것은 비평이 아니라 인신공격일 것입니다.
8: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법적으로도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7: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시사회, 영화제, 부대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암살자들 제작사는 SNS에 내일부터 5일 예정됐던 개봉 2주차 무대 인사와 더불어 7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영화제 부대 행사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부산영상위원회도 최근의 상황과 의견을 검토한 끝에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이 영화의 무료 시사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영화 관련 부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암살자들 출연 배우들이 부산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파장은 주연 배우에 대한 압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보수단체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단체는 영화 암살자들이 제1교포 문세광의 총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매일 오후 2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미 관련 논쟁은 고발로도 이어졌고 영화계에서는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우려하는 가운데 영화를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6: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도심권에서는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 사거리까지 500m 구간 양방향 차로가 오는 5일까지 통제됩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모레와 5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여의대로와 여의서로 일부 구간, 서강대로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복궁 경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해 이 고결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최초 외국인 미스 춘향으로 선발됐던 에스토니아인 마이는 오늘 오후 한국인 신랑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화촉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내사복시 자리였던 이곳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철 명소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합의에 84억 달러 규모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한국과의 합의 내용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썼습니다. 이어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한미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지 등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부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와 4호가 관측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고정밀 자료는 국토 관리에, 넓은 지역을 자주 촬영하는 위성 자료는 농경지와 산림 변화 관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건물과 도로는 물론 지형의 모습까지 선명합니다. 지난 5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

0: 하는 데도 활용 가능합니다.
1: 차대 중형 위성 2호는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는 위성.
2: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부문장입니다.
1: 보는 위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밀 그 정보가 필요하지만 산림이라든가 농경 같은 경우는 넓게 자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0: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위성 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창출로 이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위성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재난 지역 파악과 국토 변화를 관측하는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하며 이 중동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미국의 셈법이 어떻게 바뀔지 짚어봤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미국은 최근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과 병력 만 명을 중동으로 급파하며 압도적인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직후 대이란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벼랑끝 전술로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는 동시에 안보 위기론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번 선거 표심에 미칠 득과 실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5: 이란의 핵 보유를 막는 것이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불리한 판세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미국의 대응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선거 참패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한적인 대이란 군사 공격을 전격 결행하는 겁니다. 이미 중동에 세 척의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진다면 즉각적인 군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전쟁 권한법 발동 등으로 군사 행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면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유가가 폭등할 경우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는 정치적 모험 대신 주요 산업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할 거라는 분석도 힘을 얻습니다. 결국 선거 이후 의회의 견제 수위와 유가 파장이 트럼프의 폭격 경고가 현실화될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졸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우루과이전 대패 이후 달라질 거라 했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베네수엘라는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지 못했던 팀이잖아요. 오늘 비겼습니다.
1: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피파 랭킹 48위인 베네수엘라에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하겠다 이렇게 경기 전에 공언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루과이전과 빼닮았습니다. 공수라인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상대에게 우리 측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공격 전개도 답답했습니다. 패스 자체가 세 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첫 슈팅은 전반 45분에야 나왔습니다. 서령우의 크로스 이후 조현택의 슈팅이 빗나갔고 이후 골대와 혼전 상황에서 오현규 슈팅이 골대를 갈랐지만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0-0 마무리, 후반 시작과 함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팀 선수 교체 이후 분위기는 오히려 베네수엘라 쪽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전반과 마찬가지로 골문 앞에서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베네수엘라의 득점력이 부족한 게 오히려 우리에겐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우리 대표팀의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 이동경의 왼발에서 나왔지만 골망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결국 졸전 끝에 경기는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모레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이 9월, 10월 A매치 3경기를 치른 건데 1승 1무 1패를 기록한

0: 한 거네요?
1: 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모레노호 첫 A매치 상대인 에콰도르를 상대로 3대 0 완승했고요. 그 다음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 4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전은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졸전 끝에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지휘봉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레노 감독에게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모레노 감독이 세 경기를 통해 우리 대표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는 6일 9, 10월 마지막 A매치인 우즈베키스탄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 이대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 오차율이 15.2%로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63조 2천억 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정책에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되는데요. 다만 기금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인데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63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10월 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이번 중에서 알라 혼 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10월 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중에서 알라혼 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정확히 10년 전인 2016년 10월 2일은 영국의 지휘자 네빌 마리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향년 92세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빌 마리너가 남긴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마리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했고요. 1958년에는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를 창단합니다.
1: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가 실제 장소 이름이잖아요.
0: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처음 연주회를 열면서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악단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내악단으로 출발했지만 바로크와 고전음악을 중심으로 수많은 음반을 남기면서 세계적인 악단으로 성장했죠.
1: 이 네빌 마리너와 이 악단의 이름을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0: 바로 아마데우스.
1: 네, 1984년 개봉한 이 밀로스 포먼 감독 영화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네빌 마리너가 직접 선곡을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를 위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
0: 영화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나오죠. 이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중 1악장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귀향 곡 25번 중 1악장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1: 이 아마데우스는 영화도 크게 성공했지만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사운드 트랙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0: 덕분에 네빌 마리너 하면 모차르트, 모차르트 하면 네빌 마리너를 떠올리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1: 근데 그의 긴 모차르트 이야기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0: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바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등장합니다. 2016년 4월에 네빌 마리너와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가지면서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협연했습니다. 이 연주회가 끝난 뒤 마리너가 손여름의 연주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함께 녹음하겠니?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여름은 두 달 뒤 런던으로 가서 모차르트의 협주곡 21번을 녹음했습니다.
0: 그런데 이 음반이 나오고 다음 녹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죠.
1: 다음 녹음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같은 해 오늘 2016년 10월 2일 네빌 마리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손여름과 함께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 마리너가 살아생전에 남긴 마지막 녹음이 됐다고 해요.
0: 바로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남북 군사 충돌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까지 기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과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 외교장관은 사과를 포함한 발표 수위와 표현 방식을 놓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쟁을 외교적 오해라고 언급하자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군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지적했습니다.
2: And it's only a matter of time when a trigger event could happen that would lead to uncontrolled consequences.
1: 정부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3: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한 것이 첫 단계였고
4: 그렇지, 그렇지.
3: 더 추가 안 나오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거죠.
1: 대사 소환은 상대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경고하는 초치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외교적 대응입니다. 물밑 협의 중인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사과 수위와 발표 내용에 따라 외교 갈등 봉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5: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만에 또 담화를 내고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신중히 접근하며 남북 대화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6: 아래에선 북한 탓하고 윗선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운운하느냐며 광대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7: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만 이틀 만에 다시 등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조준하며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래 것들은 북한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느냐고 조롱한 겁니다. 김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가 한국의 자작극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도발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선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정권이 무인기로 평양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거야말로 진짜 도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진행형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진짜 목표는 한국과의 악연을 영원히 끊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마주할 일 없게 동물조차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자작극 프레임을 굳히기 위해 정권 실세인 김 부장을 재차 앞세워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 협상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상호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과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북한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측정하는 군사분계선이 다 다른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만남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 제명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윤석열 내란이 아니요.
9: 아니죠.
4: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요.
9: 내란 아닙니다.
10: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11: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10: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12: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10: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3: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4: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는데 은행권에선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이번에 은행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 웹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킹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자동화 시대가 현실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8: 보안업체 지니언스가 공개한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에 남겨진 중국어 문자열입니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텍스 AI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입니다. 오픈소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보완하는 등 보안을 위해 공개된 도구가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암시장 등에서 얻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세 없이 입력을 반복한다면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9: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더 많은 어떤 취약점을 찾는다거나 실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관련 서비스나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영업 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해킹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개별적 정보도 연결 분석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 금융권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10: 은행권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협력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서드파티들도 있거든요. 외주 업체의 홈페이지나 또 PC, 노트북에도 약간의 정보들 저장하거든요.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일부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8: AI 기반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YTN 이순은입니다.
6: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국내 시중 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이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하게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이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1: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12: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3: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1: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출범 첫날 중수청은 직원과 민원인으로 북적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4: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한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5: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14: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16: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0: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2: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1: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3: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1: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에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4: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1: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94.5MHz YTN

0: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서 검찰청 대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어제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피해자 보호 등 국가의 핵심 형사사법기관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법령과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대신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 수장이 아직 공백인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공소청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기관의 명칭 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과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며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고소고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건물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각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4: 그 민원 기다리고 계신 민원인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3: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에 줄 선 건 제약사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식약처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1호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5: 그 책임이 방관되어 온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6: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7: 확인한 바로는 단 1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더 전문적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도록 됐습니다.
3: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2시간여 만에 본청 민원실에 고소고발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고발로 장사진을 이룬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안착해 수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며 임명 절차를 개시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온도차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검증까지 진행하며 신중히 선택한 후보를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검증 권한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과연 재궤도에 올랐는지 우려가 여전한 이유 중 하나로 김 후보자 인선을 꼽으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장 출신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커진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선 첫날 출근길. 경찰청장

0: 양 직무대행이 YTN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가장 먼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1: 우리 행사 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0: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잇따른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 자고 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식을 열 무렵엔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신속과 완결을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 역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부분 수사 업무가 주어지면서 책임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2: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0: 앞서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거듭나고 쇄신하겠다며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질 14만 경찰이 국민이 믿을 만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BNK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등 은행권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30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고객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 유출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태세를 갖춘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경찰이 주요 시중은행이 당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의심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한은행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마자 내사를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도 피해를 공식화하자마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은행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공격 주체를 특정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 맞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 가운데에는 경찰 움직임이 가장 빨랐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당장 수사를 준비할 여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사흘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을 넘겨줘야 해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차남 특혜 취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여러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A씨는 조사 전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지나고 등 떠밀리듯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에서 반려를 받기 위한 면피성 영장 신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면서도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2심에서도 징역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선별 제출된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로 규정하며 반박 증거로라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 따르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 오 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명태균 씨 주장처럼 단일화와 관련된 대화도 아니라며 결국 김 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의 선별 제출 주장에 다른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6: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7: 좀 기다려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5: 재판부는 오는 2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는데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두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사흘 연휴 기간 내내 가을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자락의 단풍시계도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4: 찬 공기가 밀려든 도심. 출근길 풍경이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경량 패딩과 털옷, 모자까지 등장했고 겉옷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식 최저기온은 11.2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은평구, 강서구 등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해 초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0.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를 기록했고 제천과 봉화가 2.8도, 성송 3.2도, 철원 3.3도, 경기 파주도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5: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경북 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4: 중부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요란하게 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차가워진 공기는 강원 산간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 전선의 속도를 더 빠르게 이끌 전망입니다.
6: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염록소가 파괴되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산정상에서 시작된 단풍도 남쪽으로 빠르게 번져가겠습니다.
4: 설악산 정상부터 시작한 붉은 단풍은 하루에 20km 안팎의 속도로 산 아래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주말 이후 오대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에는 치악산과 북한산 등 중부 곳곳으로 넓혀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오늘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 사거리까지 500m 구간 양방향 차로가 모레까지 통제됩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내일과 모레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여의대로와 여의서로 일부 구간,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제가 제한됩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이번에 은행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 웹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자동화 시대가 현실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8: 보안업체 지니언스가 공개한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에 남겨진 중국어 문자열입니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텍스 AI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입니다. 오픈소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보완하는 등 보안을 위해 공개된 도구가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암시장 등에서 얻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세 없이 입력을 반복한다면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9: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더 많은 어떤 취약점을 찾는다거나 실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관련 서비스나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영업 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해킹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개별적 정보도 연결 분석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 금융권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10: 은행권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협력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서드파티들도 있거든요. 외주 업체의 홈페이지나 또 PC, 노트북에도 약간의 정보들 저장하거든요.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일부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8: AI 기반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YTN 이순은입니다.
3: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국내 시중 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이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하게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만든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이 출범 첫날 중수청은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또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1: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안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수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2: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11: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0: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수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 강간살인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Right on.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3: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 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해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출범 첫날 중수청은 직원과 민원으로 북적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5: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한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6: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5: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고소, 고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서울 수표동에 자리 잡은 중수청 민원실은 개청식을 앞둔 어제 아침 일찍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가장 먼저 줄을 섰고 문이 열리자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진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수

0: 소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2: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1: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3: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1: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에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4: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1: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커진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선 첫날 출근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YTN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가장 먼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6: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5: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잇따른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5: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식을 열 무렵엔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신속과 완결을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 역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부분 수사 업무가 주어지면서 책임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7: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5: 앞서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거듭나고 쇄신하겠다며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질 14만 경찰이 국민이 믿을 만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1: 출범 첫날 중수청은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고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재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안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0: 이더링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기까지 왔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0: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첫 인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균형을, 공소청은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3: 하지만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어서 본래 업무가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 직전에서야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7명인 1급 수사관으로는 청장 대행을 맡을 전종민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 전까지 검찰 출신 법조인들로 자리가 채워질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이 낙점된 걸 두곤 대부분 검찰 인력인 조직에 대한 장악에 앞서 수뇌부 균형을 먼저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5: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4: 검사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 공소청 첫 인사의 방점은 안정에 찍혔습니다. 지검장 등 대부분을 유임시켰고 인사 규모도 최소화로 한 겁니다.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다는 점은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시급한 숙제입니다. 청와대 의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제기됐지만 여권 강경파가 여전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등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6: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4: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줄곧 대행 체제로만 운영된 상황에서 취임할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청 폐지로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균형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개문발차 상태인 현재 국면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8: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7: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9: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7: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0: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1: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0: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새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졌는데요.
3: 하지만 14만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 넘도록 비어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호영, 유재성 전 차장에 이은 무려 세 번째 임시수장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 경찰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5: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김 대행은 취임 직후 실종수사 체계 개편을 1호 쇄신 과제로 내세우고 경찰 개혁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내부에선 대행 체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리더가 밀어붙이는 인사 제도나 조직 개편 등 중장기 정책은 내부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거란 자조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들과 권한과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장의 부재는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행과 고범석 서울청장 등이 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6: 하는 예.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새로운 수사 환경 안착과 경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14만 경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에 대한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 유출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경찰이 주요 시중은행이 당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의심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입건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한은행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마자 내사를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도 피해를 공식화하자마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은행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공격 주체를 특정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 맞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 가운데에는 경찰 움직임이 가장 빨랐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당장 수사를 준비할 여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사흘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을 넘겨줘야 해 향후 수사

0: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우리은행과 L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스템 접근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정보 유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농협은행도 외부 접속 시도가 있었지만 자체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시스템 접근과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을 공격한 걸로 보이는 웹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킹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자동화 시대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보안업체 지니언스가 공개한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웹서버에 남겨진 중국어 문자열입니다.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 아텍스 AI가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입니다. 오픈소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보완하는 등 보안을 위해 공개된 도구가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암시장 등에서 얻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AI 해킹 에이전트가 실세 없이 입력을 반복한다면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3: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더 많은 어떤 취약점을 찾는다거나 실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보가 유출된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관련 서비스나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영업 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해킹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개별적 정보도 연결 분석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 금융권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4: 은행권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협력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서드파티들도 있거든요. 외주 업체의 홈페이지나 또 PC, 노트북에도 약간의 정보들을 저장하거든요.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일부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2: AI 기반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사흘 연휴 기간 내내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자락의 단풍 시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찬 공기가 밀려든 도심. 출근길 풍경이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경량 패딩과 털옷, 모자까지 등장했고 겉옷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식 최저 기온은 11.2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은평구, 강서구 등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해 초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0.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를 기록했고 제천과 봉화가 2.8도, 청송 3.2도, 철원 3.3도, 경기 파주도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6: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경북 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5: 중부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요란하게 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차가워진 공기는 강원 산간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 전선의 속도를 더 빠르게 이끌 전망입니다.
7: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도 남쪽으로 빠르게 번져가겠습니다.
5: 설악산 정상부터 시작한 붉은 단풍은 하루에 20km 안팎의 속도로 산 아래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주말 이후 5대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에는 치악산과 북한산 등

0: 곳곳으로 넓혀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의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오늘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1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 사거리까지 500m 구간 양방향 차로가 모레까지 통제됩니다. 또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내일과 모레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여의대로와 여의서로의 일부 구간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2: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문 상어, 북항이를 그물을 이용해 바다로 돌려보내는 두 번째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됐습니다. 북항이를 수로가 끝 100m 앞에서 보냈지만 그물을 더 끌고 갈수 없어서 일단은 고정하고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3: 수로 가장자리를 헤엄치던 상어 북항이가 그물 옆 빈틈을 지나갑니다. 곧바로 줄을 당겨 더는 안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물 벽을 만듭니다. 물대포를 사용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당국이 그물로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로를 가로지르는 그물을 설치하고 바다 쪽으로 조금씩 당기며 북항이가 나가도록 한 겁니다.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려는 북항이의 몸짓이 반복됐지만 단단한 그물에 막혀 무산됐고 시민들의 작별 인사가 잇따랐습니다.
4: 좋은 추억이 됐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만약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혹시나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네,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바닥까지 100여 미터를 남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심이 그물 높이인 6.8m보다 깊어져 바다 쪽으로 더 당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구조당국은 그물을 고정하고 북항이가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 여기서 더 전진을 하면 자연석이 있어서 그물이 걸릴 위험도 있고 그리고 수심이 또 깊어지기 때문에 그물 밑단이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다시 개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 북항이는 오후 늦게까지 그물 주변에서 맴돌며 바다 방향으로는 좀처럼 헤엄치지 않았습니다. 바다 근처까지 북항이를 내보내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완전히 모습을 감춰 바다로 돌아갔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6: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의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카이드림, 10월의 하늘, 윤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스카이드림인데 왜 10월의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죠.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출발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죠.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출발, 시작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날이네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별들이 가득한 하늘, 피아노 가이즈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켈틱 우먼의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 하늘과 새벽과 태양, 포레스텔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A Sky Full of Stars, 별들이 가득한 하늘, 피아노 가이지 연주였고요. 이어서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 하늘과 새벽과 태양, 폴의 스텔라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0120님, 슬기님, 와우, 새벽을 울림입니다. 비 온 뒤 날씨가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새벽을 울렸다고. 그죠. 비가 와서 이제 좀 싸늘해져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녀야 되는지. 어후, 이제는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거는 싸늘이 아니라 갑자기 추워질까봐. 예, 그게 걱정입니다. 아주 그냥 밤낮의 일교차가 그냥 한 20도씩 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4007님입니다. 슬기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저도 이사 준비까지 겹쳐 뒷전이 되어버린 추석입니다. 이웃들도 절반 이상 이주를 해서 주차장도 썰렁해 쓸쓸함이 배어있지만 그래도 외손녀 체린이네가 와서 마지막 명절을 보내고 곤히 잠들어 있어 할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이제는 캄캄해져 버린 새벽에 듣는 작야가 더 마음에 파고들어 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우리 4007님이 또이 남편분께서 아프셔서 지금도 재활 치료 중이시니까 아무래도 추석이어도 마음 쓸 곳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외손녀가 와서 또 이렇게 외손녀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이, 모르겠어요. 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주변에 아프신 분도 많고,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아는 분의 상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2055님입니다. 새벽 슬기데이 듣고 도로 자다가 오후에 가을나무 열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역대급 한가한 추석 연휴를 보냈답니다.

셀리는 추석날 뭐 하셨나 궁금해요. 어제 종일 비와서 보름달은 포기했으니 하반기 뒤에 많은 무대 활동을 건강하게 함께 할수 있는 듀더지가 될수 있도록 실디가 대신 빌어주세요.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한가하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한가해져서 심심해지신 게 아닌가. 이제 뭐랄까요? 가족이 찾아오는 그런 거나 내가 가족을 찾아가는 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혼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추석이 된 거니까 뭔가 쓸쓸할 수 있죠. 사실 추석이 뭐 별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막상 추석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다들 어디로 가다 보니 어딜 안 가면 이제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추석에도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지만 또 다른 일상을 사시는 분들은 추석이 좀 특별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날에 혼자 있게 되면 그냥 그렇죠. 저는 뭐 인천에 있는 부모님 집에 형이랑 같이 가서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죠. 네, 그렇죠. 저희 듀엣토와 우리 듀더지 듀엣티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빌어주십시오. 룬님, 셀디 송편 드셨어요? 저는 종일 손님 치르고 저녁 때 쉴만 하니 컴퓨터 고장나고 아주 스펙터클했어요. 연휴 같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통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나 봐요.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일인가 봐요. 아휴, 연휴에도 일하면 진짜 바쁘죠. 이렇게 요 휴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연휴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네요. 퓨어보이스님, 실리 요즘 아시안게임 보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이 몇 년간 흘린 땀방울이 그대로 결실을 맺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이에요. 재밌는 경기 몇 가지 골라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털갈이 하는지 머리카락이 장난 아니게 빠지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시안게임 봤습니다. 펜싱? 펜싱 금메달 따는 거 봤고 그 최조 금메달 따는 거 봤고 그리고 그 e스포츠 그 뿌요뿌요 경기를 봤는데 그 일본의 천재 16세였나요? 12세였나요? 아무튼 그 천재 소년이 한국인을 이기고 금메달 딴거 봤습니다. 와, 그 말도 안 돼. 그 약간 테트리스 같은 거죠. 뿌요뿌요 테트리스 같은 건데 와, 천장까지 쌓아 놓고 한 번에 터뜨려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무력화 시키는 그 재밌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죠. 이게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될 종목이냐. 이거로 군 면제가 가당키나 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이야기가 많은데 참뭐 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KSY님, 날씨가 흐려 보름달 못 봤어요. 예당 영상사업부 신태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디지털 스테이지 앱으로 보고 있어요. 예당은 특별한 공연이 아니면 주차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죠 라고 보내셨네요. 하, 또 이게 예당 쪽은 잘하는 분들이 또 있다니까 이렇게. 예. 아스트로파지님, 오늘 종일 근무 마치고 백화점에서 먹을 것 사서 귀가에 뒤덕글 듣습니다. 예전에 예당 광장 푸드트럭에서 음식과 와인 사서 공연 전에 먹었어요. 계단 극장 소개도 고맙습니다. 포엔즈라고 하니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환상곡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포엔즈가 지금 드라마가 아주 핫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주 피아노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해롱이님입니다. 올해도 K 가곡 슈퍼스타 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고성현 선생님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심사평을 하시는데 듀엣도 괜히 보고 싶었네요. 듀엣 아니었으면 몰랐을 가곡들이었는데 공연으로 몇번 들어봤다고 더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공연에서 부른 가곡들도 있으니까 또 그걸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귀에 익숙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공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연 곡들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공연에 빠지시면 더 많은 공연들을 보실 수 있고 좋아하는 곡들이 생기면서 더 재밌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죠. 너무 좋은 현상이네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5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이어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후세인 세르메트의 포 헨지 연주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31년 10월 3일은 덴마크의 작곡가 카를 닐센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는 시벨리우스와 함께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히는데요. 6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협주곡과 실내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덴마크 국립심포니는 파비오 루이지의 지휘로 닐슨의 교향곡 전곡과 협주곡 전곡 음반을 발매했는데 특히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맡길 연주자로 우리나라의 김범소를 선택했죠. 김범소가 연주한 이 음반은 2024년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에서 협주곡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닐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1악장 후반부 김범소리의 바이올린과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심포니 연주로 전해지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5: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4: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0: 이어졌습니다.
1: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고소 고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건물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각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3: 민원 기다리고 계신 민원인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에 줄 선 건 제약사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식약처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1호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4: 그 책임이 방관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5: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6: 확인한 바로는 단 1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더 전문적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이르도록 했습니다.
2: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2시간여 만에 본청 민원실에 고소고발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고발로 장사진을 이룬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안착해 수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수사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권과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커진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선 첫날 출근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YTN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가장 먼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8: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7: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잇따른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8: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7: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식을 열 무렵엔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신속과 완결을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 역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부분 수사 업무가 주어지면서 책임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9: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7: 앞서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거듭나고 쇄신하겠다며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질 14만 경찰이 국민이 믿을 만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연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해킹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은 신한은행을 겨냥한 공격에 활용된 웹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쓰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센터장은 AI 기반 침투 테스트 도구가 운영됐거나 관련 환경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해킹 과정에서 실제 이 AI가 사용됐는지는 금융당국 등 공식기관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국내 시중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 4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이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하게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맞는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0: 개천절인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대관령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가을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확장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를 비롯해 파주 6도, 철원 5도, 대관령 2도, 구미 7도 등 내륙 곳곳에서 한 자릿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3도, 전주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워낙 강했던 만큼 늦더위 우려가 컸는데 생각보다 더위가 빨리 꺾인 느낌이죠. 실제로 올해 9월이 역대급 고온 행진을 이어가던 최근 3년보다는 더위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올여름 폭염 역시 강력했습니다. 8년 만에 40도 벽을 넘어섰고 역대 최고인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더위가 9월까지 길게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12: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아마 9월 달 들어가도 자주 화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실제로 9월 평균 기온은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은 2024년 24.7도, 지난해 23도, 2023년 22.6도로 역대 1위에서 3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1.7도. 평년보다는 높지만 최근 3년과 비교하면 최대 3도나 낮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위가 빨리 꺾인 겁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입니다. 지난 3년은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반면 올해는 대류 활동이 약해진 데다 9월 초부터 북쪽의 찬 공기까지 일찍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13: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가 활발하게 되면 이 지역의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부근에서는 반대로 공기가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올해는 이런 대류 활동이 약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처럼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11: 그렇다고 늦더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9월 하순에는 곳곳에서 이상 고온이 나타났고 하순 평균 최고 기온 26.6도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9월 전체 평균 기온은 역대 6위.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던 늦더위는 올해 주춤했지만 더운 9월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오늘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1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 사거리까지 500m 구간 양방향 차로가 모레까지 통제됩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유 씨 집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고 유경수 여사가 제1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는데 실제 제명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4: 윤석열 내란이 아니요.
15: 아니죠.
14: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요.
15: 내란 아닙니다.
16: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17: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16: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18: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16: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9: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20: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을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가브리엘레 바냐티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나온 싱글이었죠. 요즘 클래식 음원들을 보다 보면 SNS를 통해 유명해진 젊은 음악가들의 연주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을 연주한 가브리엘레 바냐티는 2002년생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인데 코로나 시기에 틱톡에 짧은 피아노 연주 영상을 올리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음반사와 계약해 여러 음원을 발표하고 있죠.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뉴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자, 뉴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1: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0: 예, 지난 9월에도 부천아트센터에는 아주 굵직한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소년음 피아노 리사이틀, 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첫 내한 공연 등 공연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말 뜨거운 9월이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컴백 무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0: 아, 저요?
1: 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0: 싶었는데
1: 아이고,
0: 제가
1: 아이고.
0: 제발 그 원곡을 너무
1: 아,
0: 좋아했었는데
1: 예.
0: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 아유,
0: 네,
1: 영광입니다. 아유,
0: 감사합니다.
1: 부끄럽습니다.
0: 네, 다시
1: 예,
0: 토요일
1: 고생하셨습니다.
0: 버전으로
1: 예.
0: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본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앙코르 곡을 무려 7곡이나 들려주셨어요.
1: 앙코르
0: 그래서
1: 일곱이요?
0: 네.
1: 그건 앙코르 아닌데. 3부 아니에요, 3부?
0: 그래서 앙코르 곡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1: 오.
0: 공연 후에는 또 사인회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관객분까지 모두 사인을 또 해주시고 피곤한 내색도 없이 한분한분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1: 아니,
0: 그래서 그
1: 마지막 연주인가요?
0: 모습이
1: 아니, 이렇게 앙코르에다가 사인까지
0: 네,
1: 다.
0: 역시 거장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1: 이야.
0: 했습니다.
1: 멋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선우애경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이날 오신 분들은 선우애경 씨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선우애경 씨가 저희 콘서트홀 안내 방송을 2023년도 개관 때 직접 녹음을 해주셨거든요. 네, 공연 당일에 또 관객분들께서 아마 그 음성을 들으셔가지고 더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박진영 뉴트리오의 재즈 공연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재즈의 감성으로 관객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녹였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콘서트, BAC 투어도 알차게 채워졌고요.
1: 네, 그 박진영 뉴트리오가 저희가 아는 JYP는 아니죠?
0: 아니,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생각 못했는데 성함이
1: 예,
0: 같군요.
1: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의 연주 잘 마무리했다니까 너무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10월 공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저희가 한글날 연휴에 펼쳐지는 사운드 오브 BAC 오르간 유니버스 이제 이
1: 네.
0: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4,576개의 파이프를 품은 오르간 페스티벌부터 뭐 파질사이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무대, 후원회 1주년 기념 공연, 뭐 브런치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을 보고 배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까지 모두 연결되는 그런 유니버스를 10월에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1: 그래서 이게 제목이 지금 보니까 부천 아트센터 거대한 10월 유니버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네요.
0: 네, 맞아요. 저희가
1: 야.
0: 늘이 보도자료 카피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1: 네네.
0: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 와.
0: 10월에는 거대한 페스티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하긴 10월은 공연의 날이죠. 공연의 날.
0: 네,
1: 네,
0: 그럼요.
1: 행사도 그렇고 야외 공연도 그렇고 날씨가 딱 좋으니까 아주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사운드 오브 BAC 오르간 유니버스입니다. 부천 아트센터 하면 역시 파이프 오르간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행사인가요?
0: 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부천 아트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아직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악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페스티벌입니다. 10월 9일과 10일 다음 주네요. 한글날 연휴 이틀 동안 이 파이프 오르간을 주제로 아주 유니버스한 시간을 선물해드릴 예정인데요. 4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이 도슨트가 되어서 직접 설명하고 연주하는 그런 투어형 공연부터 소공연장에서는 오르간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오르간으로 만나는 명상의 숲, 그리고 실제 오르간과 그래픽 아트를 결합한 전시, 오르간을 소재로 한 공방 체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프 오르간과 발레가 만나는 피날레 콘서트 오르간 위드 발레가 장식을 합니다. 피날레 공연은 전석 1만 원이고요. 공방 체험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흠뻑 빠져보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이게 궁금한 게 다른 건 알겠어요.
0: 네.
1: 오르간 소재로 한 공방 체험은 도대체 뭘까?
0: 그러니까 뭐 오르간을 소재로 해서
1: 네.
0: 인형도 만들고요. 그리고
1: 오르간을 소재로 해서.
0: 네. 그래서 뭐 아직 다 공개할 순 없지만 그날
1: 궁금해.
0: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QR을 찍어가지고 오르간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오르간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패브릭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1: 아하.
0: 거기에 이제 색칠도 하고
1: 오.
0: 네, 실판질도 만들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1: 이게
0: 재밌겠죠?
1: 재밌네요. 오르간 소재 공방 체험.
0: 네.
1: 그러니까 인형을 오르간 인형을 만드는 건가?
0: 인형의 오르간에 관련된 소재가
1: 오,
0: 담겨 있습니다.
1: 궁금하네. 약간 우리 때는 뭐라 그래요? 오르골. 약간
0: 오르골.
1: 네. 오르간 모양의 오르골 돌리면 이제 오르간 소리 나오는
0: 아, 그런 것도

0: 이렇게 와, 아이디어인데요.
1: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0: 네.
1: 자, 파이프 오르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악기죠,
0: 네,
1: 여러분. 뭐
0: 그럼요.
1: 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파이프가 무려 4,576개, 스톱이 63개인데
0: 네.
1: 스톱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0: 아, 이 스톱은요, 이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과 음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추,
1: 버튼.
0: 네, 역할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건반 옆에 있죠. 저희는 건반
1: 네네네.
0: 옆에 있고요. 연주자분들께서 밀고 당기면서 원하는 소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에는 뭐 플루트, 트럼펫처럼 음색을 나타내는 이름과 음높이를 표시하는 숫자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톱을 조절하면 뭐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처럼 다양한 악기 소리를 만들 수 있고 뭐
1: 오호.
0: 트레몰로처럼 세밀한 그런 표현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르가니스트 신동엽 교수님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스톱은 음색을 요리하는 단추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요.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아트 센터에는 63개의 파이프 오르간의 그런 스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르간 유니버스에서 오르가니스트들이 직접 스톱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원리도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야, 거의 뭐 옛날 전자악기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전자악기들은 버튼 누르면
0: 네.
1: 바뀌는데,
0: 네,
1: 야,
0: 맞습니다.
1: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죠? 여러분,
0: 네.
1: 와, 대단합니다. 자, 최수영, 김현정, 양하영, 박준병 네 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출연합니다. 근데 연주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들이 도슨트가 되어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0: 네.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오르간 대표주자 네 분을 또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연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도 하시고 시연도 하시고 연주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주자분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니까 더욱 특별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앞두고 네 분과의 서면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최수영 선생님은 파이프 오르간을 수천 개의 리코더가 동시에 노래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4,576개의 리코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께서는 파이프 오르간을 큰 할아버지 같은 악기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박준병 선생님은 지난해 오르간 주자로 또 저희 파이프 오르간을 깨우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저희 공연장에서 만나뵙게 돼서 더 반갑더라고요. 저희 아트센터를 오르간이 가진 본연의 색을 가장 잘 들려주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라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또 좋았고, 양하연 선생님의 말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듣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악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지금 저희 모두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이게 뭐 무료니까 뭐 오르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일 것 같습니다.
0: 네, 오히려 오르간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 소리를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과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4차례 진행되고 전성 무료이세요. 그리고 5살 이상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공연을 보고 나오실 때쯤에는 오르간이 이렇게 재미있는 악기였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에 흠뻑 빠지실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궁금한 게 파이프 오르간이 되게 크고 연주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0: 네.
1: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설명하고 다시 이렇게 연주하시고.
0: 저희가 고정형 콘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콘솔이 있고
1: 네네.
0: 밑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콘솔이 있어요.
1: 따로 있군요.
0: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실 수
1: 아, 전또 그렇게 생각했네요.
0: 있습니다.
1: 그래서 연주하시다가 여러분 들으시나요? 아,
0: 네.
1: 아니었군요.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보니까 피날레 공연이 또 오르간 위에 발레도 있어요. 야, 이거 발레와 오르간 함께하는 그런 건데 궁금합니다.
0: 네, 파이프 오르간 음악에 발레가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매우 설레는데 네네. 부천아트센터가 클래식 전용 홀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발레가 펼쳐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아하.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발레리노 김기민 씨 아시죠? 유키즈 온 더 블럭 촬영으로 저희 공연장에 오셨는데 네네. 그때 이 발레의 움직임이랑 저희 콘서트 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서 발레 공연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 호두까기 인형이 올려져가지고 네. 정말 많은

0: 피아니스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1: 네?
0: 이 조재영 선생님께서는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1: 아, 두 개
0: 계시거든요.
1: 다.
0: 그리고 또 오르간 악기도 직접 제작을 또 하신다고
1: 만드시는
0: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 분이라고요. 오.
0: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가 아닌 이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발레와 함께 아주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 주실 예정입니다.
1: 야, 그래서 그런지 벌써 뭐 매진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요?
0: 네, 오픈한 좌석이 정말 빠르게 매진이 됐어요.
1: 예.
0: 사실 저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1: 매번 놓치시네요.
0: 저는 맨날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추가 오픈 좌석을 좀 노리고 있는데
1: 예.
0: 혹시 추가 좌석이 열린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1: 아.
0: 네, 이 파이프 오르간과 발레가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1: 네,
0: 네 꼭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대리님 이 정도면 표를 안 구하셔지는 게 아닌가 지금 매번 놓치시다 보니까.
0: 네, 아니 진짜 놓쳐요.
1: 야, 참.
0: 금방
1: 마음이 아픕니다.
0: 됩니다. 네.
1: 자, 근데 오르간 공연 말고도 또 준비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네, 먼저 오디세이 포 BAC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1층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실제 오르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반을 연주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르간을 연주하시면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또 아트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눈앞에서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이 신기한 경험은 직접 오셔서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소공연장에서 오르간으로 만나는 명상의 숲이 열리는데
1: 네.
0: 빈백이 조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백에 편안하게 기대서 이제 오르간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실 수 있게끔 조성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솔솔 올 것 같죠?
1: 예.
0: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치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뮤직 앤 스티치 공방 체험에서는 오르간을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은 그냥 관람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듣고 보고 쉬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모두 유니버스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예, 대단합니다. 이거 네. 오르간 유니버스가 진짜 유니버스 맞네요.
0: 네, 유니버스입니다.
1: 하는 게 많습니다.
0: 네.
1: 자, 오르간 유니버스 잘 들었고요. 보니까 10월 17일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리사이틀. 파질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0: 네, 10월에 또 주목해야 할 공연이에요. 파질 사이 리사이틀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그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바로 네. 파질 사이 공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네,
0: 파질 사이 하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이 독특한 연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 네.
0: 저도 이번 기회에 이분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또 발견을 했는데요. 굉장히 학구적인 음악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공부할 때 색연필로 사용해서 악보를 분석하시고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는 책상에서부터 작품을 들여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면서 동시에 작곡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질 사이의 자작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그만의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저희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그의 음악, 그러니까 자작곡을 직접 네 곡이나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작곡.
0: 네.
1: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모차르트
0: 네.
1: 피아노 소나타 K331, 마지막에는 파질사의 자신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0: 네.
1: 뭔가 지금 보니까 어떤 뭐 인생처럼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0: 이유를 여쭤보긴 했었는데
1: 네.
0: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오진 않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래식의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바흐와 모차르트.
1: 네.
0: 그래서 그 한 흐름으로 자신의 또 음악까지 이렇게 펼쳐서 공연을 기획하신 걸 보면 아마 그 속에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질 사이가 과거 바흐의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모차르트 11번의 3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키 행진곡도 자신만의 이런 음악으로 재해석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펼치실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 보니까 지금 이 파질 사이 공연이 전국에서 두 도시만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부천과 통영.
0: 맞습니다.
1: 부천 대단한데요. 이렇게 다 뭐 전국에 두 번 할 때 부천이 꼭 껴 있는데.
0: 그럼요. 저희가 음향이 좋기 때문에.
1: 네. 음향에 대해 기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부천 아트 센터가 유일한 공연 장소입니다, 여러분.
1: 아하.
0: 네. 그리고 파질 사이가 부천 아트 센터 무대에 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연을 앞두고 서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파질 사이님께서

0: 부천아트센터가 아름답고 현대적인 공연장이라는 이야기와 뭐 훌륭한 음향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곳에 연주하게 대해서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번에 부천아트센터에서 공연하시면은 파질사회랑 부천아트센터가 아주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1: 자, 네. 10월 부천아트센터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BAC 네. 후원회가 발족한 지 벌써 1년이 됐다고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를 기념해서 10월 20일에 One Ear, One Voice라는 음악회가 열린다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0: 네, BAC 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부천아트센터와 예술을 향한 따뜻한 동행을 이어온 그런 분들인데요. 네. 공연장을 넘어서 저희 공연장이 그 시민의 삶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계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공연인데요. 특별히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한 저희 박은혜 대표 이사님께서 직접 무대에 오르시고요.
1: 대표 이사님이요?
0: 네네네.
1: 부천 아트센터 대표 네, 이사님이.
0: 네, 저희 BAC 투어 때도 연주를 또 해주셔서.
1: 오르가니스트세요?
0: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예. 저희 뮤지컬 배우 애농님, 노연우님, 이아름솔님, 색소포니스트 대니정님이 함께하시고 이지연 아나운서님도 또 사회를 맡으십니다.
1: 야.
0: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또 모으자라는 자리인 만큼 부천 시민분들도 함께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무대로 마련이 됩니다.
1: 그러면 어쨌든 오르간 해야 되니까 공연장 안에서
0: 네네 오.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1: 아, 이 정도면은 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광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0: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또 오르간 공연이 있으니까
1: 오, 그렇네요. 네,
0: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1: 후원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두의 네. 클래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무료 로비 콘서트 10월 공연까지 모두 합하면 올해 총 16회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0: 네.
1: 매회 200분 정도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점점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게?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공연의 사회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객석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데 리허설을 하면 인근 어린이집에서 노란 모자를 쓴 어린이 관객들이 찾아와서 아하. 보고요. 그리고 항상 엄마풍에 안겨서 오는 아기 관객도 있고
1: 오호.
0: 장바구니를 꼭 들고 오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고요.
1: 그래서
0: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편하게 예술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사회도 참 좋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1: 네.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제가 직접 확인한 소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고요. 10월 14일과 28일 공연이 이제 올해 끝이에요. 그래서
1: 네.
0: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엔 소공연장 소식입니다. 10월 21일
0: 네.
1: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다섯 번째 공연이라고 하는데 브런치 콘서트가
0: 네네.
1: 이 공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 박상욱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씨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1: 네.
0: 돌이켜보니까 이번 시리즈에는 본의 아니게 매회 멋진 남성 연주자분들이 함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외적인 멋짐뿐만 아니라 연주가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또 굉장히 따뜻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번 공연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도 만나실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아마 깊어가는 가을 오전에 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으시면 정말 좋은 브런치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게다가 10월 마지막 날에 아주 또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다. 고영렬의 네. 피아노 병창 춘향.
0: 네.
1: 피아노 병창. 고영렬 씨가 원래 피아노 치면서 병창하는 게 유명한데
0: 맞아요.
1: 그런 공연인가요?
0: 네네. 고영렬 씨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소리를 들려주는 무대인데 판소리 춘향가를 직접 편곡을 해서 이 전통의 이야기를 오늘의 음악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이번 공연은 벌써 매진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또 특별 게스트인 소리꾼 김준수 씨가 특별 출연으로 함께해 주셔가지고 네, 그 열기가 아주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1: 큰일 났네.
0: 네.
1: 부천아트센터 그럼 무너지겠네요. 이거.
0: 네, 무너질 것 같아요.
1: 기대가 됩니다.
0: 네.
1: 게다가 지금 보니까 공연을 또 보는 게 아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 BAC 예술 아카데미
0: 네.
1: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강좌가 건축가 오영욱 선생님과 함께

0: 라는 한달 살기 도시를 만나다인데요.
1: 네.
0: 여러 도시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보는 공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도시 인문 강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서 다시 찾아온 강좌들인데 윤동희 선생님의 미술랭 가이드, 뭐 나의 첫 번째 노래, 아이들이 노래와 연기 움직임을 경험하는 플레이메이크 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마감이 돼서 대기 신청을 받고 있는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1: 아, 지금도 뭐 가능한 프로그램 있나요? 신청이?
0: 지금은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의 첫 번째 노래, 요게 소수의 자리가 남아 있고, 플레이메이크 쇼, 이것도 고학년 대상 반에는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1: 아,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0: 네.
1: 자, 부천 아트센터의 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공연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도 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부천 아트센터 역시 오르간이 대표적인 악기죠.
0: 네.
1: 자, 뉴더클 토요일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보니까 지금 이 매회차 꿀팁을 제일 처음 하고 계세요. 지금
0: 아, 그렇구나.
1: 5회차
0: 아,
1: 꿀팁도 처음
0: 그렇네요.
1: 하셨는데 물 마시는 곳.
0: 네.
1: 6회차 꿀팁을 지금 또 부천 아트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회차 꿀팁은 화장실입니다.
0: 아.
1: 이게 보통 공연에 보시면 인터미션 때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이 꽉찰 때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수 있어요.
0: 네, 이건 정말 실전 꿀팁인데,
1: 실전 꿀팁이죠.
0: 일단 전석 매진 공연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층의 화장실이 모두
1: 모두
0: 바쁘거든요.
1: 아프죠.
0: 네, 같은 시간에 움직이시니까요.
1: 맞죠.
0: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1: 아하.
0: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마련된 곳이 있으세요.
1: 주차장에.
0: 네네.
1: 아오.
0: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시고
1: 빨리.
0: 빨리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1: 네.
0: 공연에 따라서 뭐 1, 2층만 객석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1: 네.
0: 그럴 때는 오픈되지 않은 다른 층의 화장실로 이동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관객분들도 이제 이 꿀팁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나만 아는 비밀 화장실
1: 아하.
0: 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화장실보다는 조금 여유롭다 보니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을 찾아서 다니시다가 2부 시작을 놓치시면 안
1: 그럼 안 되죠,
0: 되시잖아요.
1: 안
0: 그래서
1: 되죠.
0: 꼭그 시간을 맞춰서 돌아오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공연 보러 가기 전에는 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0: 네.
1: 네, 물을 목이 말라도 참으십시오.
0: 네, 최대한 참으시길.
1: 예. 화장실 때문에 공연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저
0: 그럼요.
1: 영화 볼때 진짜 화장실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렇게 팝콘을 먹고 목이 막혀도 이 음료수를 홀짝홀짝 이렇게 마십니다.
0: 네.
1: 아, 오디세이 보다가 죽을 뻔했어요.
0: 아,
1: 예,
0: 그러셨구나.
1: 3시간짜리 영화. 자, 오늘도 꿀팁을 알려주신 아주 즐거운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파즐 사이가 오는 10월 17일 부천 아트센터 독주회에서 연주할 곡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파즐 사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10월 3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지혁의 오르간 연주 준비했습니다. 부천 아트센터의 오르간 유니버스의 피날레 공연을 맡은 음악가죠. 피아니스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르간 연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조지혁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엣트 유실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죠. 저는 인태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외투가 필요합니다. 단벌로는 추운데요. 현재 서울 10.3도, 대구 10.8도, 전주 1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전북 동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안진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 현재 수습 중입니다.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구간 정체고 송유계소에서 팔탄분기점 구간은 벌써 10km 넘는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도 많이 밀리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구간, 마성터널에서 용인까지 정체고 이후 양지터널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나 발사 거리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21일 DMZ 폭발 사고가 나고 북한 김여정 부장이 남한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담화를 내놓은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출범한 첫날, 중수청은 직원과 민원인으로 북적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8: 공소청 역시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9: 공식 출범 첫날, 중수청 건물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일하게 될 사무실이 건물 몇 층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 공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기초적인 집기나 내부 전자 시스템까지 준비 미흡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수청 현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막식에선 가려놨던 천을 당기자 현판 한쪽에 나사가 빠지며 벽에서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공소청 역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범일 오전 9시부터 작동이 예정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된 겁니다. 언제 다시 시스템이 작동될지도 알 수 없던 상황. 전국 곳곳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0: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구미에서 이렇게
11: 잡는데
10: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네요.
9: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검사들의 특검 파견 유지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기소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재판부는 파견 자격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소청 명의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16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란히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형사사법체

0: 대통령에게 대전한 첫날 곳곳에서 어수선한 모습을 노출한 가운데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와 빠른 조직 안정이 주요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첫 인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균형을, 공소청은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하지만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어 본래 업무가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 직전에서야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7명인 1급 수사관으로는 청장 대행을 맡을 전종민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 전까지 검찰 출신 법조인들로 자리가 채워질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이 낙점된 걸 두곤 대부분 검찰 인력인 조직에 대한 장악에 앞서 수뇌부 균형을 먼저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4: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5: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3: 검사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 공소청 첫 인사의 방점은 안정에 찍혔습니다. 지검장 등 대부분을 유임시켰고 인사 규모도 최소화로 한 겁니다. 조직만 있고 수장이 없다는 점은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시급한 숙제입니다. 청와대 의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제기됐지만 여권 강경파가 여전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등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6: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5: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6: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3: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줄곧 대행 체제로만 운영된 상황에서 취임할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청 폐지로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균형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개문발차 상태인 현재 국면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렸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8: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7: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9: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5: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 드러날 거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10: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7: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이렇게 새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은 커졌습니다.
2: 하지만 14만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 넘도록 비어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호영, 유재성 전 차장에 이은 무려 세 번째 임시수장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 경찰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11: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5: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1: 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김 대행은 취임 직후 실종수사 체계 개편을 1호 쇄신 과제로 내세우고 경찰 개혁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기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내부에선 대행 체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리더가 밀어붙이는 인사 제도나 조직 개편 등 중장기 정책은 내부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거란 자조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들과 권한과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장의 부재는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행과 고범석 서울청장 등이 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12: 그러자는 예.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새로운 수사 환경 안착과 경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14만 경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에 대한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범죄의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금융기관 정보 유출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이 주요 시중 은행이 당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의심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한은행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마자 내사를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도 피해를 공식화하자마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은행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공격 주체를 특정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처음 맞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 가운데에는 경찰 움직임이 가장 빨랐습니다.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당장 수사를 준비할 여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사흘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을 넘겨줘야 해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3: 글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턱.
1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15: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7: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9: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3: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는 지역이 많아서 일교차는 더 크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현재 6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 5.6도, 춘천 6.9도 나타나고요. 서울 10.7도, 대구 1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3도 내외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연휴 시작 첫날이라서 고속도로 하행선은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9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이 가장 혼잡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6시까지 동호대교 위로는 공사로 인해서 일부 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동호대교 진출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옥수동에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방향입니다. 동호대교 강남 방향 한개차로도 부분 통제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을 비롯해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도 뉴스 앤 뮤직이 쭉 함께합니다. 이 시간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 이 노래입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오늘도 7시 뉴스 앤 뮤직인 지금 이 시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 7시 오전 26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생방송입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음악 두 곡 더 들어보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도 살펴봅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원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지난 20일 이후 13일 만에 재발사이고 올해 들어 16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책임을 재차 부인하면서 이 대통령의 남북 군사적 긴화 완화 입장 표명에 대해선 광대국의 절정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전쟁발 고용시장 둔화로 기준금리 동결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 국채금리가 안정을 되찾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9%가 상승한 51,176.96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73%가 오른 7,722.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9%가 상승한 27,190.86을 가리켰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국제유가도 주요 7개국 G7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06%가 내린 배럴당 $102.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가 내린 배럴당 $91.11에 마감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구원찬의 슬퍼하지마.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해, 구원찬의 슬퍼하지마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전략가들로부터 너무 미미하고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 추진되려면 빨라도 2030년쯤이어야 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고물가와 고유가 등의 불만을 품은 상황에서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이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시스템 접근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NH농협은행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 접근과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 뮤직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292님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날씨 맑습니다. 9849님 오늘 선곡 정말 좋네요. 취향 저격입니다. 4723님 그리고 3025번님까지 함께해 주고 계시는 7시 뉴스 뮤직입니다. 뉴스 뮤직 8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그 시간도 제가 함께하니까요. 다음 타임도 뉴스 뮤직 많이 찾아주세요. 이 시간 끝곡은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4편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를 잡아라.
2: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현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흔한 줄은 알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앓는 만성질환 가운데 1인 줄은 몰랐습니다. 혈압 높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3: 네, 혈압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오르는데요.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계속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혈압에 민감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가 넘으면 혈압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혈압은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상황마다 달라요. 왜 다른지도 궁금하고 어떤 수치 믿어야 됩니까?
3: 혈압은 움직이거나 긴장하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혈압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또 실제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2: 맞아요.
3: 그래서 요즘은 가정혈압을 재라고들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드시기 전 그리고 자기 전 5분쯤 편히 쉬었다가 혈압을 측정하시고요. 평균 혈압이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혈압 약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못 끊어. 그러니까 달리 노력해봐 이런 말도 있는데 오래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3: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낫는 병이 아니라 약으로 혈압을 조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죠. 대부분은 약을 드셔야 혈압이 조절되고 혈압약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예.
3: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거는 약이 아니라 조절 안 된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2: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3: 세 가지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거, 체중 줄이시는 거,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시는 건요.
2: 네.
3: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요.
2: 네.
3: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심근경색 때 뇌졸중 위험을 배로 올리기 때문에 금연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무섭지만 혈압을 자주 드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 가장 다스리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2: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현영 교수였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0: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6: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간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영남 동해안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모레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내일 밤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외 전국에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는 집회와 행사 등으로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안동에서는 2016 동대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장안로 우리은행 장안지점에서 장안동 사거리 구간이고요. 내일 새벽 4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낮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벌써부터 무대 설치 작업 등 준비로 인해서 도로 통제 중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를 막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눠서 통행 중이고요. 집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 이후 5시까지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5포 1터널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3: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4: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3: 권한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
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5: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 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새 형사사법체계가 들어서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14만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 넘도록 비어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호영, 유재성 전 차장에 이은 무려 세 번째 임시수장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 경찰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7: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4: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김 대행은 취임 직후 실종수사 체계 개편을 1호 쇄신 과제로 내세우고 경찰 개혁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내부에선 대행 체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리더가 밀어붙이는 인사 제도나 조직 개편 등

0: 중장기 정책은 내부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거란 자조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들과 권한과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장의 부재는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행과 고범석 서울청장 등이 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1: 예. 여전한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서
2: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입니다.
0: 새로운 수사 환경 안착과 경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14만 경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에 대한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부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고소고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4: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우르르 건물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각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5: 그 민원 기다리고 계신 민원인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4: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에 줄 선 건 제약사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식약처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1호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6: 그 책임이 방관된 것에 대해서
2: 강경은 비전 코리아 대표입니다.
6: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신속하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7: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했으나
7: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8: 확인한 바로는 단 1도 수사가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8: 더 전문적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이르도록 했습니다.
4: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2시간여 만에 본청 민원실에 고소고발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고발로 장사진을 이룬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안착해 수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도 100명 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AI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신한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신용등급도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30일 밤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대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조회 서비스에 외부에서 얻은 접근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은 무차별 대입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가며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BNK 부산은행에서도 외주개발 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곳 역시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내부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권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9: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국내 시중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해 입건 전 조사 4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BNK 부산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이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하게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사흘 연휴 기간 내내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자락의 단풍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찬 공기가 밀려든 도심. 출근길 풍경이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경량 패딩과 털옷, 모자까지 등장했고 겉옷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식 최저기온은 11.2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은평구, 강서구 등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해 초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0.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를 기록했고 제천과 봉화가 2.8도, 청송 3.2도, 철원 3.3도, 경기 파주도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른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12: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13: 이광현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2: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경북 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11: 중부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요란하게 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차가워진 공기는 강원 산간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 전선의 속도를 더 빠르게 이끌 전망입니다.
14: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연록선이 파괴되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도 남쪽으로 빠르게 번져가겠습니다.
11: 설악산 정상부터 시작한 붉은 단풍은 하루에 20km 안팎의 속도로 산 아래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주말 이후 오대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에는 치악산과 북한산 등 중부 곳곳으로 넓혀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9: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심권과 강남권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 마라톤 등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서로 등 일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권에서는 오늘 낮 1시부터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 강남권에서는 201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공원 사거리부터 학동사거리까지 500m 구간 양방향 차로가 모레까지 통제됩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내일과 모레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여의대로와 여의서로 일부 구간, 또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1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8: 코리아 트렌치.
17: 코리아 트렌치.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0: 합성 목재 예스팀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이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점심 또 안 먹어요?
3: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2: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3: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2: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4: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그늘 아래에서는 서늘한데요. 이제 긴 소매 옷차림과 함께 겉옷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텐데 전국 기온 21도에서 24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5분 전 마포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 좁아져 있고 차간 거리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우포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 중이라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경인 부근에서 용인분기점 구간 9km 정도 밀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매송휴게소에서 발안까지 16km가량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부동탄터널 1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서늘해졌죠. 서울 10.3도로 출발해서 지금은 12.8도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 또 한자릿수로 기온이 시작했는데요. 완연한 가을이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포근한 겉옷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이 어울리는 가을날 아침. 천천히 여유롭게 이 시간 즐겨보시죠. 첫 곡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After the love has gone,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로 8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미세먼지 전혀 없는 깨끗한 공기가 반겨주는 연휴 첫날입니다. 창문부터 활짝 열어서 집안 공기 바꾸고요. 가을바람 따라서 밖으로 나서보는 것도 참 좋은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말과 휴일 루틴인 뉴스 앤 뮤직이 이번 시간도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루서 밴드로스의 Never Too Much 노래 두 곡 더 만나봅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뮤직 8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지금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낸 지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사실들을 확인하고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 재발사이고 올해 들어서 16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매장에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에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의정부에서 식당이나 노점,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주 9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아랍에미리트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기장 조사에 이스라엘 수사관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들은 오만 국적 부기장이 아랍에미리트로 이송됐으며 테러 연계 여부 등에 대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이스라엘 수사관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용의자의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몽사몽 라디오 틀어놓고 좋은 음악 들으니 귀가 호강하는 느낌입니다. 5628번님, 이제 막 일어나셨나 봐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렇게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는 주말 참, 참 고맙죠. 0120번님, 높은 하늘 덕에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곧불 조심하세요. YTN 라디오 뉴스 뮤직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아요. 저도 한 주 동안 이렇게 목 감기, 코 감기 약하게 와서 약 먹으면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병원 진료 보려고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울 아침 10도로 출발했고요. 기온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습니다. 12도. 낮에는 또 25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일교차도 잘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성시경의 희재,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성시경, 장필순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어제 국내 시중은행들을 노린 인공지능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전 조사 4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은행 등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에 대한 AI 공격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미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2일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2만 9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만 4천 명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에 4.1%보다 소폭 증가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한 편의점에서만 계속해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에 스토킹 혐의를 더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등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수차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적발됐고 경찰은 절도 혐의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시 20분에도 계속됩니다. 그 시간에도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69번님도 가을 날씨치고 참 예쁩니다 하시면서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끝곡 신청곡으로 함께 만나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628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빌리 조엘 피아노맨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단풍의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후 강원도 홍천의 오대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에는 치악산과 북한산 등 전국을 곱게 물들이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 부천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우포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도로 일부 차단 중이라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하행선 충청권에서는 벌써 3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꽉 막혀 있고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구간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 1터널 부근에서 경기광주 분기점 구간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안산분기점에서 부곡 구간도 많이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미사에서 서종까지 18km가량 정체고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야당에선 경제정책 책임론에도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와 맞물려 비서실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용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한 달이란 장구 끝에 이뤄진 후임 인선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승진 임명이었습니다. 고민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인난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는데 청와대는 정책 이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4: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이런 3대 사회정책을 실질을 하는데.
3: 하지만 김용범 전 실장이 부동산과 증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정책 호흡을 맞춰오던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것, 국민의 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5: 고작 고민해낸 답안지가 기존 정책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입니까? 국정 기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입니다.
3: 이제 관심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 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6: 다만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할 여지도 있어 유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귀중한 은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있습니다.
2: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올라 한국 복싱의 부활을 알린 장동환, 김민성 선수, 또 여자 유도의 최중량급 간판으로 떠오른 이현지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기 중반 상대 선수의 밧다리 걸기에 몸이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한판패를 당하고 맙니다. 초반부터 우세한 경기 운영을 해온 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유도 78kg 이상급 이현지는 첫 성인 국제종합대회 출전해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현지는 고등학생이던 2024년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한국 여자 유도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자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자인 대표팀의 선배 김하윤을 꺾고 아시안게임 개인전 출전권을 따내면서 여자 유도의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남자 복싱 장동환과 김민성의 은메달도 무엇보다 값집니다. 장동환은 60kg급 결승에서 세계 선수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우즈베키스탄 할로코프에게 5-0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체급을 바꿔 출전한 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르는 성과와 함께 소중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80kg급 김민성도 결승에서 졌지만 두 선수 모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올라 한국 복싱의 부활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둘 다 20대 초반의 선수들이어서 2028년 LA올림픽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값진 은메달이었습니다.